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Bank of Jeong Hee-seong 연구원입니다. 반크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 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1: I found it.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2: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맞아요. 어,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0: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 번.
0: 어,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0: 와우. 어,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어,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3: 국물이 있어요.
0: 어,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0: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순무. Usually, mu, oh,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Oh,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0: 12,000원? 와, 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4: 향이 네. 아주 좋아요, 강화수건 그래서 알아줘요.
0: 우와, 소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0: 전이랑 막걸리?
4: 유명한 데 있어요.
0: 어디? 여기? 강화도?
4: 강화도에 저 온수리.
0: 아, 양조장이 있어요?
4: 네, 있어요.
0: 아, 여기 진짜?
4: 네, 있어요.
0: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4: 네.
0: 와. 어?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5: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0: 아, 맞다.

0: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1: 호박고구마예요.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0: 생으로?
1: 먹어도 맛있고요.
0: 오케이. 오케이 한 박스. 한 박스.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Yes.
1: 감사합니다.
0: 아, so good.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오늘 들어와도 돼요?
2: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0: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투병? 이렇게? 네.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이거 차갑게 네. 마셔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아,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1: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0: 풍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아, 저희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1: 네네.
0: 주세요.
1: 짠.
0: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수
0: 있어요. 아예 달라요.
1: 맞아요.
0: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네네.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까? 이거 맞춰보세요.
1: 스무 같이 보이는데.
0: 네, 강화도 하면 네, 무조건
1: 맞아요,
0: 스무.
1: 맞아요.
0: 스무죠. 진짜 신선한 스무. 그리고 자, 이거 귀한 거예요. 이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1: 고구마.
0: 네네네. 고구마.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조장 어떻게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저희 양조장 2층 공간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음식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같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하죠. 저는 맛보게야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진짜 실제로 진짜 맛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1: 네네네.
0: 오케이.
1: 좋습니다.
0: 확인해 봅시다.
1: 네, 좋습니다.
0: 예스! Yes, finally! The part that I really love the most, the cooking. So today, we are going to do Mugwort Korean style pancake.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h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hiljanim!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막걸리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네.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좋습니다. 여기 이거
1: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2: 네. 오,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 예,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싹
1: 맞아
0: 싹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여기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1: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막 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my friends, oh lovely. 오. 어? 어떻게?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One shot?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안 좋아했는데.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네,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네,
0: 지금 좋아요. 저도 보내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밸런스가 있거든요. 내가 이 음료와 어떻게 마시는 방법에 따라서 추출 방법은 분명히 틀려지기 때문에 재료의 이해도라고 생각을 해요.
1: Drop by drop, coffee slowly comes together. Each moment shaped by careful control and deep focus. A single cup of coffee, in many ways, is a finely crafted work of art. And the more you discover, the deeper its richness and
0: cappuccino? 상대방을 조금 더 무장해제할 수 있게끔 좀 부드럽거나 인간미 있는 느낌이고 조금 더 폭심한 느낌. 초콜릿과 캐러멜 마키아토 먹으면서 공부하면 집중력이 훨씬 높아져요. 브라질 커피를 많이 마십니다. 비 오는 축축한 날에는 조금 그렇게 고소한 느낌들의 커피를 많이 추천해드려요. 녹차 라떼라든가 초코라떼, 에스프레소, 커피를 좀 넣어서 그렇게 커피 향을 조금씩 믹싱하면서 드시는 게 커피 입문하기가 가장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1: At the event, we also met illustrator Shin Moon Seop, who captures the unique atmosphere of cafes through his work. His illustrations have been gaining attention among coffee lovers.
2: 제가 카페에서 보이는 풍경을 담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그 카페의 이름이라던가 뭐 어떤 역사를 알게 되면 되게 흥미로운 역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역사를 표현하는 그림을 그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장님의 얼굴이 너무 재밌게 독특해. 그러면 이제 그 사장님을 중심으로 그릴 때도 있고요. 그래서 그리게 되는 요소들은 정말 카페마다 계속 다 다른 것 같아요.
1: Then, what makes Korean cafes unique from the artist's perspective?
2: 한국 카페가 유독 사람들이 엄청 친절하고 잘 다가가고 결과적으로 잘 퍼줘요. 뭔가를 잘 줘요. 사실 저는 이제 작은 그림을 하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한국 카페가 흔히 말하는 정, 네, 정의 정말 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1: A deep love for cafes in Korea. And at its heart, there's a special ingredient we've long cherished. 정. 정. Now, when we talk about coffee, there's one perfect companion we simply can't leave out. That's right. Bakery. In the very same venue as the Coffee Expo, the Korea International Bakery Fair was also taking place.
3: 빵집에 가도 커피를 자연스럽게 접하실 수 있고 카페에 가도 이제 빵을 자연스럽게 접할 수 이런 기본적인 어떤 베이스 하에 사실은 그 두 가지 아이템을 한 번에 오셔가지고 드셔보시기도 하고 시음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경험해 보시면서 둘 간의 약간 뭐 페어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어떤 커피와 어떤 빵이 잘 맞는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본인의 기준 내에서 한번 경험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1: Freshly baked goods fly off the shelves almost as soon as they come out of the oven. It's a clear sign that Korea's love for bakery is just as strong as its passion for coffee.
4: 요즘에는 이제 가족 단위로 다들 카페나 베이커리로 오셔서 나들이 하는 겸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좀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먹는 방식에 있어서 변화가 지금 점점 더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1: At the venue, the Korea Master Baker Team Championship was also underway, selecting the nation's top representatives.
5: 열심히 하시네요.
6: 잘해야죠. 무조건.
1: The creations shaped by years of craftsmanship. They feel almost like works of art. And among the judges, there's a familiar name.

0: drawing attention. Pastry chef Kim Myung-gi. Recognized on the global stage, he represents the rising standard of Korea's bakery industry.
1: 유럽 어느 나라에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기술이 되게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재료도 요즘에는 이제 프랑스 밀가루라든지 이런 거를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아티장 브레드라고 해갖고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화학적인 이제 계량제 이런 거를 안 써서 만드는 빵이거든요. 한국도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생각이 돼요.
0: Born from intense competition, these creations continue to push boundaries. And soon enough, we may be seeing even more baked goods made in Korea across the global stage. A single cup of coffee, offering quiet comfort, and a piece of bread, bringing simple joy. And perhaps, the rich and aromatic inspiration from today will find its way into your everyday life.

제가 이 음악을 사랑하는 이유가 이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모든 그 환상이 가능해요. 듣는 사람도 그렇고 치는 사람도 그렇고. 무한한 세계가 정말 우리 손에 닿을 것 같이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신비를 찾는 거지 음악은 이런 것이다 하고 얘기는 저는 죽을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0: 내가 피아노를 하게 된 거는 이제 피난 시절 부산에서 우리 집에 이제 업라이트 피아노를 어떻게 구입해가지고 저희 어머님이 이제 동네 아이들 피아노 레슨을 봐주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시작됐죠. 독주회는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기 전에 이제 시작을 했고 협주는 서울에 와서 그리고 그때 서울 교향악단으로 아마 그렇게 명칭을 했을 거예요. 저 김생여 선생님이 지휘하시고 다들 그때 데뷔했죠. 그때 세계적인 연주회를 뭐 들을 기회도 별로 없었고 그냥 재주껏 한 거죠. 뭐 그때 그 오케스트라가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오케스트라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대로 우리의 음악 역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때는 미국 가는 게 정말로 뭐 상상하기 힘들었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뉴욕에서 국제 피아노 콩쿠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참석하는 이유로 이제 뉴욕을 가게 됐죠. 그래가지고 운 좋게 이제 제 스승을 만났고 그래서 이제 뉴욕에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었죠. 로지나 레빈 그분은 그 당시 어떻게 보게 되면 피아노계의 신 같은 존재였죠. 벤 클라이번을 키우신 분이고 미국의 저명한 피아니스트 다 뉴욕 줄리아드에서 계시면서 제가 운이 좋았죠. 네. 저는 그때 겨우 15살이었으니까
1: I like individuality. I treasure that in a soon.
0: 저는 정말 운 좋게 처음부터 그분한테 레슨을 받을 수가 있었고 마담 레빈 선생님도 저를 처음 몇 년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저보고 자꾸 바깥으로 나가라고 그러셨어요. 유럽에서 다른 선생한테 또 공부해보고 그래서 저를 윌리엄 캠프 선생한테도 보냈고 또 시에나에서 아고스티 선생하고도 보고 또 런던에서 일론 카워시 선생하고도 하고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제가 콩쿠르를 한 이유는 피아노에 집중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아무래도 콩쿠르를 준비하려면 뭐 4-5시간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준비를 해야 되고 정말 탑 레벨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니까 그런 기회를 저 자신이 만들어서 정말 피아노에 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한 거고 이제 콩쿠르이 젊은 피아니스트한테 좋은 기회를 줄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음악 인생을 사는 데는 사실 그게 한 순간이지 그 다음은 본인이 자기 음악 세계를 어떻게 끌고 가냐 그게 더 중요하죠. 저희들한테는 작곡가 한 분 한 분이 특별해요. 슈베르트는 모차르트와 다르고 모차르트는 베토벤하고 다르고 각자의 그 세계가 있는데 역사상 작곡가라고 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 더 될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찾는 작곡가들 보면 뭐 바흐에서부터 베토벤, 모차르트, 슈베르트, 브람스 이 그 중요한 작곡가들 보게 되면 몇 명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그 사람들 작품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슈베르트 곡을 이렇게 보면 그 스트라빈스키가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천국을 느끼는 것 같다. 남이 그릴 수 없는 아름다운 세계를 슈베르트가 그려요. 내가 70년 동안 피아노 앞에 앉아서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몇 시간씩 시간을 보낸다는 건 저의 삶 전체를 보냈는데 지금도 흥미롭고 정말 피아노와 사랑을 나누고 내가 만나고 싶은 작품들이 많고 이런 것은 클래식 음악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가 하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매번 다르죠. 만약 이게 똑같다면 전 지루해서 못할까요? 근데 피아노에 앉아서 악보를 볼 적마다 아, 왜 내가 이걸 못 봤지? 이게 새롭게 느껴진다. 왜 그럴까? 이게 계속해서 나오니까 참 신기해. 음악은 결국 끝에 가서는 자기가 담고 있는 음악을 살리는 거예요. 키우고 성장시키고 또 자기식으로 표현하고 그래야만이 진실된 소리가 나요.

전 지금이 좋아요. 젊었을 때는 정말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음악 홀로 가서 연주하고 또 짐 싸고 다른 호텔로 옮기고 이걸 계속해 왔는데 지금은 그러다 보게 되면 정말로 제가 음악을 즐길 수 있었나 의문스러워요. 그때는 그렇게 했었어야 됐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을 때 하고 싶은 곳에서 시간을 두고 좀 음미를 하면서 음악 생활을 하고 싶어요.

0: 슛 쏴도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애가. 근데 그 순간에 기회가 다시 생기기도 한다.
1: 실화가 존재했다는 거를 너무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다.
2: 그거를 뭐라고 하니? 네가

0: K-Story brings you Rebound as today's movie. Based on a true story, it's about a basketball team that was considered the weakest in the nation that manages to surprise everyone. This is a film directed by director Tang Hangjun, who is rewriting K-movie box office records with The King's Warden. The cast is impressive. Actor An Jae-hong plays the coach, while Lee Shin-young, Jung Jin-woo, Kim Tae, Jung Gun-ju, Kim Min, and An Ji-ho are cast as athletes who have a youthful energy. Originally released in 2023, it is being rescreened following the recent box office success of King's Warden.
1: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중앙고등학교의 농구부 코치.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본선 진출이다.
2: 팀 선수들은 이기답니까?
3: 최약체로 분류됐던 부산 중앙고가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1: 오늘을 즐기자. 미련 없이, 후회 없이.
0: Let's watch Rebound together, shall we?
4: 이 친구를 시키자고요.
0: 강양현 is a public service worker completing alternative military duty who once aspired to a career in basketball.
5: 전국 대회 MVP 출신입니다.
4: 맞지?
2: 예.
0: He's appointed as a basketball coach for his alma mater, Busan Junghang High. But it is a team lacking facilities and athletes. He gets to work and right away he's impressed by a tall soccer player who can jump.
1: 네 농구 한번 해볼래? 네가 마음만 먹으면 아마 끝내주는 센터가 될 것 같은데.
0: He does manage to win the kid's interest, but he knows nothing about basketball, so the one-on-one lessons begin.
1: 자, 잘하는 거라고. 전가 누구지? 네 진짜로 농구 해볼 생각 없나? 진짜니까!
0: And with that, he goes all out to attract real basketball prospects to the team.
6: 잘생기고, 농구도 잘하고, 재작년에 전국대회 MVP까지 받아갖고. 근데 엄마가 2학년 때부터 이 키가 안 큰다 아닙니까, 키가.
0: To the guard, Kibum, whose height become a hurdle.
1: 내니 중앙고 오면은 바로 주전으로 뛰게 해줄게. 니 뭐 딴 데서 아직 불러주는 데가 없다며.
0: The coach guarantees a starting position.
1: 암만 해도 선수는 경기를 자꾸 뛰봐야지 실력이 는다 아이가.
2: 암만 캐도 싫습니다.
0: Then.
1: 니 아직 서울팀에서 연락 못 받았지?
0: He pokes at his pride.
1: 우리 같이 한번 커보자. 나도 크고, 니도 크고.
0: And draws him in with common ground to bring him on the team.
2: 프로의 2군 출신이라면서요. 월급은 100만 원 됩니까?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0: Ouch. Yang Hyun's pride is wounded.
1: 어떻게 알았지 100만 원 안 되는 거?
0: Here, a street game is underway. 규혁 has a temper.
7: 기다리고, 어린 놈의 새끼 어디 행님한테...
1: 네 내랑 농구 안 할래?
2: 농구요?
1: 어. 네 왼쪽이 좀 안 좋대. 무릎인지 발목인지 힘을 완전히 못 받치대. 그것 때문에 농구 그만둔 거가.
0: His secret is outed, but he refuses to take the bait.
2: 됐습니다.
0: Yang Hyun decides to take a step back.
1: 고집이 있네. 아무튼 저 뭐 좀 더 생각해보고. 이 내 명함.
5: 봐. 자, 간다. 명함 잘 챙기라.
0: 이게 It's drawn by hand?
2: 팀 선수들은 이기답니까?
0: With a lot of work, a basketball team is brought together.
1: 좋은 선수들을 찾고 있었는데 방금 추가적인 선수 영입 끝났다. 문 닫았어.
0: 규혁 joins them, but...
2: 진은 전만은 원합니다. 저도요. 저 새끼랑 농구 못합니다.
1: 뭐?
0: Oh, it's tough to be a coach, but he can't give up now.
1: 장난 안 할 새끼야! 어? 내하고 농구하기 싫은 놈은 지금이라도 당장 나가! 셋셀 동안에 당장 내 눈앞에서 끄지라, 알았나? 하나!
0: He goes in hard.
1: 둘! 셋!
0: The count is over, and the air clears.
1: 전체 지금 당장 코트 왕복 200번 실시. 실시!
0: Finally, they've become a team.
8: Ah, 패스 안 할 거면 넣기라도 하든가.
9: 공부하려면 제대로 공부받을 위치에 서 있던지. 그게 안 되나?
10: The two bicker even during games. And the ball strikes the referee.
8: 뭐고?
1: 무슨?
10: They lose with the worst teamwork ever. In an attempt to strengthen the failing team, they add new players.
11: 네 진짜 농구팀에서 뛴 거 맞나?
12: 예.
1: 네 지금까지 경기에 몇 번 나가봤는데?
12: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10: Is a zero in terms of ability.
12: 농구 진짜 좋아합니다. 농구팀에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10: But his passion for the game ranks a 10 out of 10.
1: 조던!
10: 오, this kid's pretty good. But he's quite unique.
1: 야, 송균이 뭐 하는 거야?
10: So they go all in, training hard for the competition. But the reality is that they are a six-man weak team that no one cares much about. Still, Yang Hyun has something he's counting on.
13: 그마들 지난 4개월 동안 연습한 거 내가 기록한 거거든. 네 손짓 하나에, 네 지시 하나에 모든 것을 믿고 따르는 게 같은 팀 동료들이다. 진짜 경기는 지금부터다.
10: The teamwork, which has been improved.

0: moving, and the shooting skills of Busan Chungang High's Michael Jordan Jinuk. With his shots, they managed to keep up with their opponents. But oh no, Jinuk gets injured. The only substitute player they have is Jaehyun, who has no real experience. What kind of play can we expect from Jaehyun and the Busan Chungang High team? Keep working until the situation changes. It is the movie Rebound. Now, let's hear from the director and actors. The movie is a cinematic adaptation of the sensation caused by the Busan Chungang High School basketball team at the 2012 national tournament. The task was to convey the passion of this true sports story to audiences who might not be basketball fans.
1: 스포츠 영화이기 때문에 경기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죠. 초고속 촬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리얼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원테이크로 했어서 우리 배우들이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어야 됐었죠.
0: The actors worked to increase their synchronization with the characters they were assigned.
2: 주연은 헤어와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신었던 신발이 좀 단종이 된 바람에 구하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3: 실제로 발품을 많이 팔아서 아이템을 구하기도 하고 경기 중에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려고 열심히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2: 주연이 먹을 때부터 매일매일 하루 빠짐없이 연습을 했고요. 그렇게 몸보일지 영상을 만들어서 감독님께 보내드린 것 같습니다.
4: 우리가 이제 캐릭터가 됐구나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0: The basketball community also provided significant cooperation. Actual basketball referees and commentators participated in the making of the film to enhance the realism of the game scenes.
1: 강우영 코치 그리고 김준영 선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선수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농구협회에서 흔쾌히 아 우리가 심판진들은 모두 진짜 심판으로 그 출연을 시켜주겠다 그래가지고 그 심판님들이 오셨는데 계속 자문을 해주셨고 농구 중계 경험이 많은 조현일 해설위원이나 뭐 박재민 배우 같은 경우에도 보시고 또 심판님들도 보시고 너무 잘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0: In basketball, a rebound is catching a ball after a missed attempt at a goal. The movie conveyed a slightly more expanded meaning.
5: 저희 영화에서는 리바운드라는 말을 실수나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내려 노력하는 그 말로 저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0: A movie that cheers on anyone who's ever had a failure. It is the movie Rebound. The character of Rebound that K-Story recommends you keep your eye on.
6: 와요, 공익은 저 코참 안 됩니까?
0: 강양현, the new coach of a basketball team on the verge of folding. It is the very definition of an extreme job, taking a ragtag basketball team and elevating them to the top.
7: 어떻게 알았지 100만은 안 되는 거?
0: Actor An Jae-hong locked in the role. He controlled the intensity of the comedic acting remarkably well.
1: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그 역할의 최고의 저격기였어요.
0: He also put on 10 kilograms to resemble the real person, adding realism.
2: 강 코치님과도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젊은 코치가 대회를 치러 나가는 그 마음, 그 떨림을 잘 생생하게 담고 싶었다.
0: As a senior, his chemistry with the junior actors was also outstanding. An action-packed sports movie inspired by a true story. This was the movie Rebound.

0: 아나룰라라는 곳에 투리가 혼자 살고 있다가 고향 친구인 캐롤 그리고 도미닉을 만나면서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캐롤을 위해 투리와 도미니코가 타자기를 발명해 주는 그런 내용의 뮤지컬입니다.
1: 저기!
2: 네?
1: 지금 뭐 하는 겁니까?
2: 아, 문이 안 열려서요.
1: 그 문이라는 건요, 열쇠로 여는 겁니다.
2: 아, 저도 아는데 열쇠가 녹이 슬었는지 잘 안 열리네요. 어? 투리!
1: 누구시죠?
2: 나야, 옆집 살던 캐롤!
1: 그 끔찍하게 시끄러운 캐롤이나?
2: 내가 그렇게 시끄러웠나? 뭐 15살 때 로마로 갔으니까 그땐 좀 수다스러웠을 수도 있겠다.
1: 여긴 어쩐 일이야?
2: 나 다시 마다롤라로 돌아왔어!
0: 캐롤이 돌아온 이후로 왜? 규칙적이고 변화하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변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아서 좀 더 그게 궁금해지고 그걸 알고 싶어지고 그러면서 저 아이에 대해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계기를 좀 겪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람 소리 대신

0: 넌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들이 20투리 정도라고 생각하겠지만 나한텐 70투리 정도로 들린다는 걸 알아주고 조용히 해주길 바라.
1: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데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점점 내 삶이 변하고 내가 왜 자꾸 이 아이를 신경 쓰지? 근데 처음에는 그 신경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걱정으로도 변해가고 그러면서 다양한 감정들을 겪으면서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좀 싹트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2: 창문을 열어 하늘을 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무더운 여름 하늘이었다. 얇은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서는데 그때 맑은 하늘에서 빗방울이 하나 둘씩 쏟아지기 시작했다.

0: 저기 야, 미안한데 우리 지금 모임 중이라니까.
1: 나? 말했잖아, 나도 지금 내가 할 걸 하는 중이라니까.
2: 아, 참. 그래, 투리 미안해. 계속해. 자, 우리도 계속해볼까?
3: 도미닉은 아주 매너 있게 캐롤이 불편하지 않게 캐롤의 속도를 맞춰져 가면서 조금씩 본인의 감정을 드러낸다면 투리는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투박할 수 있고 가끔은 조금 미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더 순수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같지만 그 표현 방식에서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건 내가 너한테 버린 거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 우리 이렇게 볼 일 없었으면 좋겠다.
2: 이제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거야.

0: 그냥 인간의 본질은 제 생각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탄생의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다 사랑이라는 감정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힘든 시점에 사랑은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생각하는데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나 용기 그리고 웃음을 주는 게 사랑이고요. 관객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습니다.
1: 나 갈게.

0: 빛나는 원을 다시 갖다 주면서 이제 밝기 조절도 된다. 네가 어둠에 익숙해지고 싶으면 이렇게 빛을 조절하면 된다라고 캐롤에게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준 후에 낯설지 않은 이 느낌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감정을 막지 않고 받아들이고 싶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밖으로 꺼내는 그런 장면이고 넘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낯설지 않은 이 느낌에서 가장 크게 좀 표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1: 글이라는 게 그렇게 뚝딱 써지는 게 아니야. 썼다 고치고 썼다 고치고를 반복해야 하는데.
2: 그럼 내가 뭘 발명하면 눈 감고도 글 쓰는 게 가능해질까?
1: 글쎄.
2: 도와줘. 너의 도움이 필요해. 이런 말하기 자존심 상하지만 도와줘. 너의 도움이 필요해. 한 번만 도와줘.
1: 내가 널 어떻게 도와줘. 난 글 쓰는 거밖에 모르는데.
2: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눈이 안 보여. 그럼 소설 쓸 때 뭐가 제일 불편할 것 같아?
1: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초고 쓰는 게 제일 힘들겠지.
2: 초고?

0: 너 괴로울 때문에 그러는 거야?
1: 어.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분들이 나는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나? 라는 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옆에 누구와 함께 오셨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게 하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방과 회원 무티아라 하이라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인도네시아에 왔을 때 한국 드라마를 즐겨 봤어요.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대학을 다니게 됐어요. 한국 사극 드라마도 즐겨 봤어요. 왕과 왕비가 살고 그리고 신하들이 그 회의를 하고 그리고 궁녀들이 일하는 그런 궁궐에 관심이 생겼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궁은 경복궁입니다. 그런데 AI한테 경복궁 그림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 엉뚱한 그림을 보였다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궁 앞에 강이 있고 나룻배가 있다든지 산 꼭대기에 있다든지 이런 오해들. 제가 직접 경복궁을 소개해드릴게요. 같이 갈까요?

경복궁은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의 중심지로 여겨져요. 조선시대 왕실의 그 위엄과 격식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곳이거든요. 또 경복궁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그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제가 경복궁을 사랑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누나가 발레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나 발레 학원에 따라가서 누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하고 싶다고 생각이 조금 들어서 발레 음악에 맞춰서 아무 춤이나 추다 보니까 그냥 그 음악에 맞춰서 제가 몸을 움직이는 게 재밌다고 느껴졌었는지 발레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좀 어릴 때 제가 가진 장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예 제가 가진 단점도 모를 때 발레를 시작했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제 평발이었던 것 같아요. 평발이다 보니까 발레를 할 때 쥐가 조금 많이 나는 편이라 그거를 견뎌가면서 춤을 계속 춰야 했던 것 그게 가장 극복하기 힘들었던 것 같고요. 제가 다리가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두껍다고 해서 제 다리를 조금 싫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로잔에 갔다 오고 나서 오히려 제 다리에서 나오는 파워풀한 힘이 좋았다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걸 느껴가지고 그 두 개가 가장 극복하기도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프릭스티 로잔이라는 콩쿨 자체가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장 크고 의미 있는 콩쿨이다 보니 제가 그 로잔 영상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 무대에 서서 제가 춤을 췄다는 것 자체가 엄청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제가 걸어왔던 길, 이게 맞는 방법일까? 근데 그런 의구심을 다 없앨 수 있게 제가 가는 길이 맞았다라는 거를 확인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들어서 조금 감격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 배역에만 잘 할 수 있는 명수가 아니라 어떠한 배역을 받아도 다 넣어서 소화해낼 수 있는 그런 스펙트럼이 넓은 명수가 되고 싶습니다.

0: Oh.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맞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Oh.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 Americano anymore.
1: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0: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1: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5, Love1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Welcome.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Lisenne.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Lisenne.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2: Oh. Wow.
1: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2: Oh.
1: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5: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right, good.
5: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5: 또 있어요. 원현이 오늘 머리
6: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1: 어떠신가요?
0: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6: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7: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6: 죄송합니다.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아이고.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5: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또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5: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0: 들고 갑니다.
1: 오,
0: 진짜예요, 진짜.
2: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
3: 오, 좋습니다.
2: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ucena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2: Let's go.
3: 아, 좋습니다. 리세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5: Thank you, Kelly. I love you.
0: Thank you. We all love you.
3: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세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3: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가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6: 공제 야호.
7: 제 야호.
3: 야르 스타일에 대해 히토코도 오네가 시테 뭐 이데스까?
5: もちろんです。一緒にお願いしてもいいですか?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3: 오케이,
2: 렛츠고!
5: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3: 네.
5: 네.
3: 어떤 거죠?
5: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은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3: 야호!
5: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3: 살짝 밑으로
2: 눈도
5: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3: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3: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1: 네.
4: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1: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0: 감사합니다.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1: Bye.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미술학원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미술을 접하게 됐고, 저는 그리고 만드는 것 중에 만드는 게 더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제 도예과 입학해서 다양한 재료들을 경험을 해봤지만 그중에서도 물레성형 기법에 굉장히 매료가 됐고, 이 기법을 평생 하면서 하면 행복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자기를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시겠지만 사실 정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제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엄청 큰데, 프렌치라는 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되게 큰 상이었거든요. 제가 잘하고 있다고 도닥여주고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을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는, 지금까지 작업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기도 해요. 저는 옛날의 기 형태들을 많이 참고하는 편인 것 같고요. 엄청나게 섬세한 방법들을 통해서 장식이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장식들을 일부분씩 뜯어와서 그걸 제만의 방식대로 입체화시킵니다. 원래는 기라는 형태 자체가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잖아요. 그 공간을 저는 어떻게 하면 더 흥미롭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이 창인데요. 건축에서도 창을 네버 에버를 잇는 통로? 매체, 매개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 창의 의미를 형태에 접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설치 작업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컵 같은 경우는 최종 완성까지 한 3주에서 4주 정도 소요가 되고요. 큰 작업 같은 경우는 한 3달까지도 걸리는 작업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창같이 복잡한 패턴들을 함께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이 갈라져요. 그래서 재벌 가마에 들어가 있을 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공간이라는 것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어떠한 무형의 어떤 것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빛이나 그림자나 무형의 어떤 요소들을 활용해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볼수 있게 손가락!

0: 표현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1: 바꿔라! 헤! 바꿔!
0: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트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그 전에 뭐가 있어? 반집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욱하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게.
1: 매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 오래도록, 콩이 좀 이색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떠. 그럼 슬 새고 봄에 담아. 소금 풀어서. 우리 집이 남양집이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이런 쇠말목을 걸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싹 말르면 슬 전에 방에다 들이놔.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방을 뜨시게 해야 하잖아. 그래 거기서 말름이 뜸이 술 세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날 많이 담지.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비 먹고 좀
0: 예,
1: 골고루만
0: 그래도
1: 지지만 말아 먹고 그래야.
0: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그 초상나사 하고 이럴 땐 물끄름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그래서 이제 국 대신 먹는 거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사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뜯는, 산에 가서 나물 뜯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어봤대야. 팥잎 말른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0: 이거 안
1: 시방을
0: 한
1: 안 하죠.
0: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싫다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고.
1: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0: 판잎
1: 해봤어,
0: 해가서,
1: 이제.
0: 판잎 해잡숴봤어?
1: 그 전에 해 먹어봤어.
0: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1: 이거는 찌르기야.
0: 시라구나
1: 황립이 찌르기야.
0: 약간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된장 넣고 주물러. 매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정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1: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아이고, 푹 삶아야 돼, 이거는.
0: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1: 나 이거 욱해서 먹어야 돼. 독해, 이것도. 독해.
0: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0: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어? 끓으면 나
1: 물 좀 부어 조금 들어가 와.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넣어도 돼.
1: 잘본 해야지 되지.

0: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1: 이게 이제 괜찮아, 이제 달아요.
0: 고구마 잎이, 뭐 무 잎이 이런 거는 이래 된장 넣고 지지 먹는 게 괜찮고, 줄기채.
2: 줄기까지.
0: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엄청이 따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된장 넣고 이렇게 지지서 많이 해 먹었어. 그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협회, 한국 와인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해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 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 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라고 이렇게 좀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 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누빗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머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성,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 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과출하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하고 이제 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마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째주 내지는 10월 첫주 정도가 될것 같고요. 색도 또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층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질검,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 레딘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담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캔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국어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영동대학교 발효 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0: Introducing Korean broadcast content that you won't be able to stop watching. For weary modern souls, Dr. Romantic, the quirky genius doctor of Puldam Hospital, prescribes heartwarming tales of humanity. A couple together for 7 years sees their rose-tinted glasses shatter. Can they keep their relationship alive? Discover the raw stories of youth. Beyond what social media can show, experience the vibrant Korea through its hidden gems. Mama, the ultimate K-pop festival for global fans. Find your star in a feast of trendy music and electrifying performances. Now, the whole world enjoys it together.
1: 월세랑 식비의 그 금액 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제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도시락도 싸고 집밥도 해먹고 하면서 많이 억눌려 있었는데 오랜만에 부모님께서 올라오신다고 하셔서 같이 달콤한 휴가 같은 시간 보내보려고요.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2: 나 뭐해?
1: 엄마는 아빠 잘하는지 감시해.
3: 아 진짜. 좀.
2: 왜?
3: 잘하고 있거든.
1: 그럼 믿어볼까 그러면? 응?

0: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 달 식비 15만 원으로 도시락이랑 집밥을 싸고 있는 차소영이라고 합니다.
1: 요리 인플루언서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제가 서울 상경한 지는 한 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처음에 살던 월세집에서 월세가 60만 원 정도였는데 밖에서 밥을 사 먹고 외식을 하고 배달을 주로 시켜 먹다 보니까 한 달 식비가 거의 8, 90만 원 정도. 월세보다 식비가 더 많이 나오니까 돈을 절약을 할 수도 없고 저축하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하는 요리들도 대부분 저렴한 재료들로 빨리 할 수 있는 요리들이 많아요. 다행히도 이제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고 자기도 식비 많이 줄였다, 맛있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이제 또롱이 사랑둥이를 줄여서 또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0: 안녕.
1: 일단
2: 처음이네 이 집에 이사 오고.
1: 그러게.
2: 입꼬 못 쳐서 한참이면서.
3: 안녕하세요. 저는 또롱으로 활동하고 있는 소용이 엄마입니다. 반갑습니다.
4: 소용이 아빠 자동덕입니다. 반갑습니다.
3: 저희 소용이는 첫째 딸인데 그래서 그런지 좀 더 책임감이나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부모한테도 손을 댈 수 있으면 벌리지 않고.
2: 냉장고 열어봐도 돼?
5: 열어봐.
1: 나 책임 입고 사나?
2: 와, 우리 식구보다 깨끗한데.
1: 아니.
3: 제가 어떤 부분 아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어 해도 아 괜찮아 됐어. 내가 하면 돼 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첫째 딸이라서 더 가시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2: 걱정 많이 했는데 하냐 보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잘 해먹고 다니네.
5: 그치?
2: 그치?
5: 걱정하지 마.
2: 마음 놔야겠는데 이제. 시집 가도 되겠다.
4: 딸 가진 부모 입장에 사실은 뭘 또 제대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대로 안 되는데 저렇게 혼자서 저런 생각을 하고 저런 걸 계획을 해서 실천을 하고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을 하죠.
5: 엄마 아빠 오랜만에 서울 와가지고 온다고 고생했으니까 내가 또 선물을 준비해놨어.
1: 진짜? 진짜? 뭐지?
2: 어버이날 선물?
1: 비싼 거?
5: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1: 맛있는 거?
5: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
2: 해마다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발해?
5: 지금 가보래.
1: 가보자.
2: 가보자.
1: 여보죠.
2: 가보자. 가보자. 레시피 보고 그때 했던 것 중에 갈비탕 아니 김치찜 김치찜이랑 그 등갈비 감자탕
5: 순살 감자탕?
2: 순살 대신에 나는 등갈비 넣고 했었거든. 맛있더라고. 그래서
3: 저도 아침마다 매일 저희 딸이 올리는 걸 보는데 재밌기도 하고 뭐 신기한 요리도 있고 이거는 꼭 따라 해봐야지. 예, 그런 것도 정말 어떻게 이런 걸 하게 됐지 얘가? 예,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6: 딸, 아빠는 있잖아. 그 네가 올리는 것 중에 뭐 보면 안주류 있잖아, 안주류. 그런 게 많이 땡겨.
2: 주단이시다, 주단.
6: 그러니까 이 아빠 닮아서 그런지 안주류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던데.
5: 그것도 그래.
6: 그래. 그래서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한번 해주라.
5: 그래.
6: 소주 한잔 하게. 소주 한잔 하게.
5: 제일 먹고 싶어.
2: 그래,
6: 곤란하게. 그거는 할 수 있다.
2: 한 게 아닐 한, 수도 있어.
6: 그래, 한 두 개.
5: 오늘 내가 준비한 소스야.
2: 우와, 좋네.
1: 우와.
5: 좋네.
1: 아니, 숙소가 아닌데? 좋은데? 일반?
5: 예쁘지?
7: 오늘 이 숙소를 잡게 된 이유는 제가 부모님을 다 모시기에는 제 자취방이 너무 좁아서 좀 넓은 주방이 있는 숙소에서 같이 요리도 하고 놀면 재밌겠다 생각이 들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2: 소가 이제 우리 슬슬 요리 한번 해볼래?
7: 그래.
2: 그래. 냉장고.
7: 냉이는 아빠가 한 건가?
2: 아빠가 근데 조금 늦게 캐서
1: 누가 그때... 내 얘기를 하지? 그래 이거 아빠 밭에서 그 철은 조금 지나긴 했는데 그 많이 좀 나더라고. 그래서 나중에 요리할 때 쓰면 좋겠다 해서 좀 열심히 캐갖고 딱 얼마나.

0: 언제든지 좀 맛있게 좀 해주세요. 저는 아, 네. 좀 들어가서 좀 쉴랍니다. 그래 되겠습니까?
1: 네, 네.
0: 언니 감사합니다.
2: 저희 가족에게 우리 부고기는 소영이가 원래 야채를 잘 먹는 아이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 부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이제 밭에 또 냉이가 나니까 그 부모들은 그렇잖아요. 야채를 먹이고 싶잖아요. 뭐 튀김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오리 불고기 넣었을 때 가장 좋아하더라고 애가.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가족 음식이 하나로 된 것 같아요.
3: 이거 핏모는 어때?
1: 이게 오리 특유의 냄새가 있잖아. 그럼요. 그거 좀 한번 먼저 핏물 제거해서 없애고 여기다가 그래도 밑간 조금 해놨다가 냄새 조금 더 없어지게 밑간 한 번 더 하고 그러고 하려고. 이거 외할머니가 만드신 고추장. 저번에 할머니가 너 주라고 했는데.
3: 아 그래? 나 왜 안 줬어?
1: 냉장고 넣을 데 없을까 봐. 일단 보내달라고 하면 그때 보내주려고.
3: 다음에 물어.
1: 너무 아까도 보니까 넣을 데가 없더라고.
3: 그건 맞아.
1: 그치?
3: 그래서. 엄마 이거 다 챙기려면 힘들었을 것 같은데 대체 몇 시부터 준비한 거야?
1: 어제 밤에 다 준비해놓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빠진 거 없나 다시 체크 한번 하고 그러고 왔지.
3: 엄마의 사랑이 느껴지네.
1: 아 감사합니다. 근데 갑자기 오리 불고기가 왜 먹고 싶었어?
3: 오리가 비싸잖아.
1: 아 자취생이 해먹기 힘들어서?
3: 웬만하면 내가 해먹는데 오리는 좀 힘들어.
1: 아 그래 이렇게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엄마 찬스 써야지.
3: 그래.
1: 그래. 비싼 거 먹고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부족한 거 있으면 얘기해 봐봐. 더 넣자.
3: 아 맛있는 것 같아.
1: 진짜? 응. 그래? 그러면 이 상태로 오리에 버무릴게. 엄마 이거 할 동안 양파 반 개.
3: 반 개?
1: 어, 재파라. 채소로? 어, 채소로 줘. 우리 딸 얼마큼 잘하는지
2: 표준씨 한번 보자.
3: 아, 떨어봐봐. 너무 가늘지 않게?
1: 어, 너무 가늘지 않게. 한 0.5cm?
3: 자르는 거 알겠는데, 그 정도면.
1: 0.5cm? 대파도 어슷. 어슷 길게. 그런 것 같아.

0: 부실 싼 지 좀 됐잖아.
1: 한 2, 3년 됐지?
0: 처음에 식비 많이 들어서 시작한 거잖아.
1: 맞아.
0: 그러면 좀 식비가 많이 줄었어?
1: 한 달에 거의 10만 원? 15만 원? 정도 쓰니까 엄청 많이 줄었지.
0: 그러면 그 남은 거 차액은 다?
1: 다 지금 저축하고 있어. 오. 나중에 집 사게. 내 집 마련하려고. 집이 네. 이렇게 많은데 내가 살 집이 없어.
0: 언제 몇 년쯤 더 도시락을 살면 집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1: 한 3년?
0: 그러면 우리가 뭘 좀 더 키워볼까? 보내줄게. 식비를 더 줄이게.

0: 그럼 요리를 좀 치우고 네가 진짜 먹고 싶다던 김치 받고
1: 그래
0: 그거 한번 해보자.
1: 제가 오늘 엄마한테 부탁드린 요리 두 가지 오리냉이 불고기랑 김치밥죽은 제가 했을 때는 그렇게 감칠맛이 잘 안 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쭉 엄마가 해주셨던 요리라서 그 추억까지 있어서 더 맛있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0: 이 김치 알지? 작년에 아빠랑 200포기 심어가지고 둘이서
1: 아, 그거?
0: 밤새 절여가지고
1: 아빠가 밤새 고민했다던
0: 그러니까 엄마도 할머니가 이거 해주셨잖아요. 외할머니가.
1: 아 그래?
0: 어. 근데 특별한 거 안 들어가는데 약간 뭐 감기 기운 있고 이럴 때 이게 먹고 싶더라.
1: 그럼 할머니는 엄마한테 왜 언제 해줬어?
0: 할머니는 먹을 때? 게 없어서 김장 김치만 많아서
1: 생활 살기 위해 한 거였어.
0: 그렇지. 원래는 엄마 멸치 다시 내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런 걸로 그냥 놓고 할게.
1: 그러면 이거 이번에 한 거라고 했지?
0: 작년 12월에.
1: 작년에?
0: 응.
1: 그럼 나 한 입 먹어볼래.
0: 짠 거 줄게. 자.
1: 잘 익었다.
0: 딱 먹기 좋지. 응. 근데 신 거 좋아하잖아.
1: 응.
0: 그냥 너무 살지 않게 한 이 정도 0.5cm 안 되게 이 정도 쓸게.
1: 아까부터 계속 0.5cm네.
0: 그래? 나 0.5 좋아하나 봐.

0: 나는 이게 엄마가 혼자 있을 때 아플 때 제일 많이 생각나더라고. 근데 엄마는 아플 때나 힘들 때 뭐가 제일 생각나?
1: 고기?
0: 그러면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빠가 사서 해줘?
1: 제 손으로 제가 꼭 먹습니다. 모든 대한민국의 엄마가 그럴걸?
0: 아픈데도 일어나서?
1: 그렇죠.
0: 안 되겠네. 아빠 나중에 혼내야겠다. 내가 교육 좀 시켜놓게.
1: 의문의 일패다, 아빠.
2: 또 누가 내 얘기라.
1: 아, 우리 훌륭한 아빠. 농부님.
2: 아줌마 식대고 있나?
0: 아빠 한국 한 김치라서 잘 되는 것 같은데?
2: 그렇지.
0: 김치. 아까 먹었는데 맛있더라고. 잘 익었던데?
2: 그래. 웬만한 공을 들인 줄 아나, 우리 딸 줄기라고.
0: 뭘. 그 웬만한 사 먹는 김치보다 훨씬 맛있어, 그치야. 진짜로.
2: 그 아빠가 그 밭에 갈 때마다 빈다, 아이가. 맛있게 익어달라고.
1: 사실 정말 필요해서 무릎 꿇고 벌레 한 마리, 한 마리 나무 젓가락으로 다 잡았거든.
2: 나무 젓가락 안 되면 핀셋으로.
1: 와, 한 마리 한 마리 다 잡았어.
0: 정성이 가득한 거네.
2: 이제 한 번씩 우리 저 소영이가 재료나 이런 것 때문에 엄마한테 이렇게 뭘 붙여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올라온 거 보면 꼭 멘트가 달려요.

0: 그래도 내가 키운 이 작물로 해서 지가 요리에 활용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더 열심히 키우는 겁니다.
1: 아니 그래 맨날 음식 그 하고 하더니 우리 딸 아빠 엄마 오래간만에 졸업을 왔는데 우리 딸이 또 맛있는 거 한번 해줘야지.
2: 그럴까? 근데 아빠가 도와줘야 돼.
1: 내가?
2: 아빠 옆에서 재료 손질 좀 해줘. 그럼 해줄게.
1: 기꺼이.
3: 집에서 나가는 거. 딸이 해가라니까
2: 이제 좀 해봐. 엄마 좀 도와줘봐.
1: 알았어.
3: 이제 끓이면 될 것 같아.
1: 이제 손 씻고 올게.

0: 자, 주방보조 납시였습니다.
1: 손 씻었어?
0: 아, 방금 씻고 왔대요.
1: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아빠? 재료를 준비해왔어.
0: 어, 진짜?
1: 응. 여기서 아빠는 응. 짠.
0: 껍질도
1: 양파야.
0: 양파.
1: 어, 껍질도 벗겨야 돼.
0: 껍질도 벗겨야 되네?
1: 이렇게? 아, 그렇게. 그렇게.
0: 그렇게 5cm.
1: 좋아. 난 그동안 계란을 풀게.
2: 난 뭐해?
1: 그만 아빠 잘하는지 감시.
2: 아, 진짜?
0: 아, 진짜. 좀.
2: 왜?
0: 잘하고 있거든.
1: 어, 믿어볼까, 그러면?
2: 응? 이렇게 생각하네?
1: 응.
2: 이거야?
0: 엄마가 시킨 마늘 좀 딸이 시켰다.
2: 그러게.
1: 역시.
3: 소영이는 저에게는 그 몸이 정말 힘들고 아팠을 때 찾아가서 맞는 이제 링겔이라 하죠.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이렇게 온 사진이나 보면 뭔가 기운이 확 나는 그 영양제 같은 그런 소영입니다.
1: 자.
0: 자.
2: 겸손하다.
1: 간장 한 스푼.
0: 간장 한 스푼. 어이씨, 딸님 보고 손 떨린다.
2: 주는 점 아니고?
0: 한 스푼. 정확하게 한 스푼. 일단.
2: 어이, 하나. 손 떨고 있다, 정말.
0: 그래.
2: 다섯.
0: 다섯. 어이, 손 떨린다.
2: 여섯.
0: 어휴.
2: 일곱. 딸님한테 혼날까 봐.
0: 그래. 자, 오늘 맛없으면 이제 내 탓으로. 맛있게 먹을게. 어쨌든 간에.
1: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익으면 또 아빠가 넣어줘.
2: 그렇습니다. 제가 수고해 드리겠습니다.

0: 네, 먹어볼까?
1: 뭐 먹을까?
2: 니는... 먹고 싶던 그거부터.
0: 나는 이거부터.
2: 나도 이거부터.
1: 나는 이거.
2: 아, 그, 아 역시 뭐, 아빠는.
1: 그래, 우리 아빠는 다리 또.
2: 역시 아빠는.
1: 다리 또 올라왔다.
2: 나 눈치가 없다. 밥을 쪄서 밥을 이렇게 먹어봐야겠다.
0: 맛있다.
1: 맛있다.
0: 맛있다?
2: 응, 나도 먹어야지.
0: 이것도 맛있어.
2: 간이, 간이.
1: 밥도 좀 맛있다.
0: 안 짝? 괜찮아?
2: 밥이 맛있는 거니까.
1: 아, 밥이 맛있어.
0: 아니, 오랜만에 이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는데 냉이 향도 엄청 많이 나서 좋은 거 같아. 완전 내 스타일이야.
2: 그리고 향이 그냥 파는 거랑 좀 다르지. 달라. 훨씬 더 강하지.
0: 이건 사 먹을 수 없는 맛인데?
2: 뿌듯하시겠어요.
1: 뿌듯하지. 아니, 들어가는 거 별 거 없었잖아. 근데 맛있지. 정말 단짠이고.
2: 본인 스타일이죠?
1: 단맛도 좀 적절하게 나고 짠맛도 또 적절하게 있으니까.
2: 아빠 단짠 좋아하거든.
1: 그러니까. 맛있어.
2: 여도 제로가 김치밖에 없잖아.
0: 근데 내가 하면 이 맛이 안 난다? 신기하지?
2: 손맛이래.
0: 그니까.
2: 내가 열심히 손으로 썰었잖아.
0: 김치 썰면서 뭐가 들어가면
2: 아, 그래. 손으로 썰었어.
1: 사랑이 좀. 사랑이.
2: 듬뿍.
0: 그래도 맛있는 것 같아.
2: 올해도 김치를 우리가 맛있게 또 다 먹읍시다. 소영이한테 보내주고 가지고 와야지 또.
0: 그니까.
1: 열심히 키워보겠습니다. 따로 힘든 일 없어?
0: 왜? 갑자기?
1: 아니 그래 한 번씩 울산 내려오면 약간 지쳐 보이는 것 같고 힘들어해 보이는 것 같고 해서 아빠로서 좀 걱정도 되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우리 소영이가 늘 보면 이 욕심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뭐를 와, 저 정도 되면 저 같으면 좀 쉬어도 될 법한데 라고 생각하는데도 또 뭔가를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늘 걱정되는 건 건강이죠. 조금씩 쉬어가면서 재충전도 좀 해가면서 그렇게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네요.
0: 아이고 그냥 큰일보다는 내가 나만 나와서 혼자 살잖아서 그래서
1: 그치.
0: 근데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하루 힘들게 하루 끝내고 집 왔는데 아무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배는 고픈데 밥할 힘도 없어. 그럴 때 좀 엄마 아빠 많이 생각나고 집밥 생각나면서 집을 찾아가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이번에 또 이렇게 엄마가 와서 직접 해주니까 더 좋은 것 같아. 아빠는 제가 너무 바쁘게 사니까 좀 쉬었으면 하시지만 저는 또 성격 자체가 쉬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해요. 뭐라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욕심도 많아서 여러 가지를 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빠는 또 바쁘게 살다 보면 건강이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 그 부분이 걱정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와주시는 날은 저한테 좀 달콤한 휴가 같은 날이에요. 하루하루 되게 고되고 힘들게 살다가 이제 부모님 뵈면 너무 이제 편안하고 좀 집은 본가는 아닌데 본가에 온 듯한 느낌이 나서 달콤한 휴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 오늘 원래 우리 어디 가려고 했어?
0: 오늘 원래 네, 경복궁 길 따라 이제 걸으려고 했는데 비 와가지고
2: 근데 여기도 너무 지금 좋은 데 야권치도 있고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 같아요.
0: 그러니까
2: 이건 지금 막 그때 갔던 유럽 같은 느낌 있잖아요.
1: 그래.
2: 그런 맞아. 느낌이야.
0: 약간 오히려 좋은 거 같아.
2: 너무 좋은데?
0: 그래도 오늘 오랜만에 엄마 아빠 와가지고 엄마 맛있는 요리 먹고 하니까 좀 좋은 거 같아.
2: 덕분에 딸 요리도 또 맛있고
1: 그래.
2: 소영이 덕분에 오늘 와서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음식이라는 게 먹는 거로 끝이지 않잖아요. 음식으로서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음식으로서 사람이 정을 나눌 수 있고 좀 더 우리 가족이 소영이가 어떤 마음인지도 알게 됐고 우리가 좀 서로를 조금 더 음식을 통해서 더 가까워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영이랑 다 같이 즐거운 휴가 같은 하루 네,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0: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한 하루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시트콤 같은 하루? 야, 너무 편안하고 재밌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 오고 흐린데 점점 그치면 내일은 괜찮지 않을까? 내일 맑아지면은 어디 가 나들이 갈까? 가고 싶은 데 있어?
2: 저는 젊은 애들이 많이 가는 홍대. 그런데 한번 걸어보고 싶어요. 걸어보고 싶어요. 그
0: 젊음을 느끼러. 그럼 내가 좀 이따가 홍대 맛집이랑 놀거리 알아봐가지고 내일 재밌게 놀아보자.
2: 기쁩니다.
0: 내일도 재밌게 놀자.
2: 고마워.
1: 나 그래.
2: 항상 고마워.
1: 나도.
2: 고마워.

핵음은 두 줄로 된 한악기인데, 저도 처음에 시작하게 된 거는 그두 줄에서 너무 다양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 신기했고, 일단 핵음이 되게 사람의 목소리랑 좀 비슷하다고 많이들 하세요. 줄을 눌러서 이렇게 음을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애절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 곡은 제가 좀 오래 좋아했던 친구에 대한 제 여러 감정을 담은 곡인데요. 슬펐던 마음, 혹은 뭐 고마웠던 마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한데 묶어서 마음이 담긴 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음악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단계를 거칠 때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음악의 분위기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는 뭔가 전통적인 주법들, 식임새, 이런 전통의 냄새라고 할까요? 맛? 이런 걸 살릴 수 있는 요소들을 좀 집어넣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새 연주하면서도 스스로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안한 음악들을 좀 자주 들려드리고 싶다. 제가 음악으로 위로받았던 것처럼 제가 하는 음악들로 여러분들이 좀 위로받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I found it.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죠?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2: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0: 밴댕이?
2: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0: 이거 맛봐도 돼요?
2: 네.
0: 와우. 오.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아,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2: 네, 국물이 있어요.
0: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2: 네, 고맙습니다.
0: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3: 12,000원이요.
0: 12,000원? 와,
3: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네.
3: 형이 아주 좋아요, 강아지고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0: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3: 네.
0: 전이랑 막걸리.
3: 이런 건데 있어요.
0: 어디, 여기 강화도?
3: 강화도에 좋은 술이.
0: 아, 양조장이 있어요?
3: 네, 있어요.
0: 아, 여기 진짜.
3: 네, 있어요.
0: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3: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0: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3: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0: 생으로?
3: 먹어도 맛있고요.
0: 오케이, 한 박스.
3: 한 박스.
0: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Yes.
3: 감사합니다.
0: 아, so good.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들어와도 돼요?
4: 아, 네, 들어오시면
0: 돼요.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소장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맞아요. 많이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2병? 이렇게?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네.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h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hiljanim!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막걸리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1: 좋습니다.
0: 여기 이거
1: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어 진짜.
1: 진짜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싹
1: 맞아
0: 싹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아이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야, 아 이거지. 아 진짜.
1: 원래 네. 페어링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어? 어떡해?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G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 덕분에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Well, oh, this is a beat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스. Perfect.

0: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나유권이라고 하는 네,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평화를 부르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노래를 불러드릴 건데요. 사실 이렇게 바쁘게 현실을 살다 보면 우리나라가 분단 국가라는 거 가끔 잊고 지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오니까 북한이 되게 멀다고만 느꼈는데 너무 가까워서 깜짝 놀라기도 했고 북한 주민분 모습도 생생하게 보이니까 더 그렇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안수 악수라도.
2: 네. 안녕하세요. 네.
1: 처음 온 곳이라.
2: 아, 처음 오셨나요?
1: 네. 제가 잘 안내를 해주시면.
2: 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찾아와주신 이곳은 오두산 통일전망대라고 하는 곳인데요. 네. 통일자가 붙은 전망대들은 지역의 통일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신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199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 허허. 허허.
2: 이제 북한을 보실까요?
1: 좀 신기한데? 아... 이렇게 성인이 되고서는 뭔가 이렇게 마주할 기회가 없었어서 그냥 오면 되는데
2: 네. 저 맞은편에 보고 계신 곳이 이제 황해북도 개풍군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고요. 개풍군까지는 여기서부터 2.1km 정도
1: 뛰어가면 뛰어갈 수 있는 거리인데 네, 제가 눈도 있고요.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집들이 좀 보입니다.
2: 네, 많은 집들이 보이죠. 네.

0: 있는 것 같아요. 경기라기보다는 놀랄게 아니라 지금은 한 대여섯 명이 언덕길에 올라가시는 게 보입니다. 지금
1: 저기 계시는 분들 우리랑 똑같은 얼굴을 하고 그렇죠. 같은 언어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사실 요즘 많이 잊혀져 가고 있는데 그걸 잊지 않으시게끔 다시 상기하실 수 있게끔 하는 공간이
0: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오늘 오늘 이후로
1: 감사합니다.
2: 아까 입장하면서도 느꼈지만 이제 오늘 군 장병분들이 계셔서 우리 장병분들 보면은 저도 오래전에 갔다 오긴 했지만 뭔가 되게 짠하고 밥 사주고 싶고 괜히 그래요. 항상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감사와 고마움을 느끼고 있으니까 뿌듯함을 갖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언제였죠? 위문열차도 한번 했었어요. 왜 저를 섭외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000명의 남자 한테 듣는 나였으면 괜찮아. 20년 가수 생활하면서 제일 불편했던 것입니다. 눈을 마주치기도 애매하고 눈을 한 번도 못 뜨고 불렀었던 기억이 아직도 제 예,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오늘 주제 평화를 부른다처럼 평화를 부르는 마음으로 지치고 힘든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고 가시길 오늘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게스트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주세요.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오찬 통일전망대 전지운영팀 최슬기입니다.
2: 어떤 공간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일단 많은 분들이 전망대라고 하면은 망원경 보는 곳을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는 뭐 상설 전시, 기획 전시 등 다양한 전시를 만나실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전시나 작품을 통해서 통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 어떻게 여기서 일을 하게 되셨나요?
3: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의 필수 코스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열에 아홉 분 정도는 무조건 DMZ를 궁금해 하십니다. 외국인분들한테도 이 DMZ 그리고 한국의 상황 같은 것들이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많이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가이드로 일하면서도 했었고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2: 이렇게 멋진 도스트분들 계시고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마지막으로 자랑을 한번 좀 해주신다면
3: 전망대에 오시면 일단 가장 먼저 보시는 부분이 아무래도 전망대니까 3층에서 북한을 먼저 보시거든요. 생각보다 가까이에 보입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시겠지만
2: 너무 놀랐어요.
3: 네, 네. 전망대에 오셔서 북한 보시면서 실향민 이산가족의 그리움이 아직까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돌아가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저도 망원경을 보면서 이제 주민분들이 지나가시니까 제가 신기했잖아요. 되게 그냥 약간 옆 동네에 사는 느낌?
3: 저 아주 가까이에 있는데 갈 수 없는 땅이라는 그 마음이 그런 심리적 거리감을 네네네. 만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좀 줄이고 가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2: 영어도 잘하시고 말씀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저는 오늘 그냥 안 하고 가도 될 것 같은데
3: 노래해 주셔야죠.
2: 아, 예. 그걸 하러 오긴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 인사하고 원래 잘 이렇게 돌아와 주시면
3: 네, 전망대 다시 한번 찾아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망대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2: 수고하세요.

0: 기분이 어때?
1: 좋은 일 생길 듯?
0: 오늘 콘셉트?
1: 달라도 좋아.
0: 자랑해볼까?
1: 문화예술의 힘.
0: 뭐 하고 싶어?
1: 타인 이해, 자기 이해.
0: 하고 싶은 말?
1: 센터 놀러와.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 박근희 연구원입니다. 저는 지금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민간위탁 업무를 맡아서 상설전시관과 특별전시관 기획과 콘텐츠 업데이트 그리고 북향민 도서발간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갈등문제연구소에서는 한반도의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갈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갈등들을 문화적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그 의미를 탐색하고 있는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석사 때 북한학을 전공을 하게 되면서 졸업 이후에도 북한 혹은 북향민에 관련된 일을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궁금했던 것이 사회의 사람들의 마음이 궁금했습니다. 더 가까이 생활 밀착적인 것이 어떤 게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느낄까? 이것이 좀 해소되지 않은 궁금함이었고 그렇다 보니 좀 문화적인 부분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제가 맡고 있는 일 중 하나는 특별전시 기획입니다. 개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문화예술로 이끌어낼 때는 공통된 경험 그리고 보편적인 감정으로 또 만들어내는 것이 저는 문화예술의 재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콘텐츠 개발을 할 때도 꼭 그 지점들이 같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저는 지금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근무한 지 올해로 5년 차가 벌써 되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북향민도 계시고 남한에서 나고 자란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만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남한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의 인식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향민을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사람의 경계감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북통합문화센터가 그런 일상적인 만남을 지향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리랑이 남북한에 50여 가지가 넘거든요. 가사도 다르고 음정도 다르지만 우리가 그것을 하나의 아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그것이 달라서 그것 자체로 아름다운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남북한의 문화 차이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질성이 걱정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다른데 이걸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또 아름다운 측면이 있고 이것을 존중해야 우리가 더 다양한 문화 그리고 더 다음 세대를 위한 문화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제가 하고 싶었던 타인 이해, 자기 이해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Step away from the rush of everyday life and set out on a journey to discover something new.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 we venture somewhere a little unfamiliar. What stories await us there?

0: 안녕하세요.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새로운 곳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다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한 시간 반 정도 걸려서 왔는데 오는 길이 정말 예뻤어요. 이곳은 바로 연천입니다. 연천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너무 많으시다고 우리 법정 교수님께서. 예.
1: 사실은 여기가 한 35년 전쯤에 제가 군대를 배치받고 제가 철원에 사실은 근무했는데 그 가는 길이 이 길입니다. 동두천에서 기차에서 내려서 버스 타고 연천을 지나서 쭉 올라갔거든요.
2: 저는 연천. 연천 전곡에서 저는 군 생활 했어요.
1: 그러셨어요?
2: 여기까지만 군 얘기. 네.
0: 여기 뒤를 보면요. 열차가 있는데 이게 통일 타임머신이래요.
1: 타임머신?
0: 네. 이걸 타면 우리가 과거로 미래로 한번 타고 싶지 않으세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3: 여기는 저희 통일부 산하에 있는 한반도 통일미래센터라고 하는 곳인데요. 체험형으로 어떻게 해서든 초중고 학생들에게 통일이나 북한이나 아니면 평화라던가 이런 개념들을 편하고 쉽게 전달할 수 있는가. 우리 남쪽에 있는 청소년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청소년들까지 모여서 같이 한반도의 평화나 아니면 통일이나 남북의 분단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교육받는 곳입니다.
1: 놀랍게도 이 공간이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이에요.
0: 지질학적으로요?
1: 네. 혹시 추가령 지구대라는 표현 들어보셨나요?
0: 아니요.
3: 처음 들어요.
1: 제가 설명을 위해서 보세요. 놀랍게도 서울에서 원산까지 이어지는 통로예요. 아시아 대륙이 형성될 때 그 아시아 남판, 그다음 북판이 이렇게 이어지는 일종의 협곡이 아주 160km 정도 될 정도로 태백산맥으로 우리는 동서가 막혀있다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뚫는 길이에요. 동해안을 따라서 동북아의 구석기 문화가 내려올 때 연천 전곡 일대에 아주 중요한 생활 터전을 했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우리 역사에서 등장한 게 바로 이 유물.
0: 어머,
1: 너무 잘하시네. 이시영 배우가 워낙 한국사를 잘하시니까.
0: 근데 교수님 이거 막

0: 아니 제가 다행히 바로 다행히 진풍은 아니고 여기서 한 15분 가면은 전곡 선사 박물관이 있는데 네. 우리 학생이나 일반인을 위해서 구석기를 직접 제작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 제작한 샘플이에요.
1: 아 다행이다.
0: 예, 제가 좀 이따 반납해야 됩니다. 지질적인 경계이자 이어주는 선 지역이고 특히 선사 시대에는 그 한반도의 어떤 구석기 문화의 핵심 지역이라는 걸 알려주는 매우 중요한 곳이에요.
2: 저는 위례센터를 오면은 삼발선 라인이 지나가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단절의 느낌이 많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원산에서 내려오는 예. 연결된 예. 남북의 선도 있어서 네.
1: 이렇게 연천이란 곳에 와서 우리 통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구경할 만한 그리고 체험할 만한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여행입니다. 교수님들 여행 많이 다니셨을 것 같은데 아 이곳은 정말 내가 추천할 만하다 너무 나한테 감명 깊었다 이런 곳 한 군데씩만 좀 소개해 주세요.
3: 그럼 저는 여행하면 사람이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인가 제가 진주 쪽에 간 적이 있었는데 이 버스 노선을 잘 몰라가지고 이 카카오 이걸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여쭤봤어요. 이 버스가 언제 오나요? 슈퍼마켓 아주머님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끌고 오시더래요. 이렇게 끌고 오시더니 여기서 타면 된다고 슈퍼마켓을 남겨두고 알려주셨어. 저한테는 지금 진주하면 그 아주머니가 저를 끌고 버스 터미널에 와서 소개를 시켜주고 시골의 정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좀 남아있어요.
1: 박계리 교수님은 어떠세요?
2: 저는 좀 멀리 가볼게요.
1: 멀리 가보신다고?
2: 베네치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미술계는 베니스 비엔날레라고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베네치아 본섬에 예약을 잘 해가지고 조금만 이제 집에 묵으면서 비엔날레가 열리는 존이 있어요. 뭐 여러 나라들 관이 있고 그런데 거기 국가 간에 없는 나라들은 그냥 베네치아 본섬의 여러 공간을 빌려서 전시를 하거든요. 와인을 이렇게 한 잔씩 마시면서 그냥 걷는 거예요. 베네치아 골목 그냥 걸어요. 걸면 아무 데나 쑥 들어가면 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쑥 들어가면 아프리카 전시를 생각지 못하게 봤 너무 좋았어요.
1: 곳곳이 다 그냥 전시관인 거예요.
2: 네, 그래서 골목을 걷게 만들어요. 그때 마침 모든 곳에는 외국인이 있다. 이게 주제였어요. 세상에 여러 전쟁과 난민들이 있어서 모든 세상이 각각 이주민과 정주민 사이에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막 보면서 아 이게 통합의 문제가 나만의 문제는 아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전시를 봤는데 그냥 골목을 거니면 베네치아의 느낌도 오시면서 현대미술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느낌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제가 꼭 추천하고 싶어요.
1: 예전에 혹시 여행지에 한국인의 모습 깃발 입고 자 일로 모이세요. 자 이게 뭐예요? 자 자유의 여신상 보시고요.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모나리자 앞에서 사진 찍으셨죠? 랜드마크 이런 데 가서 사진 한 장 찍는 게 약간 패키지 여행 중심처럼 그렇게 흘러갔었어요.
3: 제가 보기엔 그 우리 민족밖에 못하는 여행자니까. 아까 이제 박계리 교수님이 베네치아의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냄새나 아니면 풍경이나 그리고 술 한 잔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MD들도 그렇게 여행을 하잖아요. 대전을 가면 대전 박물관이나 아니 뭐 이런 걸 가는 것보다는 뭐 성심당에 가서 빵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어디 강릉에 가서 커피를 먹는다던가 그래서 여행의 방식이 예전처럼 정말 이렇게 교과서에 딱 정해진 대로가 아니라 자기만의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여행 다니는 트렌드로 바뀌는 게 아닌가 싶어요.
2: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아까 이제 베네치아 얘기했으니까 그 동네를 얘기하면 거기 본섬 옆에 브라노섬이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되게 예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촌스럽다고 생각하는 색깔들의 결합이죠. 예를 들면 약간 연한 녹색 계열의 옆에 옐로우가 있고 옆에 핑크가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런 관광지에 가면 일단 비싸요. 레스토랑이. 이제 소세지를 사다가 점점 싼 게 많으니까 걔네가 먹는 슬라이스 된 햄을 사게 돼요. 그래서 빵에다 그거를 얹어서 먹거든요. 약간 다크한 커피가 되게 잘 맞아요. 저는 여행이 뭐냐면 그 문화에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의 음식의 취향이 나 아 없어서 짜증 났었는데 지금 이 커피가 너무 맛있고 스파클 워터 너무 싫었는데 스파클 워터가 딱딱 맞는 거예요, 이 음식에. 그래서 나의 어떤 취향이

0: 삶의 문화로 변화되는 느낌. 이 체험이 되게 짜릿해요.
1: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영국을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님 영어를 한마디도 못 하신대요. 근데 제 영국 친구랑 대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쪽 테이블에서. 아니 어떻게 저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그랬더니 두 마디로 대화를 하셨어요. 김연아? 박지성? 그러니까 그쪽도 오! 그러니까 여행을 가면 내 것을 고집하게 되면 사실은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소통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스며들 수 있는 거는 비워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도 되게 고민하잖아요.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내가 일정이 이렇게 많은데 이걸 완전히 탁 비우고 여행을 떠나야 가서도 되게 수월하기도 하고 여행 떠나는 것 자체도 시작이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네, 여행을 떠날 때 이런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뭡니까? 돈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떠나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이후 이 관광의 규모가 엄청나게 커졌다고 해요. 그렇죠? 너 어디 가봤어? 어디 가봤어? 해도 이곳은 많이 못 가봤을 것 같아요. 바로 북한입니다.
3: 타임머신 타고 갔다 오셨어요? 아닙니다.
1: 이 칼라에서 백두까지 10분 컷으로. 오.
4: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0: 판잎장이야, 그냥.
1: 판잎장은 그거 지지는 게 판잎장이야. 자갈자갈 지지, 이거는. 묵기 안 하고 자갈자갈 지지.
0: 복 비슷해야.
1: 아이, 국도 되지만은, 국은 물을 많이 안 잡아, 이거는. 자갈자갈 지지하지 마시지.
0: 그 전에 뭐가 있어? 판잎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밖에 더 있어? 그거 넣고 한 개.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울카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개.
1: 매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오래 하도록 콩이 좀 이색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놓으면 떠. 그럼 슬

0: 길이로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새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랄 많이 담지.
1: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비 먹고, 좀
0: 예,
1: 골고루만 지지만
0: 그래도
1: 말아 먹고, 그래야.
0: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그 초상나사하고 이럴 땐 물끄름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그래서 이제 국 대신 먹는 거예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자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뜯는, 산에 가서 나물 뜯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어봤대야. 팥잎 말른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0: 이거
1: 시방은
0: 아는
1: 다르죠.
0: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시라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고.
1: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0: 팥잎 여기서
1: 하박살이지.
0: 팥잎 해잡 써봤어?
1: 그 전에 해 먹어봤어.
0: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1: 이거는 찌르기요.
0: 시라고는
1: 팥잎이 찌르기요.
0: 약간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대추 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당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1: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아이고, 푹 삶아야 돼, 이거는.
0: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1: 나 이거 욱가서 먹어야 돼. 독해, 이것도. 독해.
0: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0: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1: 어?
0: 끓으면 나
1: 물 좀 더 조금 들어가 와.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넣어도 돼.
1: 잘본 잘본 해야지 되지.

0: 물 조금 더 넣어도 되겠네. 이게 이제
1: 차다 이제 달아.
0: 고구마 잎이 뭐 무 잎이 이런 거는 이래 된장 넣고 지지 먹는 게 괜찮고 줄기채.
2: 줄기까지.
0: 고구마 농사를 짓는데 엄청 따다가 삶아서 말려가지고 된장 넣고 이렇게 지지서 많이 해 먹었어. 그거.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 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 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 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협회 한국 와인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벌어졌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에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좀 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 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 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루비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머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성,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과출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 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마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야생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맛을 내는 정통 드라이 와인을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째주 내지는 10월 첫주 정도가 될것 같고요. 색도 또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층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 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려요. 결혼했을 때

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질검.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의 띤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담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캔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국어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용동대학교 발효 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했으니까 또 그게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s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ek on Smart Biz Accelerators, we introduce Kumlan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has developed premium bridge and road safety facilities. Also, we look into Baldi, which has implemented automation facilities for the production of women's sanitary items. And we explore Taeguang, a maker of special vehicles, which have developed advanced manufacturing skills.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suggested innovative solutions that can enhance road safety. Kumlan Industrial Development specializes in developing and producing bridge and road safety facilities. The company has enhanced the competitive power in the field by developing its own source technologies. We explore Kumlan Industrial Development, which has designed urban spaces based on the precision technologies for road safety. Kumlan Industrial Development is located in Gimje,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has accumulated experience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and urban facilities. By putting top priority on safety, it has produced precision parts and strived hard to maintain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3: Kumlan 산업개발은 시장을 주도하는 친일보의 정신을 경영 이념의 뿌리로 삼아 설립된 도시 안전 시설물 전문 기업입니다. 단순한 시설물을 넘어 도시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교량 및 도로 안전 시설물의 혁신적인 개발과 발전은 물론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미래를 만드는 도전을 성실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2: The major business areas are the facilities for bridges and urban landscapes. Aside from the inspections for old bridges and structures, the firm has produced and constructed joints for the safety of bridges. What is more, it has carried out the entire process, including the designing, planning, and constructing for the overall urban landscapes.
4: 저희 금난 산업 개발은 도로 안전에 필요한 난간, 울타리, 그리고 교량 이음 장치 등 다양한 안전 시설물을 개발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 이음 장치에서 교량 하부로의 누수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누수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사의 교량 이음 장치는 자기 성형 테이프로 열 접합하여 교량 이음 장치 이음부를 빈틈없이 결합하기 때문에 교량 하부로의 누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우수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2: Precise designing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is the initial production stage.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5: 금난 산업 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2: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4: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집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2: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s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6: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 이음 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K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3: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건설업 및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2: K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0: Menstrual items are essential hygiene products for women. There is a company which has increased the convenience of users by reflecting their opinions when developing the products. Baldi, a provider of female healthcare items, puts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mfortable wearing sensation. We introduce Baldi, which has created higher added values by providing premium items. Baldi is located in Pungye City,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ar Chuan Beach. Based on the systematic production lines and automation facilities, the company has suggested a new paradigm for the field of women's sanitary items. Small changes can add up to a big difference, so the firm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more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s.
1: Baldi는 저희가 재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기업인데요.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이제 여성 헬스케어 기업인 해피문데이를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생리대 어떤 브랜드를 시작으로 이제 탐폰 이렇게 월경 용품 브랜드를 확장해 가던 가운데에 저희의 오랜 이제 OEM 파트너의 어떤 제조 공장을 인수하면서 직접 제조까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Organic cotton cover sanitary pad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ince sanitary pads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user's skin, the firm has tested the safety of the products to minimize the strain on the skin. The firm has also promoted tampons as major products.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it.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
1: 저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생리대와 탐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순면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high 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 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는 이제 각 어떤 본부자재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순면부터 기능성 흡수체까지 그 원재료의 어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생산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Considering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and orders for OEM products, Bal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repetitive works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flow of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kept the balance of the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0: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1: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0: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1: Aside from the Korean market, Baldi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including Indonesia, Mongolia, and China. With the aim of becoming a leading healthcare business that can improve women's health, the firm has actively sought business expansion.
2: 볼디는 여성 건강에 관한 비전과 제조 기술력을 합쳐진 회사로 어떻게 보면 여성 웰니스의 물리적 실체를 구현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최신의 어떤 제조 생산 기술과 제품 개발에 대한 R&D에 집중해서 뭔가 국내외 여성들이 편안하게 월경날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생리대와 탐폰을 꾸준히 잘 생산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 이제 미션입니다.
1: Baldi has spearheaded effort to increase the quality of women's daily life. All eyes are on the future growth of the company, which aims to bring a new paradigm to the field of sanitary items.

0: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The company has mainly produced wrecker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 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에 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 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4: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강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 시험과 조직 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u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1: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군환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u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방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turquoise. I'm Live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공연을 맡은 정준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I'm Live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360도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는 거를 대충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고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를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돼 하고 노래를 해서 첫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 저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로만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피아노를 연주를 도와주실 우리 박성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는 쭉 슬픈 노래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밝은 노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별 노래, 슬픈 노래, 뭐 우울한 노래, 괴로운 노래, 좌절하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이어서 쭉 할 거고요. 다음 곡은 네 번째 앨범에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썼던 푸른끝이라는 곡이고, 이 푸른끝도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처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피아노랑 이렇게 단둘이 듀엣으로 하는 건 또 더구나 더 처음이고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떨림이 계속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공연 할 때 사실 관객분들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좀 오늘 좀 보고 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구나. 다들 멋있다. 예쁘시네요. 이제 다 봤어. 그래.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진짜. 그리고 오늘 이 친구는 이제 이거 끝나고 가거든요. 우리 피아니스트 저와 함께 계속 연주 도와준 우리 성원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0: 아니 여러분들의 웃음의 이유가 궁금해요.
1: 삼집이래요. 삼집이래요. 삼집.
2: 삼집이라고요?
1: 사집 아니고.
2: 아까 그 노래가 저 노래가 삼집에 있었어요? 아프리 끝이 삼집이래요?
3: 세 번째 앨범.
0: 아 그래요? 44살이라고 하시고 자꾸 까먹거든요. 그래서 잠깐만요.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공전의 히트곡 안아줘입니다. 그 노래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들 아직도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노래고, I'm Live 때는 좀 뭔가 제가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는 안아줘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볼게요.

0: 그 이제 앵콜을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 혹시 고백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거 사비 그 후렴 부분 아세요?
1: 알아요.
0: 그런데 왜 지금 내 날 그리워? 아, 다 아시죠? 그러면 한번 같이 제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백 후렴을 같이 불러주시면 저한테 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선물 좀 받고 싶어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데 왜 아시죠?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I found it.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1: 맞죠?
0: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2: 맞아요.
0: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0: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0: 이거 한 번.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0: 와우. 오.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반짝반짝. 아, 너무, 진짜 너무 좋아요. 오, 예, 국물.
3: 네, 국물이 있어요.
0: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0: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g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0: 12,000원? 와, 오.
4: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4: 네. 아주 좋아요. 강화수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해서.
0: 우와! 쏘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 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0: 전이랑

0: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1: 생으로서 진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Yes.
0: 감사합니다.
1: 아, so good.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1: 들어와도 돼요?
2: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은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막걸리. 투병? 이렇게?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네.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맛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요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이거 차갑게 마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아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붕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아,
1: 저희 오케이.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1: 네네.
0: 주세요. 짠. 와이.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0: 아예 거. 달라요. 맞아요.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네네.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주고 이거 맞춰보세요.
1: 스무 맞춰보셨네요.
0: 네, 강화도 하면 네, 무조건 맞아요, 스무 맞아요. 스무죠. 진짜 신선한 스무 그리고 이거 귀한 거예요. 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그, 우린... 그,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0: 좋아.
1: 같아요.
0: 네네. 그리고
1: 고구마
0: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죠.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조장 어떤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저희 양조장 2층 공간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음식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같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하죠. 저는 맛보게야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진짜 실제로 진짜 맛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1: 네네네.
0: 오케이.
1: 좋습니다.
0: 확인해 봅시다.
1: 네, 좋습니다.
0: 예스! Finally! The part that I really love the most, the cooking. So today, we are going to do mugwort Korean style pancake. 숙전. And we have 고구마, sweet potato, and then this, 숙무, which is a kind of a turnip.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iljanim! Macaulay sommelier! Sommelier님, 네. 진짜 막걸리 sommelier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죠? 좋습니다. 여기
1: 이거 아,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근데
0: 진짜
1: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1: 맞아요.
0: 맞아. 싹. 이제 우리 겉절이 먼저 이거 숨. 여기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진짜 맛있네요. 짠.
0: 야, 이거지. 진짜.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my friends. Oh, lovely. 어떻게?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one shot?
1: 네.
0: one shot으로 이렇게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salute. cheers.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존재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G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Korean heart.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얘기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는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도 덕분에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uk을 대표하는 먹거리 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2: 김치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에서 온 옥안입니다. 김치는 한국인의 밥상에 빠지지 않고 올라오는 먹거리인데요. 그런데 가끔 김치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김치에 대한 빠른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김치는 한국의 전통 발효 식품인데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김치는 배추김치예요. 고춧가루, 마늘, 젓갈 등 다양한 양념을 넣어 버무려 발효시키면 맛있는 김치가 탄생합니다.
2: 선생님, 김치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어요.
3: 네.
2: 어떤 게 나 있어요?
3: 김치는 배추김치를 한국 사람들은 제일 많이 먹긴 해요. 뭐 깍두기, 총각김치, 무로 만든 김치가 있고 갓김치, 파김치, 부추김치, 그리고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이런 식으로 모든 채소가 다 김치를 담글 수가 있어요. 김치의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김치의 맛은 전국에 어머니 숫자만큼이 있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 달랐기 때문에 김치가 맵기만 한 줄 알지만 꼭 그렇지 않아요. 고춧가루 들어가지 않은 백김치도 있고요. 물김치도 있고 과일김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해외에서 김치를 많이 찾고 있어요. 먹어보고 간 좀 봐요.
2: 너무 맛있어요.
3: 네, 맛있어요.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티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홍단디 청년 연구원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공식적인 징표이자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게 하는 힘을 가진 이것. 바로 태극기인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태극기는 우리 민족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구심점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죠.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해 잘못 알고 있거나 오해하는 부분들이 가끔 발견되더라고요. 제가 태극기에 담긴 의미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최초의 태극기는 1882년에 처음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후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가 제작됐다가 지금은 국가에서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요. 태극기에 담긴 의미를 알아볼까요? 먼저 흰색 바탕은 밝음과 순수,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의 민족성을 나타내요. 태극기 가운데에는 태극 문양이 들어가는데요. 이 태극 문양은 우주 만물이 음양의 조화로 인해 생물을 얻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다음으로 건공감리를 그려볼게요. 네 개 모서리에 그린 사괘에는 각기 다른 의미가 있어요.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 감괘는 물, 이괘는 불을 상징해요. 우리 선조들이 생활 속에서 즐겨 쓰던 태극 문양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태극기는 우주와 더불어 끝없이 창조와 번영을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이상을 담고 있답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러내고 우리 민족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태극기,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가 상징입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온앤오프의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잘생김 아니지?
1: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1: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싸왔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왔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부이제. 네.
0: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1: 아 어머님도.
0: 아 감사합니다.
1: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0: 아,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예요.
1: 아, 각질.
2: 예민해져가지고.
0: 예민해지죠.
2: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주제예요.
1: 네.
2: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편이신가요?
0: 아 저는 워터를 먼저 지우고.
2: 네. 클렌징 워터?
0: 네. 아. 그리고 이제 뽀로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1: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0: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뭐.
1: 오.
3: This is cable tea.
1: Yeah, it's basic.
2: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0: 아, 마녀공장인가?
2: 마녀공장!
0: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2: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0: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2: 그렇죠.
0: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2: 아, 세정력이 좋다.
1: 세정력이 좋다.
0: 다른 것보다.
2: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0: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2: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0: 네. 말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1: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0: 아이 감사합니다.
1: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0: 어떡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3: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1: 아 꽃보다 남자?
3: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네. 안 해드렸잖아요.
1: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3: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3: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이게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네. 수 있어요.
1: 아 소량으로 하면은.
3: 네,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1: 아 그렇죠. 그럴 수
3: 잠시만요.
1: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3: 자 인터뱅스 출동해볼까요?
1: 그럴까요?
3: 안녕하세요. 혹시
4: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4: 아, 한국어로 네. 조금 할 수 있어요.
1: 아, 한국말 English is okay.
4: 네, 네.
1: 아, 오케이.
2: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1: 맞아요.
2: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4: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1: No.
2: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서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2: Lagom.
1: Lagom.
2: Lagom. Use two.
4: Oh.
1: Use two.
2: Yes. Lagom friends.
4: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some serums, and then sunscreen and moisturizer.
1: Oh. There. Are you using it? Korean brand?
4: 네.
1: 오! 오! 오!
4: Yeah.
1: 오! 오케이.
2: 오! 올!
1: 올 Korean brand.
2: 두근두근!
1: Did you see? Our foreign brand? Did you see? 오케이.
3: 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3: 아, 아 진짜요? 그러면...
2: 두 분 커플이잖아요.
1: 네. 이거 꽃구경 하러 오신 거예요?
5: 네.
6: 아, 네. 네.
1: 아, 꽃구경 원래 자주 와요?
6: 봄이라서
3: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질문이에요?
1: 아유 그래서
3: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1: 아 예. 네.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3: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황사도 많고 그렇잖아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5: 오일 하고
3: 오일?
5: 오일
3: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5: 선크림 바르고
3: 아
5: 선크림 바르고
3: 그렇게 루틴 어떻게 되세요?
6: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3: 제품이 어떤 건지
6: 마녀공장이요?
3: 마녀공장
6: 그랬던 것 같아요.
1: 마녀공장 일이 많다.
3: 밀크? 밀크가 마녀공장?
6: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3: 혹시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6: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3: 소이빈?
6: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사봤는데 괜찮더라고요.
5: 오일 저도 마녀공장
3: 마녀공장!
1: 혹시 추천으로? 여자친구 네. 추천으로? 역시
3: 두 분 마녀세요?
5: 아 네
1: 잘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0: 인터뷰 메인수들
1: 역시
0: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맞습니다.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1: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0: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산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리뷰
0: 가볼까요?
1: Let's go.
0: Let's go. Wow. 아도나산.
1: Yeah.
0: 와.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 뷰티템을 추천 받았는데요.
1: 예. Yeah.
0: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오늘은 특별히 네 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1: 아, 네 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0: 예.
1: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0: 예.
1: 진짜다.
0: 예.
1: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0: 그렇죠.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오케이.
0: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어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1: 아, 워터.
0: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1: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0: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1: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0: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1: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0: 예.
1: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0: 그쵸?
1: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밀크입니다.
0: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1: 네.
0: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1: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뭉따따 뚱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0: 그쵸.
1: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0: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딱 해야 된다. 손에
1: 네.
0: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이 정도죠? 이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어다 주세요.
2: 예.
1: 예.
0: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1: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
0: 잘 안 지워지는데요?
1: 아니야. 형, 안 보여? 아,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물을 묻히면 다르죠.
0: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1: 네.
0: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1: 그쵸.
0: 건성과.
1: 맞아요.
0: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1: 네.
0: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근데 확실히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1: 부드럽잖아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얼굴 안 지워졌는데.
1: 아니, 괜찮아. 우리 솔직 리뷰 타임이야.
0: 솔직하게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1: 클렌징
0: 밀크가.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1: 여기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을 뽑아야 되니까요.
0: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1: 오, 그러네?
0: 자극이 많이 없는데 색감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1: 오.
0: 수분감도 보면 은
1: 네.
0: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 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1: 오, 그러네, 촉촉하네.
0: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1: 2차 세안을 해야겠죠?
0: 오! 딩동댕이에요.
1: 뭐 당연한 얘기를...
0: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1: 네.
0: 세안은
1: 네.
0: 같은 브랜드
1: 네.
0: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1: 네.
0: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1: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0: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1: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0: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1: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0: 그쵸.
1: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0: 응.
1: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0: 응.
1: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0: 좋습니다. 오,
1: 좋아요.
0: 준비가.
1: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0: 그렇죠.
1: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0: 아니,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1: 아니요.
0: 운동하는데 갑자기?

0: 통한 것 같은데?
1: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2: 야.
3: 우와!
2: 야.
3: 우와!
2: 오!
3: 오!
2: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쫀한 걸 골라면 어떻게 해요? 아, 저...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2: 야!
0: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2: 와.
0: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2: 와.
0: 자, 그럼 이어서
2: 네.
3: 오! 부드러워!
0: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2: 그러니까 진짜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0: 오, 야, 야,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2: 네.
0: 됐어.
2: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0: 지역으로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2: 네.
0: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2: 아, 그래요?
0: 그래서
2: 오
0: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2: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창윤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0: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2: 네.
0: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2: 와~
0: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2: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0: 그렇죠.
2: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 투 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2: 네.
0: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2: 아, 아침에 쓰기에?
0: 그렇죠.
2: 왜요?
0: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2: 네.
0: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2: 아, 그렇구나. 어, 그래서 아침에 사용하는, 나는 물 세안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0: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2: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2: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2: 돼.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0: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삭삭.
2: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0: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2: 어, 좋아요.
0: 좋아요만 하면.
2: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0: 그쵸.
2: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좀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0: 어.
2: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0: 그쵸.
2: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2: 그치
0: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0: 쫀득쫀득 촉촉하고
2: 촉촉하다 쫀득쫀득
0: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2: 이해했죠.
0: 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 세안 말고
2: 저걸로
0: 네.
2: 좋았어. 이거
0: 좋았습니다.
2: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0: 그쵸.
2: 짜란. 와우. 이제 이 마지막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 모공 관리, 그린 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0: 오. 오.
2: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0: 그쵸.
2: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0: 오.
2: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0: 와.
2: 카디비가.
0: 장난 아닌데, 진짜 이거는?
2: 와.
0: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 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2: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0: 오.
2: 완전 그냥 끝. 오버.
0: 오.
2: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0: 바르고 있으면은?
2: 어.
0: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이 되는 제품이다.
2: 그렇지. 일석이조인 어. 거죠.
0: 사실 와.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2: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0: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2: 뭐?
0: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2: 아니요, 전혀.
0: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느낌이?
2: 좀 무거워요.
0: 무거워요?
2: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0: 오.
2: 약간 시원해요.
0: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

0: 좀 가라앉겠네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오. 감사합니다.
0: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1: 이게 거품이죠.
0: 나네! 납니다!
1: 거품이죠. 오!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오. 아, 확실하네.
0: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1: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그쵸.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1: 네, 그쵸.
0: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네.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1: 아니요.
0: 왜 빵소리라고 그래요?
1: 아, 자극이 아니에요.
0: 솔직하게 돼요.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0: 아, 없어요? 네,
1: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0: 씻어봅시다.
1: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네. 오! 오!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0: 그쵸, 그쵸.
1: 그래요.
0: 쿨링감?
1: 네, 쿨링감도 좋고.
0: 차가워, 차가워.
1: 네, 차가워요.
0: 아, 진짜 차가워.
1: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확실히 다르네.
0: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1: 그러니까
0: 이게 이 클레어가 네.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네.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얼트 다 빼준다고 합니다.
1: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0: 자, 네.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1: 좋습니다.
0: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네.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네. 와이엇부터 팩 골라주시죠.
1: 자, 솔직하게?
0: 진짜 솔직하게.
1: 전 이거. 오.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아.
0: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네.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1: 제 일석이조. 네.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0: 저는 네. 아
2: 저는
0: 전 클렌징 밀크.
1: 왜요?
0: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 네네네.
0: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1: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0: 그쵸.
1: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그쵸. 꾸밀 자리죠. 짜라라! 와! 근데 이게 와. 뭐야?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0: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1: 네.
0: 스르르.
1: 스르르. 오, 야.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0: 그러니까 이거.
1: 뭐가 비어있냐?
0: 이화잖아요, 이거는. 네. 자, 발전합니다, 뒤에. 네.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좋습니다.
1: 신기한데?
0: 확실히 저희가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또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뷰티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1: 아, 맞아요.
0: 사명감을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1: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이제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일리아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우아하게 또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있다고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좀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근데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한 해 대네 나오네. 이거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형 무섭다.
0: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동영상 팔로우 좀 하시라고. 팔로우 좀 늘리게.
1: 하나, 둘, 셋.
0: 짜란. 짜란. 오.
1: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0: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1: 맞아요.
0: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어.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1: 좋아요.
0: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1: 네.
0: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1: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0: 안녕!

0: MC 크래프팀 원진입니다.
1: It is already the month of May. You can really feel that crisp, refreshing energy wherever you go, right?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월만 되면은 괜히 나들이 가고 싶어지잖아요. 야구장 가서 시원하게 응원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
1: Totally. Wearing the team uniform and watching the game with some fried chicken. Gnarly.
0: 그러고 보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완전 나들이 각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속 갔다 올게요.
2: 아니야. 잠깐만.
0: 왜?
2: 원진.
0: 네.
1: But that's what today's Simply K-pop is all about.
0: Uh-huh.
1: It's packed with stages hotter than the heat of baseball stadium.
0: Oh my gosh, 진짜요?
1: That's
0: 좋습니다.
1: Right.
0: 그렇다면은 놓칠 수 없죠. 얼른 소개해 주세요.
1: All right, let's go ahead and meet the teams that'll make our hearts race like hitting a home run.
0: Uh-huh.
1: Starting with Lee Jimin and her sweet vocals.
0: 네, 청순 여신들 S2 그리고 감성 발라더 이지훈까지 뮤직 스타트!

0: Hey, guess what?
1: Huh?
0: It's gonna be a very special day in Korea soon.
1: What day? What day?
0: Children's Day!
1: Uh-huh!
0: It is Korea's cute holiday where children get presents and do fun activities.
1: Mm, 맞아,
2: 원진아, 맞아. 무슨 선물 갖고 싶어?
1: 근데 어린이날인데 제가 선물을 받아요?
0: Yeah, because you're cute like a baby.
1: 아, 근데 you too, Ellen. 형도 만만치 않잖아요. 네, 귀엽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게 어린이날 선물 그 자체라니까요.
0: Well, thanks, Wonjin. Our upcoming artists will also lift our mood like a Children's Day present. So we definitely have to bring them out.
1: 네, 그럼요. 우리 글로벌 팬분들께도 또 특별한 선물처럼 다가갈 다음 무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0: Sure. Oh.
1: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0: 아, 전요. 지금 너무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1: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d Americano anymore.
0: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1: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0: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If I, Love One입니다. 뮤직
1: start!
2: Yeah.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Ah,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Lisenne.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1: Oh.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1: Oh. 오늘 무대의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Oh. So she drew a lot

0: mold on her face. Yeah.
1: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0: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l right, good.
1: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0: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또 있으실까요?
2: 또 있어요. 원현이 오늘 머리
3: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0: 어떠신가요? 너무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All 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1: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2: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3: 죄송합니다.
2: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0: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3: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0: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1: 좋습니다.
5: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0: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어허.
1: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3: 진짜예요, 진짜.
0: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5: 좋습니다.
0: All 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ucena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0: Let's go.
5: 좋습니다. 리세는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3: Thank you, Kelly. I love you.
1: Thank you. We all love you.
5: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세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저희 리세는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리세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5: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갸루 권위자라고 들었는데요.
6: 콘제 야호.
2: 콘제 야호.
5: 갸루 스타일에 대해 히토코도 오네가이 시테모 이데스까?
3: 모치론 데스.
5: 이슈니
3: 오네가이 시테모 이데스까?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5: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오케이, 렛츠고.
3: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5: 네.
3: 네.
5: 어떤 거죠?
3: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5: 야호.
3: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1: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밑으로 이렇게 내려서
5: 살짝 밑으로
0: 네, 눈도
3: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5: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3: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4: 네.
3: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2: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i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2: Yeah.

김밥 한 줄을 싸기 위해서는 정말 정성과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금치, 단무지, 당근, 우엉, 햄, 맛살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 하나하나 생으로 넣는 게 아니에요.

0: 바쁠 때 패스트푸드를 먹을 것이냐 김밥을 먹을 것이냐에 선에 딱 쓴다면 김밥을 택할 수밖에 없죠.
1: 빨리 한 끼 때울 수 있고 그래서 김밥은 항상 옆에 있었던 것 같아요.
0: 흘리지 않고.
1: 김밥 종류도 너무 많잖아요. 뭐 참치김밥, 소고기김밥, 뭐 멸치김밥.
0: 먹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는데 만드는 과정들을 지켜보니까 어우, 손이 정말 많이 가죠.
1: 네.
0: 그래서 잘 팔리는 것 같아요. 만들기는 싫고 먹는 건 맛있으니까 김밥 가게들도 많고.
1: 저는 그 김밥의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김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0: 참기름의 향, 싹 이렇게 입을 감싸는 참기름의 향과 밥의 꾸덕꾸덕함이 믹스가 되면서 아주 그냥 아주 그냥 침이 나오는데 코다리가 먹고 싶은데 그냥. 아 근데 제가 듣기로 지금 미국 쪽에서 김밥이 난리가 났다고 들었어요.
1: 아 진짜?
0: 난리가 났어. 그들이 이렇게 굉장히 건강식으로 느껴진대요. 이 바다에서 나온 김과 그 안에 야채들 그리고 밥. 그리고 딱 패키지가 그들은 점심 때 이렇게 나와서 뭐 공원에서도 밥도 많이 먹고 그러기에는 이게 너무 제대로 된 한 끼니까 김밥은 제대로 된 한 끼. 네, 패스트푸드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하나의 재료들이 정성을 싹 밥으로 말아서 기구로 싹 바르면 진짜 든든한 한 끼. 저는 이남 이녀 중에 막내로 자랐는데요. 그 초등학교 때 그 소풍의 안겹치기를 우리 형과 막 이렇게 안겹쳐야 네 번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김밥을. 엄마는 힘들겠지만 아침마다 싸셔야 되니까. 근데 네 명이 자라다 보니까 그 끝에 꼬다리 전쟁이었어요. 꼬다리

0: 꼬다리에 아, 재료가 더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김밥 먹으면 전 꼬다리부터 먹어요.
1: 저는 개인적으로 써는 김밥보다 한 줄 그냥 통으로 뜯어먹는 게 제일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말아서 그냥 바로. 아. 근데 좀 잘못 씹으면 또 아살이 쭉 뽑혀요. 김밥에 가장 잘 어울리는 건 뭐니 뭐니 해도 떡볶이, 다음 오뎅 국물, 그 중에 최고 뭐예요?
0: 뭐? 모두가 생각하는 라면.
1: 라면이죠.
0: 간 다 돼 있는 거 아는데도 또 거기서 한 젓가락을 먹어야 돼, 이게. 거기서 한 젓가락 딱 먹어봐요. 이건 다 알아, 이제. 이미 우린 요리사기 때문에 다 아는데도 한 젓가락을 먹고. 라면을 탁 먹으면 촉촉하면서 국물하고 해가지고 입에서 이게 말아서 들어간 건지 따로 먹었는지 모르게 싹 갔다네.
1: 김밥은 옹알쓰다.
0: 모든 이가 사랑한다.
1: 아, 모두가 다 즐길 수 있다.
0: 맞아. 네. 옹알쓰는 김밥이고 김밥은 옹알쓰. 김밥집 하네.
2: 김 먹었어.

0: 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1: 아주 독특하고 또 국내외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희귀한 그런 유물입니다.
2: Last August, a repatriated South Korean relic was presented to the press. The artifact was slightly bigger than a baseball, but what it turned out to be was astounding.
1: 아, 뭐 지구본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아, 해시계다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기능과 원리를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2: Let's delve into the identity of the sundial that amazed everyone. The Ideong Wonggu sundial returned after 132 years. The discovery of the relic was a miracle.
0: 예, 작년 12월에 저희가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했고요. 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그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반드시 한국으로 들여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There are no records of the Ideong Wonggu in any literature. Then why did the government have it repatriated?
0: 이런 원구의 경우에는 그 원구의 상직현이란 제작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는 대조선 개국 499년 경인 상순 신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1890년에 새로 이 유물을 만들었고 제작자는 낙관을 통해 상직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상직현 was an engineer that experienced products of modern civilization early on while serving in the Joseon Tongshinsa, a diplomatic mission to Japan. His son is the first person to bring a telephone into Korea.
0: 그런 인물적 배경을 통해서 과학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고 또 그 제작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물이라 추정을 했고요.
2: Then why was there no record of the sundial anywhere?
1: 특별히 이제 제작을 한 시계들은 문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가문에서 아주 명품 시계로 제작되어서 또 국가에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선물로도 또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 수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Was it because it was for a specific class of people? Everything about the Ideong Wonggu remained mysterious. The inscription on one of the hemispheres and 96 vertical lines, with each line representing 15 minut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time system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dividing a day into 12 hours and 96 gak. So why does it look different from other sundials?
0: 처음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 자료를 봤을 때 솔직히 이 유물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3: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시계는 안부일구처럼 움푹하게 되어 있는데 이령 원구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떤 작동 원리로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2: The curators conducted detailed research to learn about its shape and mechanism.
3: 이령 원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알고자 CT 조사를 하였는데 이제 반구가 따로따로 돌게끔 축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T자형의 영침이 이제 한쪽 반구에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한 그 다림줄 그 고정하는 곳이 내부에 이제 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CT 조사로 확인하였습니다.
2: Unlike traditional sundials with a fixed immovable gnomon, the Ideong Wonggu has a gnomon connected to the lower hemisphere that can follow the movement of the sun to measure time. During that process, the curators discovered something else.
1: 이걸 다림줄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만약에 지역이 바뀌어 가지고 위도가 틀리다고 하면 이걸 풀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연스럽게 움직여서 우리의 위도에 맞춰서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태양을 해바라기처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2: The Iryong Wangu could measure time in different regions. It works similarly to the modern wristwatch.
0: 기존의 앙블고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위도 하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측정할 수 있는 앙블고는 한양에서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나 또 선박에서 항해 중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학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 The pattern of ships etched onto the pedestal supports this speculation. So of all the secrets,

0: 연구할 과제가 될 것이고 아까 문헌을 찾지 못했다고 하니까 더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The Ilyung Wangu may have never been returned to us. What other mystery does this small sundial hold? Harbin Railway Station, China, October 1909. Shots aimed at Ito Hirobumi, the enemy of Joseon, rang out from An Sung-kun's gun. A decade later, another historical event occurred in this location.
2: Harbin역 3등 대합실에서 이 조선인 소유의 그 검정색 가죽 가방, 지갑이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일본 경찰이 습득을 하고 보니까 정말 밝혀져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죠.
1: It was a confidential document holding a secret.
3: 어쩌면 그 접전을 할 거를 미리 알고 일본 경찰이 미행을 해서 거기서 가방을 접전 장소에 놓자마자 바로 일본이 수거를 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 경찰 손에 넘어간 게 아닌가.
1: Mysterious symbols were written in the document. What do the Hangul and numbers in disorganized manner indicate?
4: 이 한글 체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열해서 독립운동 전선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암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What do the numbers mean? It is hard to decipher what they might signify. The key to unlocking the secret of the numbers rests here. There are numbers assigned to the consonants and vowels. This is a code book filled with decryption codes. Could these numbers be decoded? The identity of the code is finally revealed.
2: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암호가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켜서요. 그 음소별로 아라비아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변환해서 암호로 만드는 것. 중요한 거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을 모르면 절대 암호를 풀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순전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The independence activists executed missions using the Hangul code. Hangul was an alphabet optimal for encryption.
3: 사실 한글은 소리 글자기 때문에 그 발음 나는 대로 적잖아요. 기역이면 항상 기역 발음으로 나오고 니은은 항상 니은 발음으로 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 갖고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자는 5만 자 이상이 돼서 못하고 또 로마 알파벳도 50글자 이상 되고 그 우리는 묵음이 없잖아요. 다 소리가 나는데 영어에는 알파벳 써놔도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1: The superiority of Hangul has already been proven. Based on this, the weapon and cipher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were created. The existence of the cipher that had been hidden was revealed to the Japanese authorities.
2: 1919년 2월 28일 날 하얼빈역 3등 대합실에서 그래서 이 암호를 만드는 규칙이 담겨 있는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보고 일본이 이제 총독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알리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3월 이제 11일자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암호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암호가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한 문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1: Not long after the existence of the cipher was discovered, the Japanese police obtained a different kind of cipher.
3: 그 1919년 11월 경에 또 다시 발견되는 문건들이 있어요. 암호 관련해서요. 근데 그게 1945년까지 꾸준히 그런데 그 발각 주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거는 암호의 생명력도 짧아진다는 이야기고 또 그거에 맞춰서 계속 암호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처음에는 뭐 두 자릿수 아라비아 숫자를 교체했던 암호가 있었다면 조금 더 발전해선 세 자릿수 그 다음에는 1945년 경에는 네 자릿수까지 발전이 됩니다.
1: As Japanese surveillance became more severe,

0: the form of the cipher grew more complex. The power behind the cipher also increased.
1: 지구상에서 제일 익히기 쉬운 언어가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발음이 나오고 모든 글자가 허투루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하게 암호로도 생명력을 갖고 유지를 해왔던 거죠.
0: The use of cipher continued even while the activists were incarcerated. The activists used sound to create a more secret cipher.
2: 타벽 통보법은 말 그대로 벽을 두드려서 서로 간에 통보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사 교환을 하는 방법이 타벽 통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31년에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됐었거든요. 그때 같은 동기인 김정면 선생 지사께서 도산 안창호에게 이러한 타벽 통보법을 전수한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0: During the night when surveillance is lax, the activists carried out a mission by risking their lives. The cipher they used then was hitting the wall.
1: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사이는 조금 쉬고 한 글자와 그 다음 글자는 조금 더 쉬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친다고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음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 여기가 아고요. 그 다음에 따다닥 받침이 있다는 소리고 두 번을 치면 기역, 니은이 돼서 많이 되고 셋째를 칠 경우에는 조금 더 쉬었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 딱, 셋, 넷, 다섯, 따닥. 여기가 에예요. 그래서 만세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알지 않으면 해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The method of hitting the wall was somewhat complicated to master. This secret code used in prison still survived much longer than.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수감됐다. 그럼 그게 다음 날 아침이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달력이 빨랐는데 소리라는 게 증발을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1945년도까지도 쓰였는데 일본에서 도저히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2: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 있던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타벽 통보법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그 단식 투쟁을 전개한 또 사례가 있고요. 추모의 뜻을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동적인 장면들도 우리가 사례로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rough this cipher, the independence activists united even while imprisoned. And this encrypted hunger wrote a new chapter in Korean history.
1: 그 암호는 독립운동가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이기도 했지만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발각되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된 의사소통 도구이자 무기였던 거죠.
0: The independence activists endlessly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until the country was liberated. At the heart of their fight was the cipher based on the wisdom of hunger.

0: 제가 처음에 그 다른 작업하는 분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일반적인 톡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기형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원형 그대로 나와서 이제 한번 표면을 씻어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씻어보자고 이제 씻다가 보니까 뭐 눈도 나오고 그다음에 코, 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처음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죠.
1: When the archaeologists dusted off the earth, several holes appeared. The shapes clearly suggested that someone had artificially made these holes.
2: 인면문 투각 토기는 세 개의 얼굴을 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멍은 아마도 토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은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볼 부분을 살짝 눌러서 콧등을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0: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보면 눈매가 조금 조금씩 틀리고 뭐 코는 비슷비슷한데 눈하고 입 모양이 다 다릅니다.
1: The three faces looked oddly different.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human-faced earthenware discovered in the past.
0: 사람의 얼굴을 토기에 장식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마치 사람이 직접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토기를 만든 것은 이 유물이 거의 유일합니다.
1: Were they truly modeled after a penguin?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earthenware does not support that assumption. Could people of Shilla from 1,600 years ago encounter penguins from the Antarctic? This seems impossible. What then do the expressions on this earthenware represent?
3: 일단 기본적으로 표정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도 있고 뭐 화난 모습도 있고 아마 사람의 표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뭔가 좀 친근하다가 요즘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인형처럼 그렇게 좀 느껴져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어찌 보면 어린애 같은 느낌도 나고 달리 찬찬히 보면 노파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그리고 화내는 모습의 그 얼굴 무늬 유추해서 세금을 걷는 혹독한 세리를 상징한 거다는 설이 있습니다.
0: 도대체 누구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면 신의 모습이냐?
1: While many scholars exchanged inferences, an unexpected relic was found in the same pit. At a glance, it looks like an ordinary long stick. The stick, however, presented a twist.
3: 경산 서울리에서 발견된 목관은 이제 6세기 이제 삼국 시대 이제 신라의 지방 관리나 이제 토착 세력이 이제 오늘날 경산 서울리 인근 지역의 이제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을 이제 걷기 위해 작성한 문서 목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목관에는 이제 글자를 연습한 흔적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완벽한 형태의 문서는 아니고 이제 최종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서 작성한 이제 수첩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1: This wooden tablet, the longest of its kind in Korea, became a clue on the use of the earthenware.
3: 그 목관과 이제 토기가 이제 발견된 곳이 이제 하나의 구덩인데 이제 그 구덩이 주위로 이제 일정 공간이 이제 비어져 있고 그 공간 비어 있는 공간 주위에 이제 건물지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구덩이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목관이 이제 다른 목관보다 유난히 길고 그리고 토기도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독특한 형태라는 점에서 아마도 의례와 관련된 이제 유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1: Another fact emerged that could support this hypothesis.
0: 유물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 6세기에 만들었다가 없어진 것인데 그럼 5세기 때 토기가 6세기까지 만약에 간다면 아마 100년 동안 그 마을에서 중요한 물건으로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1: What could this earthenware have meant to the people of Shilla back then? There was hope that we could perhaps identify what the earthenware is. Then, another interesting fact was discovered.
2: 경산의 민족지 사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경산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영동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토착신의 양상과 이 토기의 모습이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1: There was an indigenous deity that the villagers worshipped for generations for well-being and prosperity. Perhaps this represented the deity.
2: 이러한 그 토착신을 경산 지역에서는 고래로 전동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평온한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토착신으로서 마을의 그 행복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 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This is also mere conjecture, and nothing has been accurately identified yet.
0: 지금도 많은 학자분들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뭐 민족지나 이런 거하고 부합화시키지 않을 때는 사실 유물은 말이 없습니다. 유물 자체가 출토되어 있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3: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추측일 뿐이고 이제 정확한 사용 용도 그러니까 이게 의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용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1: A human face earthenware that transcended 1,600 years. What could be the true identity of the artifact?

지금도 너무 생생한데 요즘도 너무 힘들어서 지치거나 피곤할 때 항상 이걸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 태권도 국가대표, 현재는 태권도 해설위원을 하고 있는 이대훈이라고 합니다. 삼계탕이라는 요리 자체가 몸보신할 때 먹는다라는 느낌을 어릴 때는 못 받았었어요. 왜냐하면 운동을 그렇게 막 힘들게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중학교 형들이랑 같이 운동을 시작할 때 첫 회식이 삼계탕이었어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인상을 받았던 거는 그 숟가락이랑 젓가락도 임금님이 사용할 법한 그 노쇠 삼계탕은 뭔가 궁중요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되게 특별한 날, 힘들거나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삼계탕을 좀 찾아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찹쌀을 많이 넣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게 저는 가장 좋았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삼계탕에서는 그 한약재, 큰 막 오각기 같은 이만한 나무 같은 것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게 딱 있으면은 아 뭔가 좋은 약재가 하나 더 들어갔구나, 몸보신이 더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더 들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찹쌀이랑 같이 들어갈 밤이라던가 대추, 통마늘 이거를 잘 닭 배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뭐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잘 꿰매주고 다리를 이제 이렇게 앞바다리를 잘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좀 이쁘게. 닭이 반신욕하듯이 싹 들어가야지 닭도 편안하게 익을 수 있으니까요.

고기가 부드러워야지 맛있으니까 좀 오랫동안 끓여서 전체적인 살을 좀 부드럽게. 저 일단 매운 고추는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오이고추 좋아하거든요. 오이고추 쌈장 많이 찍어서 딱 먹으면은 이제 고기랑 이제 입안에서 딱 어우러지는 맛이 그게 최고 맛있죠. 삼계탕이 익을 때 그 보글보글보글 하면서 이 공기방울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뚝배기 안 나오면 이 보글보글함이 없거든요. 음식도 갓 만든 게 맛있는데 이거는 지금도 만들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릴 때도 그랬는데 그 빗소리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처럼 힘들고 지친 게 싹 사라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항상 그 보글보글 소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전쟁터에서 뭔가 쉬는 곳으로 왔구나라는 느낌을 딱 주는 것 같아요. 특히 삼계탕은 어떻게 하면은 이 먹는 사람이 더 힘을 낼까 하는 마음에 만드는 요리이기 때문에 정성이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맛난 거겠죠. 제가 좋아하는 재료가 밤이어가지고 그 밤 한 알, 두 알 정도는 마지막에 최대한 아껴두다가 딱 먹는 스타일입니다. 촬영 시작 전부터 삼계탕만 그려지고 있어요. 오늘 삼계탕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제일 유명한 강화도의 특산물 뭔가요? 강화도의 특산물. I found it.
1: 생크림 맛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아,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1: Yes. Perfect.
0: 이거 마법적으로 다 잘 어울려요.
2: 아, oh, finally we meet again. Welcome, buongiorno, 여러분. 안녕하세요. Here we are for a new episode of our journey to discover Korean special products and traditional liquor. And today I brought you in a very special place. It's an island, Gangwa Island. It's Gangwa-do in Korean language. And it's very, very special place. I wanted to come here for a long time because I heard there's a long tradition of very special products. So today I brought you in a place that I'm sure we can find those products. Let's go and check it out together. Start. Wow, amazing. Oh. Wait a second. Here I really have to tell you about this. This is jeotgal. And this thing is not cooked. It's just fermented with a very, very strong seasoning. And this, I think, is the very hidden flavor of hanshik. 강화도의 특산물. 강화도의 특산물로 요리하고 싶어서. 진짜 강화도에만 특산물 여기 젓갈이 있을까요?
3: 여기 밴댕이라고 있어요.
2: 밴댕이?
3: 순무김치 할 때 이 밴댕이를 넣습니다. 이거 한번.
2: 이거 맛봐도 돼요?
3: 네.
2: 와우. 이거 사탕인 것 같아요. 계속 먹고 싶어요. 오케이, 600. 이렇게 합시다. 500g 가격으로 600g. 예스! 진짜 반짝반짝. 진짜 너무 좋아요. 오예, 국물.
3: 네, 국물이 있어요.
2: 이거 국물이 있어야 되죠. 계산할게요.
3: 네, 고맙습니다.
2: And now, what should I buy? 야채, vegetables. That's for sure I have to use it because here the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wa is very, very renowned in the whole Korea. You know this? This is sungmu. Usually mu, look at this. This is mu.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Korean radish. That mu is very, very sweet and has a very watery kind of texture. It's very good to eat. But this one is so thick, it's so compact. It has an incredible texture and the flavor. 사장님, 잡을 수 없어요. 저는 사야 돼요. 이거 얼마예요, 한 단?
4: 12,000원이요.
2: 12,000원? 와,
4: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사장님. Yes, today's prize. I can make some very good thing with this. 이거 쑥이에요?
4: 아니,
2: 네.
4: 아주 좋아요. 강화수분 그래서 알아줘요. 이렇게
2: 해서. 우와! 진해요. 이거 진짜 엄청나게 진해요. 혹시 이런 특별한 식재료로 어떤 요리하면 될까요? 전하면 무조건 막걸리죠.
4: 네.
2: 전이랑 막걸리.
4: 유명한 데 있어요.
2: 어디? 여기? 강화도?
4: 강화도에 저 온수리.
2: 아, 양조장이 있어요?
4: 있어요.
2: 아, 여기 진짜.
4: 네, 있어요.
2: 완벽해요. 이제 다 완성된 같은 장면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거 다 살 거예요. 와. 왜 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5: 고구마 종류가 많아요.
2: 아, 맞다. 고구마도 여기 강화도 유명하죠?
5: 호박고구마는 그냥 깎아 드셔도 맛있고요. 생으로?
2: 생으로?
5: 먹어도 맛있고요.
2: 오케이. 한 박스. 예. 많이 알려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오늘 너무 많이, 오늘 과했어요. 예스.
5: 감사합니다.
2: 아, so good.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들어와도 돼요?
6: 아, 네, 들어오셔도 돼요.
2: 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셰프 파브리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저는 선생님 박준성 소믈리에라고 합니다.
0: 소믈리에?
1: 네.
0: 처음 만나본 적이 처음 이거 와인 소믈리에 진짜 많이 만났는데 막걸리 소믈리에 처음이에요. 특이하네요. 전돈주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특히 막걸리. 막걸리 좋아해요.
1: 그럼 저희 막걸리도 맛이 좋은데 한번 맛보시겠어요?
0: 그거 가능할까요?
1: 그럼요.
0: 막걸리. 투병? 이렇게? 와, 고급스럽다, 이거.
1: 저희 막걸리고요. 요거는 저희 따뜻한 막걸리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따뜻하게도
1: 맞아요.
0: 마시면 돼요? 네.
1: 저희 여기 지명이 네. 그 강화도에 있는 길상면 온술이에요. 발음처럼 온술이라고 해서 저희 술을 이제 따뜻하게 데펴 먹는 이렇게 해서도 맛보여 드리려고 준비했어요. 그러면 요거 따뜻한 거부터 맛보여 드릴게요.
0: 감사합니다.
1: 한 잔 올릴게요.
0: 와, 세요. 따뜻한 상태로 이렇게 맡아보면 진짜 강해요.
1: 따뜻하게 데워진 것 때문에 향이 더 이렇게 좀 퍼지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더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0: 와, 생크림 마시는 것 같아요.
1: 네네.
0: 맞죠? 근데 부드러우면서 그 발효된 그 신맛이 새콤한 맛이 진짜 느껴질 수 있어요.
1: 네. 또 작은 잔에서 마시다 보니까 그 말씀하신 신맛 이런 것도 좀 느껴질 수가 있어요.
0: 이제 이거 차가운 거예요?
1: 네. 아니, 요거는 차갑게 보관했죠.
0: 차갑게 네. 마셔.
1: 원래 먹는 방식이고요. 저희 골드라는 이름 때문에 이렇게 골드.
0: 아 맞아요. 요 양조장 이름은 이거 금붕.
1: 맞아요. 금붕.
0: 금 그런 왕금.
1: 그 맞아요, 골드. 맞아요, 맞아요.
0: 풍 혹시 그 바람?
1: 그 바람은 아니고 바람이. 풍성하다.
0: 아 풍성하다.
1: 저희 오케이, 술 마시면 부자 된다 약간 이런 느낌.
0: 아 진짜로?
1: 네네.
0: 주세요. 짠. 과일. 그런 향이 이렇게 올라왔어요.
1: 이렇게 차갑게 드시다 보면 그런 말씀하신 맛이 느껴질 수 있고 아까랑은 또 다르게. 맛을 느끼실
0: 아예 거예요. 달라요.
1: 맞아요.
0: 너무 신기해요. 아 근데 오늘 저는 이 진짜 굉장히 맛있는 막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요리 만들고 네네. 싶어요.
1: 혹시 어떤 거 사오셨어요?
0: 당연히 보여줄 이거 맞춰보세요.
1: 스무
0: 네, 강화도 하면 네, 무조건
1: 맞아요,
0: 스무
1: 맞아요.
0: 스무죠. 진짜 신선한 스무 그리고. 아이고, 귀한 거예요. 야, 쑥! 바로 나오는 네네. 쑥이에요.
1: 약간 그, 우린...
0: 맡아봐 주세요. 같이 맡아보면
1: 쑥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좋아해. 그리고
1: 고구마.
0: 호박 고구마. 그리고 하나 더.
1: 밴댕이.
0: 네. 밴댕이죠?
1: 맞아요.
0: 이제 요리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 여기서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양조장 어떤 요리할 수 있는 데 있을까요?
1: 저희 양조장 2층 공간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음식 한번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게 같이 좀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당연하죠. 저는 맛보게야 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진짜 실제로 진짜 맛있는지 우리 확인해야 되죠?
1: 네네네.
0: 오케이.
1: 좋습니다.
0: 확인해 봅시다.
1: 네, 좋습니다.
0: 예스! Finally! The part that I really love the most, the cooking. So today, we are going to do mugwort Korean style pancake. 숙전. And we have 고구마, sweet potato, and then this, 숙무, which is a kind of a turnip. So something that stays in the ground. With this and this, we are going to do 겉절이, a very fresh kimchi salad. Let's start. Cooking from the john. So now we are waiting the water to start boiling. We prepare some water and some ice because we want to shock the mugwort right after boiling so we can keep the color very bright. Started boiling. So let's go in with this one just to make it nice, dark green and a little bit tender enough to be blended. And that's it. You can take it out. You see, bright green color. Okay, now I put some gloves on and I squeeze them nicely and then inside here with a little bit of the water. Let's go. Perfect. And then let's make the batter. So let's start with the flour. 25 grams of chopped salgado with the glutinous rice flour. Put in our paste. Let's start with a little bit.

0: Wow. So now, time to try with Kawado Macaulay. So I have to call the Shiljanim, the Macaulay sommelier. Shiljanim! Macaulay sommelier!소멜리에님, 네. 진짜 막걸리 소멜리에님 봐주세요. 저는 여기 진짜 강화도 특산물로 이런 전통적인 한식 심플하면서 근데 진짜 맛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막걸리랑 네.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어떠세요?
1: 너무 궁금해요. 한 번도 저도 먹어본 적이 없는 음식들이어가지고 냄새도 맞죠. 지금 너무 좋게 느껴져가지고 네.
0: 그러면 음식 전문가, 술 전문가 네. 우리 딱 우리 의견 조금 나눠야 될 것 네. 같아요. 맞죠? 좋습니다. 여기
1: 이거 네네 고맙습니다.
0: 맛있죠?
1: 오, 씹을 때마다 향이 계속 올라와서 너무 좋네요.
0: 네. 오, 진짜.
1: 진짜 멋있네요. 술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0: 술 순간. 오. 근데 진짜 이렇게 강한 향 음식 만나면 막걸리가 진짜 입안에 정리해 주는 같은 역할이에요.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0: 이렇게 싹
1: 맞아
0: 맞아 싹 이제 우리 꽃조리 먼저 이거 숨 여기 아삭아삭 여기 그런 부드러운 부드러운 질감도 있어서 맛있죠.
1: 오, 진짜 맛있네요. 짠.
0: 이야, 아 이거지. 아 진짜. 네.
1: 원래 페어링 할 때도 보면은 같은 지역에서 나는 그 농산물 가지고 같이 만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먹는 방법도 있는데 좀 막걸리를 색다르게 저희가 탄산 있게 하이볼처럼 먹는 방법도 있거든요.
0: 그것도 있어요?
1: 네.
0: 막걸리 하이볼?
1: 네네네. 맛보시겠어요?
0: 지금?
1: 네네 바로.
0: 오 예! 오 막걸리 파티! 마이 프렌즈! 오 러블리! 어떡해? 아 이렇게?
1: 저희 막걸리를 먼저
0: 원 샷?
1: 네.
0: 원샷으로 이렇게 오 탄산수예요?
1: 맞습니다. 탄산수예요. 요건 레몬청이에요.
0: 오
1: 요거는 장미청이고요.
0: 오 살루테 치에스. 아 와 레몬 진짜 지니우스. 와 너무 너무 전체. I think this is magic, right? You also think like that. So everything on this table except the lemon and the rose are coming from this island. So we have this island on this table, and we made a perfect pairing with Macaulay and John and Kochori. So from the bottom of my heart. Salute. I will drink a little bit more with my new friend Macaulay Sommelier and then see you the next episode. Ciao, arrivederci, bye bye. 그리고 코리안 하트.
1: 오늘 숙전 너무 맛있어요.
0: 맛있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 먹을 수 없다고 이야기 했죠.
1: 맞아요. 어렸을 때 안 좋아요.
0: 어렸을 때 이렇게 이런 향이
1: 맞아요. 별로 안 좋아서
0: 좋지 않다고
1: 지금 너무 좋아요.
0: 지금 좋아요. 저도 보내 맞죠?
1: 맞아요. 셰프님 덕분에 오늘 맛의 신세계를.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 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청정 제주의 자연을 함께 지키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고요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구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 전주 세계수리축제가 새롭게 선보이는 경기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의 사회를 맡은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기전의 아침 1 풍류뚜락은 17, 18세기에 유럽 음악을 대표하는 합시코드 음악과 같은 시기에 조선 선비들이 향유하는 우리의 예술 가곡을 함께 어울리는 그런 특별한 음악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들으신 악기 합시코드는요, 16세기 초반부터 약 300년간 전성기를 누렸던 바로크 시대의 대표적인 건반 악기입니다. 외관상 피아노와는 비슷하지만 피아노와 달리 페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약 조절이 불가능하지요. 대신 아티큘레이션 등의 어떤 연주 방법을 통해서 강약과 음색의 변화를 도모하는 악기입니다. 보다시피 악기 자태만으로 피아노와는 다른 바로크 시대의 특유의 그런 멋과 우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 컨셉인 여창 가곡과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그래서 가곡은 우리 전통 성악 장르의 3대 장르의 하나입니다. 판소리, 범패, 그리고 가곡 이렇게 꼽고 있고요. 또 현재 국가 무형문화재 제30호로 등록되어 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있는 장르입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느린 이스트웹을 들으셨고요. 이제 조금은 거뜬한 우락을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뒤에 편수대엽과 태평가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우락과 함께 들으실 곡은 이민주 양의 그 합시코드 독주, 쿠프랭의 신비한 장벽을 들으시겠습니다. 프랑스의 바로크 작곡가이자 건반악기 연주자였던 프랑스와 쿠프랭의 클라브센 곡집 4곡 중에 2권에 수록된 론도 형식의 곡입니다. 자, 이어서 두 곡 들으시겠습니다.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즐기고 계시나요? 오늘 이제 마지막 두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먼저 연주에 참여해주신 출연진들을 잠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 한 분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통사회에서는 그 가곡의 악기 연주자에게는 율객이라고 저희가 부르고요. 또 노래하는 가창자들에게는 가객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이 용어가 딱 어울리는 분들인데요. 먼저 조선 사회의 선비들이 시그니처, 요새 말로 시그니처 악기로 그때 말로는 이제 백악지장, 100개의 악기의 장, 최고의 장, 그 자장 뭐죠? 장이면 최고의 장인이죠.를 연주해 주신 거문고 악기 연주자 우리 시대의 율객 하주아 명인이십니다.

네. 하주아 선생님은 현재 서울예대 명예교수와 수연풍류방 대표로 활동 중이시고요. 정악이 가지는 그런 고유한 풍류의 맛과 멋을 보존하고 계승하시는 대표적인 검은고 율기기십니다. 그리고 단소와 대금을 잡아주신 우리 국립국악원 정악단 지도위원 김상준 율기기십니다. 여창 가곡 이수자로 즉흥과 창작 그리고 전통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강권순 가객이십니다. 네, 한국 전통음악에 새로운 결을 더해준 합시코드 연주자 이민주님이십니다. 네, 지금 현재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 합시코드 후학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두 곡을 이제 소개하고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들으실 곡은 가곡의 편수대엽과 태평가입니다. 편수대엽의 편은 아직 좀 후대에 생긴 곡이기 때문에 박자가 원래 이 가곡의 이 박이 여러분은 못 느끼셨겠지만 박자가 있었습니다. 느린 박이 16박으로 한 장단을 한 프레이즈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프레이즈 주기가 짧아져서 편은 촘촘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한 장단이 10박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템포도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여러분께서 거뜬한 그런 느낌의 곡을 들으실 수 있고요. 편수대역까지 조금씩 빨라졌던 곡이 마지막 피날레인 태평가에 오면 다시 풀어집니다. 굉장히 느려지고 우리 그 전통 음악의 전개 과정을 보통 기경, 결, 해로 얘기하는데 그 해, 풀 해자의 그 풀어지는 그런 맛을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연창이 이렇게 쭉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 맛을 못 느끼실 수도 있겠는데요. 편수대엽과 이 태평가를 연이어서 들으시면 조금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두 곡을 박수로 맞이할 거고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이소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퍼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는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프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1: 아주 독특하고 또 국내외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희귀한 그런 유물입니다.
2: Last August, a repatriated South Korean relic was presented to the press. The artifact was slightly bigger than a baseball, but what it turned out to be was astounding.
1: 아, 뭐 지구본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아, 해시계다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기능과 원리를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2: Let's delve into the identity of the sundial that amazed everyone. The Ideong Wongu sundial returned after 132 years. The discovery of the relic was a miracle.
0: 예, 작년 12월에 저희가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했고요. 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그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반드시 한국으로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2: There are no records of the Ideong Wongu in any literature. Then why did the government have it repatriated?
0: 이런 원구의 경우에는 그 원구의 상직현이란 제작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는 대조선 개국 499년 경인 상순 신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1890년에 새로 이 유물을 만들었고 제작자는 낙관을 통해 상직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 상직현 was an engineer that experienced products of modern civilization early on while serving in the Joseon Tongshinsa, a diplomatic mission to Japan. His son is the first person to bring a telephone into Korea.
0: 그런 인물적 배경을 통해서 과학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고 또 그 제작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물이라 추정을 했고요.
2: Then why was there no record of the sundial anywhere?
1: 특별히 이제 제작을 한 시계들은 문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가문에서 아주 명품 시계로 이제 제작되어서 또 국가에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선물로도 또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 수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Was it because it was for a specific class of people? Everything about the Ideong Wongu remained mysterious. The inscription on one of the hemispheres and 96 vertical lines, with each line representing 15 minut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time system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dividing a day into 12 hours and 96 gak. So why does it look different from other sundials?
0: 처음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 자료를 봤을 때 솔직히 이 유물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3: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시계는 안부일구처럼 움푹하게 되어 있는데 일형 원구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떤 작동 원리로 되어 있는지 사실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2: The curators conducted detailed research to learn about its shape and mechanism.
3: 일형 원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알고자 CT 조사를 하였는데 이제 반구가 따로따로 돌게끔 축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T자형의 영침이 이제 한쪽 반구에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한 그 다림줄 그 고정하는 곳이 내부에 이제 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CT 조사로 확인하였습니다.
2: Unlike traditional sundials with a fixed immovable gnomon, the Ideong Wongu here that can follow the movement of the sun to measure time. During that process, the curators discovered something else.
1: 요 다림줄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만약에 지역이 바뀌어 가지고 위도가 틀리다고 하면 이걸 풀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위도에 맞춰서 설치가 되면 그 다음에 태양을 해바라기처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2: The Iryong Wangu could measure time in different regions. It works similarly to the modern wristwatch.
0: 기존의 앙블구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위도 하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측정할 수 있는 앙블구는 한양에서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나 또 선박에서 항해 중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학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2: The pattern of ships etched onto the pedestal supports the speculation. So have all the secrets of the Iryong Wangu been revealed?
1: 예, 아직도 여기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세로줄은 96각으로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또 가로줄은

0: 줄이 있습니다. 그 안부일구는 가로줄을 통해서 절기, 24절기를 알 수가 있는데 안부일구의 그 절기선과는 틀려요. 그것도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될 것이고 아까 문헌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어디에 있지 않을까 더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The Ilyung Wangu may have never been returned to us. What other mystery does this small sundial hold? Harbin Railway Station, China.

0: 보니까 정말 밝혀져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 Men holding a secret.
1: 어쩌면 그 접전을 할 거를 미리 알고 일본 경찰이 미행을 해서 거기서 가방을 접전 장소에 놓자마자 바로 일본이 수거를 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 경찰 손에 넘어간 게 아닌가.
2: Mysterious symbols were written in the document. What do the Hangul and numbers in disorganized manner indicate?
3: 이 한글 체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열해서 독립운동 전선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암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The key to unlocking the secret of the numbers rests here. There are numbers assigned to the consonants and vowels. This is a code book filled with decryption codes. Could these numbers be decoded? The identity of the code is finally revealed.
0: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암호가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켜서요. 그 음소별로 아라비아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변환해서 암호로 만드는 것. 중요한 거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을 모르면 절대 암호를 풀 수 없는 그게 바로 이 순전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The independence activists executed missions using the Hangul code. Hangul was an alphabet optimal for encryption.
1: 사실 한글은 소리 글자기 때문에 그 발음 나는 대로 적잖아요. 기역이면 항상 기역 발음으로 나오고 니은은 항상 니은 발음으로 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 갖고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자는 5만 자 이상이 돼서 못하고 또 로마 알파벳도 50글자 이상 되고 그 우리는 묵음이 없잖아요. 다 소리가 나는데 영어에는 알파벳 써놔도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2: The superiority of Hangul has already been proven. Based on this, the weapon and cipher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were created. The existence of the cipher that had been hidden was revealed to the Japanese authorities.
0: 1919년 2월 28일 날 하얼빈역 3등 대합실에서 그래서 이 암호를 만드는 규칙이 담겨 있는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보고 일본이 이제 총독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알리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3월 이제 11일자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암호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암호가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한 문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2: Not long after the existence of the cipher was discovered, the Japanese police obtained a different kind of cipher.
1: 그 1919년 11월 경에 또 다시 발견되는 문건들이 있어요. 암호 관련해서요. 근데 그게 1904년인데 그 발각 주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거는 암호의 생명력도 짧아진다는 이야기고 또 그거에 맞춰서 계속 암호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처음에는 뭐 두 자리 수 아라비아 숫자를 교체했던 암호가 있었다면 조금 더 발전해서는 세 자리수 그 다음에는 1945년 경에는 네 자리수까지 발전이 됩니다.
2: As Japanese surveillance became more severe, the form of the cipher grew more complex. The power behind the cipher also increased.
1: 지구상에서 제일 익히기 쉬운 언어가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발음이 나오고 모든 글자가 허투루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하게 암호로도 생명력을 갖고 유지를 해왔던 거죠.
2: The use of cipher continued even while the activists were incarcerated. The activists used sound to create a more secret cipher.
3: 타벽 통보법은 말 그대로 벽을 두드려서 서로 간에 통보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이 타벽 통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31년에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투옥이 됐었거든요. 그때 같은 동지인 김정년 선생 지사께서 도산 안창호에게 이러한 타벽 통보법을 전수한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2: During the night when surveying

0: surveillance is lax. The activists carried out a mission by risking their lives. The cipher they used then was hitting the wall.
1: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사이는 조금 쉬고 한 글자와 그 다음 글자는 조금 더 쉬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세를 친다고 치면은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리음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 여기가 아고요. 그 다음에 따다닥 받침이 있다는 소리고 두 번 치면 기역, 리은이 돼서 많이 되고 셋째를 칠 경우에는 조금 더 쉬었다가 기역, 리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 딱, 셋, 넷, 다섯, 따닥 여기가 에예요. 그래서 만세가 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알지 않으면 해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0: The method of hitting the wall was somewhat complicated to master. This secret code used in prison still survived much longer than any other cipher.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수감됐다. 그럼 그게 다음 날 아침이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달력이 빨랐는데 소리라는 게 증발을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1945년도까지도 쓰였는데 일본에서 도저히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2: 서대문형무소에 갇혀있던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탑역통보법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그 단식투쟁을 전개한 또 사례가 있고요. 추모의 뜻을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동적인 장면들도 우리가 사례로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rough this cipher, the independence activists united even while imprisoned. And this encrypted hunger wrote a new chapter in Korean history.
1: 그 암호는 독립운동가들 간의 의사소통 도구이기도 했지만 무기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발각되면 누군가의 목숨이 희생되는 일이었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비밀스럽게 진행된 의사소통 도구이자 무기였던 거죠.
0: The independence activists endlessly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until the country was liberated. At the heart of their fight was the cipher based on the wisdom of hunger.

0: slanted eyes, a round nose, and a straight mouth. Three different expressions depending on which facet you were looking at. What is its identity?
1: 도대체 누구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면 신의 모습이냐?
0: This earthenware, estimated to be a Shilla relic, has a peculiar look. It looks very much like the penguin character that is popular today. Does this mean that penguins inhabited the Korean Peninsula 1,600 years ago? Approximately 3 years ago, this mysterious earthenware was discovered under the ground. Upon that initial discovery, however, nobody noticed the special quality of it. Then, a surprising turn of events took place.
1: 제가 처음에 다른 작업하는 분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일반적인 톡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기형이었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원형 그대로 나와서 이제 한번 표면을 씻어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씻고 보자고 이제 씻다가 보니까 뭐 눈도 나오고 그다음에 코, 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처음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죠.
0: When the archaeologists dusted off the earth, several holes appeared. The shapes clearly suggested that someone had artificially made these holes.
2: 인면문 투각 토기는 세 개의 얼굴을 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멍은 아마도 토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은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볼 부분을 살짝 눌러서 콧등을 약간 도드라지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중요한 거는 각 보면 눈매가 조금씩 틀리고 뭐 코는 비슷비슷한데 눈하고 입 모양이 다 다릅니다.
0: The three faces looked oddly different.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human-faced earthenware discovered in the past.
1: 사람의 얼굴을 토기에 장식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마치 사람이 직접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토기를 만든 것은 이 유물이 거의 유일합니다.
0: Were they truly modeled after a penguin?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earthenware does not support that assumption. Could people of Shilla from 1,600 years ago encounter penguins from the Antarctic? This seems impossible. What then do the expressions on this earthenware represent?
3: 일단 기본적으로 표정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도 있고 뭐 화난 모습도 있고 아마 사람의 표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뭔가 좀 친근하다가 요즘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인형처럼 그렇게 좀 느껴져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어찌 보면 어린애 같은 느낌도 나고 달리 찬찬히 보면 노파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그리고 화내는 모습의 그 얼굴 무늬 유추해서 세금을 걷는 혹독한 세리를 상징한 거다는 설이 있습니다.
1: 도대체 누구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면 신의 모습이냐?
0: While many scholars exchanged inferences, an unexpected relic was found in the same pit. At a glance, it looks like an ordinary long stick. The stick, however, presented a twist.
3: 경산 서울리에서 발견된 목관은 이제 6세기 이제 삼국 시대 이제 신라의 지방 관리나 이제 토착 세력이 이제 오늘날 경산 서울리 인근 지역의 이제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을 이제 걷기 위해 작성한 문서 목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목관에는 이제 글자를 연습한 흔적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완벽한 형태의 문서는 아니고 이제 최종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서 작성한 이제 수첩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0: This wooden tablet, the longest of its kind in Korea, became a clue on the use of the earthenware.
3: 그 목관과 이제 토기가 이제 발견된 곳이 이제 하나의 구덩이인데 이제 그 구덩이 주위로 이제 일정 공간이 이제 비어져 있고 그 공간 비어 있는 공간 주위에 이제 건물지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구덩이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목간이 이제 다른 목간보다 유난히 길고 그리고 토기도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독특한 형태라는 점에서 아마도 의례와 관련된 이제 유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0: Another fact emerged that could support this hypothesis.
1: 유물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 6세기에 만들었다가 없어진 것인데 그럼 5세기 때 토기가 6세기까지 만약에 간다면 아마 100년 동안 그 마을에서 중요한 물건으로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0: What could this earthenware have meant to the people of Shilla back then? There was hope that we could perhaps identify what the earthenware is. Then, another interesting fact was discovered.
2: 경산의 민족지 사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경산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영동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토착신의 양상과 이 토기의 모습이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0: There was an indigenous deity that the villagers worshipped for generations for well-being and prosperity. Perhaps this represented the deity.
2: 이러한 그 토착신을 경산 지역에서는 고래로 전동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평온한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토착신으로서 마을의 그 행복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 전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is is also mere conjecture, and nothing has been accurately identified yet.
1: 지금도 많은 학자분들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뭐 민족지나 이런 거하고 부합시키지 않을 때는 사실 유물은 말이 없습니다. 유물 자체가 출토되어 있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3: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추측일 뿐이고 이제 정확한 사용 용도 그러니까 이게 의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용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A human face earthenware that transcended 1,600 years. What could be the true identity of the artifact?

0: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섰거라. 섰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

0: 우리 딸은 무르운즉 너의 간이 으뜸 약이라고 하기로 너를 잡아왔으니 너 죽노라 하네 마라.
1: 많이 길다.
0: 고하실 거다.
1: 도끼 배를 촥 갈라. 간을 더운 김에 소금 찍어 부서 넣어 몰려봐라. 예?
2: 말을 허라니 허리다. 말을 허라니.

0: 바가 없난디 네가 어찌 칸을 대고 두리고 임으로 출입을 헌단 말이냐.
1: 대왕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오이나. 대왕은 어찌하여 우리가 저리 치더라 하고 보소 태난 무슨 일.

0: 모두다 어쩐 내력이냐.
1: 예, 내력을 아래리다. 한 공기 난 태양 보고 또 한 공기로 난 소변 보고 남은 공기로 난 간 대고 드리고 임으로 출입을 하나니다.
0: 그러면 네 간을 어디로 넣고 어디로 내느냐.
1: 입으로 떡고 밑공기로 내보니 만물조화 통에 나무 목 담에 불기라 서에 무렁.

0: 쓸데없다!
1: 별주보!
2: 예!
1: 이리 와.
2: 아, 예?
1: 이리 와.
3: 네가 미련했도다! 당초에 토종께 그런 말을 했어야 옳았지. 여봐라 별주부.
2: 예.
3: 토공을 세상에 모시고 나가 간을 죽어들랑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4: 토끼란 놈 본 시간사 하와 뱃속에 달린 간 아니네 멀리한 소목금수라도 비웃을 이려 한판 너와 보낼 토끼를 어찌 다시 구하리까. 방장의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가 아니 헛고 보면 소신의 고쪽 멸하여 주었고서 새날 등지 처참 하더라도 여한이 없사고지 당장 배를 따보옵소서.
0: 봐라 얘도 별주보야. 너도 이놈 내 배를 따보아 간이 들었으면 조련이와 만일가 아니 헛고 보면 불쌍한 나의 목숨이 너가다 알아오는데요. 너도 욕망 백년 살 때 하루도 못 살 태우어 너가다 알아봐요. 한날 한시에 남을 살 시키리라. 아나였다 배가를 하라. 아나였다 배가로 아나였다 배가로 나였다 배가려라. 나였다 배가려라. 밖에는 뜬 것 없다. 내 배를 갈라 해봐라.
3: 그만 그만 그만. 다시 또 토공을 해치려는 자가 있다면 멀리 귀향을 보낼 것이니 각별히 조심하거라. 별주보, 토공을 모시고 나가 간을 죽어들랑 속히 가져오도록 하여라.
4: 소신 그저 중심으로.
5: 별주부가 중심이면 그 입 다물러.
4: 그래.
2: 예, 지중하신 왕명이니 소신 따르겠나이다.
3: 오, 그래 착하다. 자자, 그럼 가는 도선생 발걸음에 수궁풍악을 울려라!
0: 돌아왔다!
6: 며느리 아저씨! 며느리 형님! 아이고, 반갑소! 참으로 반갑소!
7: 토끼야!
6: 예!
7: 수궁 재미가 어떻드냐?
6: 아유! 아유, 그 쓸데없습니다. 쓸데없어.
8: 뭔디 좀 들려줘봐.
2: 아니, 그 수궁 흥미는 나중에 좀 들으시고 도선생, 그 약속은 간 좀 콩알만큼만 좀 주시오. 예?
8: 뭐 간을?
5: 뭐 어째?
9: 저게 뭔 지네 다리 뒷짝부터 앞짝까지 하나씩 신발가라시는 소리냐?
2: 아씨야! 나 그 보니까 빨리 간부터 좀 줘라!
0: 예, 웃기 실업에 발길을 갈려서 뱃속에 달린 건을 어찌내고 들인단 말이냐. 미련하더라 미련하더라 이려거더라. 너 용왕 실급 기달 갖고 내 미련 기도 용왕 같았으면 영락 없이 죽었지. 내 미공기 서이 아니 들라면 내 목숨의 사력

형은 말을 말되 네 가족을 아끼는 마음은 애틋하구나. 내 넓은 아량으로 영어만 환약 하나 지어줄 터이니 잠시 잠깐 기다려 보아라. 환약.

좋은 내 똥 좀 아. 내 똥으로 이르자면 사람들이 고이 주워다가 처병의 약으로 쓰니 용왕에게 잔말 고질고질 말고 토끼 간 환약이라 전해라.

0: 이러들라라.
1: 혈주부는 아래시오. 아,
2: 신혈주부, 세상에 나가 토끼 간 일부를 이리 환으로 조제받아 왔나이다.
0: 오호호호호, 공예 공예 크도다.
2: 소신, 그 소임을 다 했사와 가족들을 본지가 오래되어 이만.

0: 물러가겠나이다.
1: 그래 그래, 어서가 가족들을 돌보아라. 후일 큰 상을 내리겠다.
0: 예.
1: 자자자,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맛을 좀 봐야지. 내 맛 어디 어디 맛 좀 보자. 이 냄새 이 맛은 토끼가 놀던 약초밭 때문인가? 토끼가 먹던 약초가 잘 소화되어 간에 알알이 박혔나 보다. 요거 요거 약이라고 보기엔 감칠맛일세. 좋구나. 벌써 몸이 낫는 듯하구나.
2: 여기 서신이 있사옵니다.
1: 나는 환약을 먹는 중이니 경들이 읽어주시오.
2: 아이고, 나는 참아보니까
3: 일이 좁으시오.
2: 징어! 나는 요즘 눈이 침침해서 못
4: 아이고,
2: 보겠어.
4: 일이 좁으시오. 아무래도 오승상께서 읽으시니
5: 어찌나 그러시오. 그
2: 최신을 읽어보시오.
6: 아니 여봐라, 좌우나두는 나가던 별점을 못 들어라.
1: 예? 네? 왜들 그러시오? 얼른 읽어주시오.
2: 예.
5: 용왕 보시오, 내 똥맛이 어떻소?

0: 자식 충동질 애밀고서야 어찌 어미 아비라 할 민심 모를 임금 따라서야 누가 어찌 총이라 할까.
1: 언제는 토끼 간 구해오라고 하시더만.

0: 밟으면 그 어찌 충이라 하겠는가.
1: 지금 하신 그 말 토끼가 들었으면 좋아하겠지만 때는 이미 늦은 것 같소.
0: 걱정 마시오. 토끼 간 이야기는 용왕이 더욱 쇠약해질 시간을 버느라고 지어낸 말이오. 이제 곧 방도가 생길 터이니 멀리 달아나시오.
2: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3: 진영이다!

아니라 된 줄 안다 똥쇠쇠라 배 아프다 한 똥 치지 마라 갔다가 내는 똥싸은 여봐라 정신 없느냐 배고파다 이급보다 날 살려라 날 살려라 마지막 헌 토끼똥 먹었다 뒤로 만대

0: 어서 떠나시오.
1: 예. 지금은 이재일을 따라 저 사미왕을 이용했지만 저 사미왕도 탐욕스러워 마음이 돌변해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어서 떠나시오.
2: 예.
1: 오라, 저기 육지가 보이니 저길 따라가시오.
2: 예, 여보, 어서 떠납시다.
3: 예.
2: 얘들아.
3: 예.

0: 못하니라고 참말로 욕보여. 박수!
1: 감사합니다.
0: 네, 아따, 이 소리판 연출가는 손익군 애끼 줄 진짜 모른다고 제가 뭐라고 했더니 세상에 감기가 걸려버려갖고 오늘 동선도 안 바꾸고 노트도 없은 게 뭔가 미숭미숭하고 이상하고 그런지 미안해요 연출님. 감기 나으세요. 그저 뺑뺑 돌려대니 소리꾼 몸이 뺑뺑 돌고 수빈 목에 차올라서 다는 소리 못하겠네. 그란디 재미지세요?
2: 네. 네.
0: 재미지면 소리 질러. 예, 네, 저희 국립민속국악은 너무 잘하죠. 네, 오늘 주말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또 오실 거예요? 아이고, 내일 매진이에요. 뭐다? 9월에 서울에 간 게 걷다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은 제 국립민속국악원 단원들이 다 마음을 담아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 네.
0: 제가 늘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왕기성 원장님.
1: 원장님.
3: 원장님.
0: 그리고 저희에게 항상 좋은 말씀 주시고 음악을 만들어 주시는 조용한 예술 감독님. 휴가를 주세요. 이틀.
4: 네.
0: 그래도 안 주면 떡꼬집이야.
5: 예 말이요. 어? 오늘 연출 감기 걸려서 안 온답니다. 대충 그만 돌고 갑시다. 대충 그만 오기는 내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하니 우리 쉴 틈 말 틈 없이 어서 가세요.

0: 힘들지? 미안하다 얘들아.
1: 그래도 그 덕에 아버지랑 저희랑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잖아요. 그렇지? 아, 그런데 우린 수궁에서만 살았는데 육지에선 어떻게 살아요?
0: 아, 그게 말이다.
2: 아, 우리 자라 집안 사는 내력은 다방면이라 물에서도 살고 못해서도 살고 수륙 양용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0: 그래 현명하오.
2: 그 가족 외관 참 복이 줬어.
0: 토선생 인사드려. 그 토선생 아, 염치 없는 말인데 우리 한귀퉁이 좀 얹혀 삽시다.
2: 아, 네. 그러시다 대환영이요.
0: 아, 그래요. 인사드려. 아, 빨리.
2: 토선생이시구나.
1: 아, 예.
2: 정답입니다.
0: 미안해요.
2: 여긴 살기 좋아요?
3: 못된 짐승은 어디나 있어. 허나 주변 외양만 보지 말고 이래 앞뒤를 살피고 마음 안팎을 가만히 보면

0: 그 못된 짐승쯤이야 실컷 돌려먹으면서 살 수 있지.
1: 그러면 속기 팔란 세상은 다 끝난 건가요?
0: 잘 들어. 팔란 세상이 그리 나쁘지만은 않아.
2: 살만해.
0: 그게 세상 사는 재미고 놀이지.
3: 그래.
4: 그래.

0: 여보시오 별주부, 독수리가 우리를 잡거든 내 하는 말을 잘 듣다가 흥이라면 맞장구 화답으로 씌워.
1: 알겠소.
2: 정해, 독수리야.
3: 너희들 반갑다. 마침 가족 회의 하나?
0: 아이고 장군님, 어찌 오셨소?
4: 내가 공중에서 날던 참에 내려다보니 먹기 좋게 옹기종기 딱한테 모아놓으니
5: 맞춘 듯딱 좋구나. 절시구나 절시구, 절시구나 절시구.

0: 일해도 있나.
1: 장군님 어디서부터 잡수실라요?
2: 너의 맛 좋은 골치 대목부터 와그작 와그작 통째로 다 먹어야 쓰겄다.
1: 장군님 정 그러시다면 마음대로 잡수시오. 마는 이 원통한 서른타령이나 한번 들어보고 잡수시오.
2: 그래? 마침 내가 식사 중에 사설 듣길 즐겨하니 풀어봐라. 근데 너무 많이 울면 살레리니 조그맣지만 울어라.
1: 아이고 아이 어쩔 거나. 아이고 얘를 어쩔 거나. 나 죽기는 설찬드나 수궁천리 먼길에 겨우 얻어내온 것은 무주공산의

0: 제가 수궁을 다녀왔지요. 그 수궁 용왕님께서 오는 길에 육지살이 사는데 힘들 터이니 욕이 나겠으라 하시면서 의사 좀 치라 부르는 요상한 주머니를 주십디다.
1: 의사 좀 치가 무엇이냐?
0: 의사 좀 치를 쫙 벌리면 공기가 여러 개.

0: 던져버리고
1: 이리 죽겠느니 해야지 설사일까. 어쩌면 250년 좀 지나 대한민국구나 찾게 되면 어려운 백성 아무나 욕이나게 쓰이기나 봐라.
0: 여봐라 토끼야 자라야.
2: 예 장군님.
0: 네 너희를 살려줄 것이니
3: 그 의사 좀 치에 나를 주라.
1: 살려준다고 하신 게 얼른 줘보라 줘보라 빨리.
0: 의사 좀치에 뺏은 나로 머리를 마저 잡어 잡수었지. 이 답답 미련한 놈아 의사 좀치만 있으면

0: 서가 섞었네 오늘아.
1: 많이 뗀다 소리 보내면 총체 들고 홀랑대 빼라고.
0: 그럼 우리가 꺼내보자. 의사 중치 의사 중치 군기가 몇 개나 있을까. 평생 먹고 도우 보장돼요. 걱정이 없겠구나. 이제 놀고 먹기만 하자. 의사 중치
2: 아직이다.
3: 에이 조금만 더 넣어보시오.
4: 아유, 잡으셨어?
2: 아직.
3: 안다. 더 조금만 더 밀어 넣으란 말이오.
5: 아이고, 조금 더.
0: 챙겨봐라.
6: 너희 놈 복수라. 응? 내 하는 말을 잘 들어라. 응? 의사 줌치는 바로 나다.
5: 우리다.
7: 그 무슨 말이냐.
4: 우리가 너한테 할 일 없이 죽게 된 것을
3: 깨릴레오 이 바이팀에 낑기게 하여 붙들어 내놨으니
8: 우리 꾀가 바로 의사 줌치가 아니고 뭐냐.
3: 뭐냐.
7: 너희 놈들 좋아하긴 이르다.
0: 네 아무리 깨를 낸들 사람의 손을 당할 성 싶으냐.
4: 아니 무슨 그런 악담을.
8: 오늘 나한테 안 죽었으면 내일 사람 손에 죽을 것이다.
5: 사람 내력을 들어라. 사람은 내력을 들어봐라. 사람은 손이라 허나.

0: 9월이요
1: 서지가 그 저게 자롭게는 10월도 운지선달인지
2: 통서 남북이 여가 있고 건강 단긴 손이 겉에
0: 인간팔자가 여가 있고 불도로 두고 일려도 색적고 공적세 여가 있고 극락지옥의 대장정
3: 천지가 모두 손바닥아니는 대학물이 꾀를 낸들
2: 사람은 손 하나 못 당하리라 두발 말고 떠누라
4: 언제 무섭지야?
5: 겁나지야.
6: 우리가 산전수전 다 겪어 이겨내고 공중전도 이겼다. 그런데 사람 그도한 반란 세상
7: 제일
8: 자자자자 한술이라는 것이 말이야
9: 조화가 그 안에 들어앉아
8: 아이고 에이. 소리로 산과 물을 만들고
6: 때론 길짐승도 되고 물짐승도 되고
8: 아이, 사람 사는 마음 조화가 다 담겨있는 것이여
7: 소리 부른 말이여
6: 세상 온갖 소리와 세상 사는 지혜를 담는
7: 의사 흉치여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All right, I think it's time to bring the ice to our Americano.
1: 아니요, 지금 너무 덥습니다.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 끝내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라떼 파긴 하지만요. 지금 약간 카페인 부족입니다.
0: Well, don't worry. Uh-huh. That will be fixed soon when these performers come on. That's all it takes. You won't even need iced Americano anymore.
1: Wow, 얼른 만나고 싶어요.
0: Alright then, shall we introduce the next stages?
1: 네, 쿨하고 짜릿한 매력으로 무대를 가득 채울 세 팀. Keep it up, EFY, Love One입니다. 뮤직 스타트!

0: 심플리 K-POP 아티스트 뷰티 스타일링의 초밀착 해보는 시간 뷰티캠 코너입니다.
1: Yes, we'll be capturing your artist's best visual moments when hair, makeup, and styling shine the most.
0: 자, 그럼 오늘의 게스트 바로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한층 성숙해진 비주얼로 돌아온 걸그룹 바로바로 리센네 분들입니다. Welcome.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1: Hello, Lisenne. Please say hello to the global fans.
2: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3: 안녕하세요. Lisenne입니다.
2: Hi, we are Lisenne.
0: Yeah. 네, 반갑습니다. Lisenne의 신곡 Runaway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에 리센네가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돌아왔는데요. 저희 런어웨이는 인센스 향기를 메인으로 다섯 소녀들이 자유의 여정을 찾아 떠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오호, 좋습니다. Well, we can't wait to find out more about your styling concept. That's why we have a global fan joining us right now.
0: Wow!
1: Let's bring her out and have a chat. Hello.
0: Hello.
1: Can you please introduce yourself and tell us where you're from?
4: 안녕, 리센네. I'm Kelly from Hong Kong, and I really like your new song.
3: Oh. Wow.
1: Well, Kelly, we heard you have a lot of questions for Lisenne today. Please go ahead with the first question.
4: Yes. So, what is the highlight of your makeup look for today's stage?
2: Oh.
1: 오늘 무대 메이크업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5: 오늘은 저는 점을 많이 찍었습니다.
1: So she drew a lot of moles on her face, yeah?
5: 그리고 저는 입술이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1: She thinks her lips is the highlight. Alright, good.
5: 그리고 저는 코에 블러셔를 했습니다.
1: Some blush on her nose. Any more?
0: 또 있으실까요?
5: 또 있어요. 원현이 오늘 머리
6: 아, 오늘 헤어를 처음 해보는 헤어를 했습니다.
1: 어떠신가요?
0: 너무 좋습니다.
1: 좋습니다, 좋습니다. Alright, let's hear your next question.
4: And I'm curious if there's any other makeup looks that you're into lately.
6: 저는 블러셔를 이렇게 이어서 하는 걸
7: 아니, 저부터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6: 죄송합니다.
7: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네.
6: 저는 요즘 그 갸루 중에 야만바 갸루 메이크업이라고 엄청 진하게 하는 메이크업인데 그 메이크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와. Oh, like a very very heavy like a 갸루 style makeup. Yeah. 또 있으세요?
5: 저는 요즘 누디한 색깔에 좀 빠져가지고 누디한 메이크업이 좀 예쁜 것 같습니다.
1: Oh, like a nudie tone kind of color. 더 있으실까요?
0: 좋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ll right, we'll take one last question.
4: The last question is there a skincare routine that you'll never skip even though you have busy schedules or like you're on the go?
1: 바쁜 스케줄 와중에 절대 건너뛰지 않은 스킨케어 루틴이 있으실까요?
0: 어허.
5: 저는 아무리 바빠도 손에 팩을 들고 갑니다.
6: 진짜예요, 진짜.
1: So no matter how busy she gets, she always has a mask pack in her hands.
0: 좋습니다.
1: Alright, Kelly, any last words for Lisenne before we go?
4: Racine, I love you and I wish you come to Hong Kong someday. And I'll 기다릴게. 사랑해.
1: Let's go.
0: 좋습니다. Lisenne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켈리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6: Thank you, Kelly. I love you.
5: Thank you. We all love you.
0: 네, 좋습니다. 켈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 리센의 무대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전 세계 팬분들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저희 리센은 이번에 런어웨이로 컴백했으니까 전 세계 모든 수많은 팬분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리센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0: 좋습니다. 또 인사드리기 전에 미나미 씨께서 가루 건의자라고 들었는데요.
8: 콘제 야호.
7: 콘제 야호.
0: 야루 스타일에 대해 히토코도 오네가이시테모 이데스까?
5: 아,もちろんです.
0: 一緒にお願いしても
5: いいですか? 같이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0: 좋습니다.
1: 오케이, 렛츠고.
5: 이거는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0: 네. 어떤 거죠?
5: 제가 심플리 케이팝 하면 야호 같이 해주시면 돼요.
0: 야호.
5: 네. 그리고 V를 이렇게 하시면 V를 이렇게 내리는데 살짝 오케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
0: 살짝 밑으로. 네,
1: 그 눈도
5: 네, 여러분도 같이 야호 해주시면 돼요.
1: 오케이, 알겠습니다.
0: 우리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야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네.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와우. All right then, let's go ahead and see the girl group that never disappoints. Here is Lee Sena's Runaway.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3: 네.
4: Yeah. 자 좋습니다. 그럼 바로 뮤직 스타트.
5: 야호.

0: Let's go Simply K-POP!
1: 네, Simply K-POP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우셨나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0: Yeah, we had so much fun too. Thanks to everyone tuning in around the globe as well as all of you joining us in the studio as well.
1: 네, 5월의 청량한 바람처럼 다음 주에도 기분 좋은 무대로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들 기다려 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0: We'll say bye for now. Simply K-pop, we'll be back next week with simply amazing K-pop performances. Bye.
2: 야호.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우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Wow. Oh, this is a beat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1: 오.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아,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 Yes. Perfect.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는
1: 오늘 옆에 이션
0: 와이엇입니다. 와우. 와, 이제 저희가 또 이제 벚꽃이 엄청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가 아, 또 이제 봄이에요, 봄. 이제 뭐 저희도 그래서 피크닉 이렇게 또 준비해 왔잖아요.
1: 지영아. 네. 지금 설렐 때가 아니야.
0: 왜?
1: 네 얼굴에 잔뜩 묻어 있다고 지금.
0: 혹시 그 멘트 아니지? 그 멘트 하려는 거 아니지?
1: 잘생김 아니고.
0: 어, 잘생김 아니지?
1: 어. 정말 미세먼지가 잔뜩 묻어 있어요. 아,
0: 예?
1: 지금 봄철이기 때문에 지금 설레는 것도 좋지만 황사와 미세먼지, 꽃가루 이런 걸 대비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뷰티 프로그램이잖아요.
0: 맞아요, 저희 뷰티 프로그램이에요.
1: 한가하게 지금 너가 싼 거야?
0: 내가 써왔어 이거.
1: 좋긴 한데. 좋긴 한데.
0: 어, 좋긴 한데.
1: 저희는 뷰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0: 그렇죠.
1: 또 이제 대비를 네. 해야 돼요.
0: 뭘 대비해야 되죠?
1: 황사, 미세먼지, 꽃가루.
0: 네.
1: 이 피부에 잔뜩 묻습니다.
0: 아, 그렇죠.
1: 오늘의 주제는 네. 뭡니까? 벚꽃이죠.
0: 벚꽃.
1: 뭐예요, 그러면? 봄이 그것도 맞긴 한데요. 바로 꽃보다 클렌징입니다.
0: 꽃보다 클렌징?
1: 네.

0: 말했듯이 네. 여러 가지 이제 피부에 좀 이제 빌런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클렌징에 신경 써야 돼서
1: 그렇습니다.
0: 이 계절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 주제는 네. 클렌징입니다. 이제 해외분들에게 네. 저희의 K뷰티를 또 네.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1: 예.
0: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1: Hi foreign friends.
0: 안녕하세요. 고니치와. 따자오. 그라시아.
1: 그라시아. 안드라스 부이제.
0: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네.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K뷰티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이제 진짜 가볼까요?
1: 가죠.
0: 먹으러.
1: 배고파.
0: 좋습니다.

0: 이게 시동 걸었으니까.
1: 네, 맞습니다.
0: 제가 스타트 됐으니까 렛츠 고.
1: 예. 외국분들 만나니까 또 이제 긴장이 풀리네요.
0: 저기 딱 오신다.
1: 인터뷰 잠시만요.
0: Excuse me.
1: Oh, excuse me.
2: Yes.
1: Do you have time to interview?
2: Ask young ladies.
1: Young ladies, is it okay?
2: Yeah, yeah, my daughter.
1: Ah, your daughter? Oh, okay. Oh, okay. Where are you from?
3: Singapore.
1: Singapore. Oh my God. Why did you come to Yeonhee-do?
2: Cherry Blossom.
1: For watching the Cherry Blossom?
2: Yeah. Oh, really?
1: Yeah. We already see it. It's really beautiful.
3: Really?
1: Yeah. Oh, but have you guys ever used the K cleansing form? The Korean cleansing form?
3: Mm.
1: Oh, really? Oh.
3: I use Korean brand.
1: Oh, really? Korean brand. What brand?
0: Ah, green, you green tomato.
1: Green tomato.
0: I know that.
1: Oh, really?
3: It's either you just wash, use it as a cleanser, or you leave it on for 2 minutes, then wash off.
1: Oh, only 2 minutes. Is it really good?
3: Yeah, I like. It's not too dry.
1: Too dry. Mm. Oh, okay. What about you? Have you ever used a crayon?
3: Am I? You use Rowlet.
1: Rowlet? Oh, 이거 사용하신답니다.
0: Oh, I know that.
1: Why you use this?
3: My mom introduced me.
4: Oh,
3: it feels very gentle on my skin.
1: Oh. And then are you guys going to the cherry blossom?
3: Yeah,
1: okay,
3: yeah.
1: Thank you.
2: Thank you so much.
4: Thank you.
2: Have a nice trip.
1: Have a nice day.
0: 좋은데?
1: 좋아, 나쁘지 않아. 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
0: 누님!
5: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잠깐 가능하실까요?
5: 좋아요.
1: 오, 감사합니다.
5: 포즈 주세요.
0: 당연하죠.
5: 예, 간식 좀 하나 주고 시작할게요.
0: 너무 좋습니다.
5: 어머. 기다려.
0: 포즈
5: 기다려야지. 여기 이쁜 형안들, 잘생긴 형안들 있으니 기다려.
0: 코지 앉아. 오! 오! 코지 클렌징 뭐 써?
5: 오.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1: 아, 어머님도.
5: 아, 감사합니다.
1: 이제 봄철이 되면 사실 피부에 대한 좀 예민함이 있잖아요.
5: 아, 저는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각질이 일어나는 거죠.
1: 아, 각질.
0: 예민해져가지고.
5: 예민해지죠.
0: 사실 오늘의 주제가 네. 클렌징에 관한
5: 아,
0: 주제예요.
1: 네.
0: 근데 평소에 이제 클렌징을 좀 어떻게 하시는
5: 거예요? 아, 저는 워터로 먼저 지우고.
0: 네. 클렌징 워터?
5: 네.
0: 아.
5: 그리고 이제 폼으로 하고. 아. 그리고 이제 닦아내고.
1: 관리를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5: 아니, 그냥 뭐 기본이죠.
1: 오.
0: This is cable tea.
1: Yeah, it's a basic.
0: 혹시 그러면 쓰시는 제품이 네. 한국 제품인가요?
5: 아, 마녀공장인가?
0: 마녀공장!
5: 작은 딸이 쓰고 있어가지고 저도 같이 쓰고 있어요.
0: 근데 써보실 때 어땠어요?
5: 아, 저는 그거 좋던데요. 아, 마녀공장?
0: 그렇죠.
5: 예, 예, 예. 잘 깨끗하게 뽀송뽀송하게 닦이는 것 같다.
0: 아, 세정력이 좋다.
5: 어, 네네네.
1: 세정력이 좋다.
5: 다른 것보다.
0: 하고 나서 뭔가 이제 좀 건조하거나 이런 건 덜 하신가요?
5: 그거 좀 덜한 것 같더라고요.
0: 누님 덕분에 이제 외국 분들께 애국인들이 KBT에 대해서 많이 알 것 같습니다.
5: 아, 네. 옛날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1: 근데 너무 공안이세요.
5: 아이, 감사합니다.
1: 저보다 한 살 누나인 줄 알았어요.
5: 어떡하면 좋아. 여기 오늘 내가 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0: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오늘 또 꽃보다 클렌징인데.
1: 아, 꽃보다 남자?
0: 저희가 또 네. 저희에 대해서 저희의 네. 클렌징 하는 법을 또 얘기 안 해드렸잖아요.
1: 아, 맞네. 네. 만약에 클렌징을 한다. 그러면 그 아이 리무버 하고. 그다음에 오일로 그 한 번 더 지워져요, 전체적으로.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클렌징 폼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0: 아, 저는 또 이거 네. 진짜 꿀팁입니다. 클렌징을 할 때 네. 너무 소량만 하면은 네. 마찰이 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예민해질 수 있어요.
1: 아, 소량으로 하면은? 네,
0: 저는 그래서 다섯 펌프. 이 기름이 오일이 이 손의 마찰력을 굉장히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많으면.
1: 아, 그렇죠. 그럴 수
0: 잠시만요.
1: 있죠. 하신 것 같은데요.
0: 자, 인터뷰 출동해볼까요?
1: 그럴까요?
0: 안녕하세요. 혹시
6: 안녕하세요.
1: 아, 안녕하세요. 한국말 할 줄 아세요?
6: 아, 한국어로 조금 할 수 있어요.
1: 아, 한국말 English is okay.
6: 네, 네.
1: 아, 오케이.
0: 지금 이 날씨가 굉장히 또 드라이, 건조해지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 황사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는데
1: 맞아요.
0: 그런 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6: I use cleansers and moisturizers. I got a facial and they recommended some products at Olive Young for me. I think everyone here has really nice skin because of the products that they have.
1: No.
0: 보통 클렌징을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클렌징 루틴에 대해 살짝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 Usually I just do a gel to water cleanser from Lagom.
0: Lagom.
1: Lagom.
0: Lagom. Use two.
6: Oh.
1: Use
0: yes. Yeah. Lagom friends.
6: Yeah. Chingu. And then I put on some toner.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혹시 인터뷰 잠깐 하나 할까요?
2: 네.
3: 네.
2: 뽀뽀송 원래 자주 와요?
4: 아, 인터뷰 맹수가 아니네. 무슨 소문이에요?
0: 그래서 뭐.
4: 저희가 또 이제 주제가 봄하면은 뭡니까? 클렌징이죠.
0: 아, 예. 네. 사실 이제 큰 문제가 있죠.
4: 네. 그렇죠. 이제 봄하면은 이제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잖아. 꽃가루도. 그래서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데 평소에 클렌징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0: 오일하고
4: 오일?
0: 오일
4: 클렌징. 네. 평소에 화장을 메이크업도 하시고 그러세요?
0: 선크림 바르고.
4: 아.
0: 선크림 바르고.
4: 그렇게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3: 저는 클렌징 밀크로 세안을.
4: 제품이 어떤 건지.
3: 마녀공장.
2: 마녀공장 인기 많다.
4: 밀크가 마녀공장.
3: 맞아요. 밀크가 마녀공장.
4: 그 쓰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3: 클렌징 밀크가 약간 부드럽게 세안되고 보습력이 있어서.
4: 소이빈?
3: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올리브영 세일하길래 한번 평이 좋아서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0: 오일 저도 마녀공장.
4: 마녀공장!
0: 혹시 추천으로?
2: 여자친구
0: 추천으로? 네.
2: 역시.
4: 두 분 마녀세요?
0: 아, 네.
2: 좋은데? 잘 받으시는데요?
4: 인터뷰 맹수들.
0: 역시.
4: 오늘 또 순탄하게 인터뷰를 진행해서
0: 맞습니다.
4: 많은 클렌징 제품을 또 추천받았어요.
0: 맞아요. 근데 클렌징 폼뿐만 아니라 또 오일도 받았고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받아가지고.
4: 또 저희가 이제 그 추천받은 제품들을 직접 아도나선으로 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Yeah. 리뷰.
4: 가볼까요?
0: Let's go.
4: Let's go. Wow. 아도나선.
0: Yeah.
4: 와. 오늘 네. 꽃보다 클렌징이라는 주제로 시민분들에게 K뷰티템을 추천받았는데요.
0: 예. Yeah.
4: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0: 맞습니다.
4: 오늘은 특별히 4개를 선정해서 리뷰를 해볼 겁니다.
0: 아, 4개. 그, 저 한번 용기 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4: 예.
0: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4: 예.
0: 진짜다.
4: 예.
0: 오케이. 워터랑 밀크랑 오일이랑 이 세 가지 차이점 뭐야? 그 대신 뭐라고 하기 없기. 하긴 하지만 그냥 하는 거긴 하거든.
4: 그쵸. 우리 와이엇을 위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4: 자, 가벼운 메이크업. 하신 분들은 뭘로 지워야 할까요? 클렌징 워터입니다.
0: 아, 워터.
4: 또 이제 건성과 민감성이신 분들은 클렌징 밀크.
0: 어.
4: 그래서 진한 메이크업. 또 이제 우리 가끔 이제 무대할 때는 클렌징 오일로 지워져야 이게 확실하게 좀 지워져요.
0: 아, 메이크업이 세니까?
4: 그렇죠. 왜냐면 메이크업 제품은 오일 성분이 주된 성분이기 때문에 기름과 물은 이제 안 섞이잖아요.
0: 네.
4: 그래서 잘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일로 지워야 잘 지워집니다.
0: 와우. 형 공부 많이 했다. 좀 괜찮은데?
4: 당연하죠. 이제 저희가 뷰티 MC 아닙니까?
0: 아, 일단 그 뭐 일단 이해했습니다.
4: 예.
0: 덕분에 이해 많이 했고 일단 첫 번째
4: 그쵸?
0: 이제 리뷰로 또 들어가야 되겠죠. 민감성 피부인 분들에게 좋은 클렌징 메어크입니다.
4: 맞아요. 얼마나 좋은지
0: 네.
4: 직접 써봐야 알 수 있습니다.
0: 맞죠. 오픈식. 따따라따따 붐따따 둠따따 디디다라다라. 오! 이건 뭐야?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거죠?
4: 그쵸.
0: 근데 이거 샘플인 거죠?
4: 그런 거는 이제 편집되니까 요점만 따닥 해야 된다. 손에
0: 네.
4: 아이라인을 그려보고 지워지는지 네.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진짜 리얼입니다. 또 마스카라 스르르. 요 정도죠? 요 정도. 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물 하나 주세요.
5: 예.
0: 예.
4: 자, 뿌릴게요. 자, 갑니다.
0: 오! 오! 오, 지워져. 근데 잘 지워지는데요?
4: 잘 안 지워지는데요?
0: 아니야. 형, 안 보여? 좀 남았네. 아, 근데 이게 또 물을 묻히면 다르죠.
4: 그죠. 아니, 이게 확실히 네. 밀크다 보니까
0: 네.
4: 밀크는 누가 쓴다고 그랬어요? 민감한 사람들이 쓰잖아요.
0: 그쵸.
4: 건성과.
0: 맞아요.
4: 확실히 순합니다. 부드러워요. 저는 클렌징 오일을 많이 쓰는데
0: 네.
4: 좀 클렌징 오일이 자극이 될 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4: 근데 확실히 밀크는 네. 이 제형 자체가 굉장히 네. 좀 이렇게 부드럽잖아요.
0: 네.
4: 그러다 보니까, 오! 일단 순합니다. 아우, 차가워. 아, 찬물. 이걸 안 지워주는데요?
0: 아니, 괜찮아. 우리 솔직히 리뷰 타임이야.
4: 합니다. 일단 1차 세안제죠.
0: 네.
4: 우와, 근데 보이시나요?

0: 그래서 제가 닦아드릴게요. 저도 분량은 뽑아야 되니까요.
1: 자, 1차 세안만 했는데 아이라이너와 마스카라 지워졌습니다.
0: 오, 오, 그러네.
1: 자극이 많이 없는데 세균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 수분감도 보면은 네. 좀 촉촉해요. 자극이 세면은 좀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0: 오, 그러네.
1: 그쵸? 촉촉합니다. 자, 이제 1차 세안을 했으니 뭐 해야 됩니까?
0: 2차 세안을 해야겠죠?
1: 오! 딩동댕이에요.
0: 뭐 당연한 얘기를.
1: 자, 2차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네. 세안은 네. 같은 브랜드 네. 마녀공장의 이 제품으로 2차 세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 건더기 같은 게 제 그때 그게 아니라 차가워가지고 이게 굳은 네. 거거든요. 네.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어,
0: 그럼 또 그려봐야 되겠죠?
1: 아니 여기서 바로 해야죠.
0: 아 바로 해야지. 2차 세안이니까.
1: 1차 하고 또 화장하지 않잖아요.
0: 아 그렇죠. 이제 난 사실 이제 뭐 폼클렌징을 할 때는 솔직히 세정력이 진짜 그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이제 거품 부르르 나오는 거. 이걸로 그러면은 거품을 체크를 해볼까요?
1: 좋습니다. 오 좋아요. 준비가.
0: 물을 이렇게 넣어보고 이 정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케이 이 정도. 이제 거품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그냥 하면 되잖아요.
1: 그렇죠.
0: 이미 근데 느낌이 빨리 나오는 것 같은데? 아 야 이거 이두 운동 된다.
1: 아 나온 것 같은데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0: 아니요.
1: 운동하는데 갑자기? 충분한 것 같은데?
0: 어 그러니까 어 볼게요.
1: 야.
0: 우와.
1: 야.
0: 우와. 오!
1: 오!
0: 야! 일단 거품이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쫀쫀한 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뒤집어서 떨어뜨려 보세요. 안 떨어집니다. 그만큼 쫀쫀하다는 거예요.
0: 야!
1: 사실 이 제품이 네. 쫀쫀하고 흘러내지 네. 않는 버블로 네. 네. 유명하다고 합니다.
0: 와.
1: 오늘같이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수분 노폐물까지 제거하기 딱 좋습니다.
0: 와.
1: 자, 그럼 이어서
0: 네.
1: 오! 부드러워! 자. 하겠습니다. 와 생크림! 생크림인 줄 알았죠?
0: 그러니까 진짜 일단. 뭔가 깔끔해 보인다. 이게 거품이 진짜 나와야 돼, 이렇게.
1: 오, 좋다. 거품이 많다 보니까 부드럽게 이렇게 하죠.
0: 어, 네.
1: 됐어.
0: 오케이. 네. 한번 해봐요.
1: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손실하라. 확실히 너무 완벽하게 지워졌어요. 제 손도 지울 뻔했습니다. 진짜 확실히 자극이 적고
0: 네.
1: 세정력은 이미 다 지워졌어요.
0: 아 그래요?
1: 그래서
0: 오
1: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0: 오 다음 리뷰 제품은 또 이제 차윤이 형도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1: 맞습니다. 저도 네. 이제 평상시에 애용하는 그런 제품인데
0: 네.
1: 외국인 분들도 추천해 네. 주실 만큼 굉장히 네.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0: 와
1: 또 이 제품은 네. 다른 제품들과 달리 제형이 다릅니다.
0: 오 아 약간 이게 약간 젤리 같다고 해야 되나?
1: 그렇죠.
0: 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등에. 한번, 오! 사실 저는 클렌저가 투명한 건 처음 보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또 이 제품은 젤투워터 제형으로 제형만 특이한 게 아니라
0: 네.
1: 아침에 쓰기 좋은 제품입니다.
0: 아, 아침에 쓰기에?
1: 그렇죠.
0: 왜요?
1: 사실 이제 자는 사이에 피지와 각질, 이불 먼지가 네. 또 얼굴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게 물로만 해서는 잘 지워지지 않아요.
0: 아, 그렇구나. 아 그래도 아침에 사용하고 나는 물 세안 하거든 아침마다. 문제 있네.
1: 오늘부터 쓰시면 되죠.
0: 오늘부터 써야 되겠어요. 네. 나 진짜 쓸래. 나 이거 가져가면 안 돼요? 가져가면
1: 좋아요.
0: 되죠. 아싸. 그럼 일단 손 한번 씻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어 사장님 물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1: 이거 근데 진짜 너가 마음에 들면 쓰는 거야.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번 써보고 알려줘야 돼.
0: 물 묻혀야 되나? 일단 이렇게 한번 해.
1: 핸드크림 바르냐고. 여기 손등에만 이렇게 해봐봐, 싹싹.
0: 오, 부드러워요. 아 근데 이게 클렌징 맞죠?
1: 그쵸. 어때요, 지금 느낌이?
0: 아, 좋아요.
1: 좋아요만 하면
0: 수분감이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계속 이렇게 비볐잖아요.
1: 그쵸.
0: 그러면은 보통 찐득찐득하고 막 조금 불편함이 있는데 무겁고 근데 지금 뭔가 수분감이 좋아서 그런 건지
1: 그쵸.
0: 그런 부담감이 없고 되게 자연스럽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거품이 또 안 난다고 세정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치
1: 건강하게 세정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0: 아 오케이. 오 좋아. 오 마음에 들어요. 보들보들하고 되게 쫀득쫀득해요.
1: 어, 쫀득쫀득 촉촉하고
0: 아 촉촉하다. 아 촉촉하다. 쫀득쫀득해.
1: 비슷했어요. 비슷했어요. 다 왔어.
0: 이해했죠.
1: 어, 이해했어. 나 이해했으니까 네. 꼭 챙겨가도록 해서 네. 아침에 이제 물세안 말고
0: 저걸로
1: 네.
0: 오케이 좋았어. 이거
1: 좋았습니다.
0: 좋습니다. 이제 또 마지막 제품이 남았잖아요.
1: 그렇죠.
0: 짜란. 아니요. 이제 이 말

0: 그죠? 제품 같은 경우에는 태양마늘은 모공 관리, 그린 토마토, 피지 흡착, 약 알칼리 디클렌징. 오. 아니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은 얼굴에 이제 많이 바르기 귀찮은데
1: 그쵸.
0: 이게 모공 관리, 팩, 세안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심지어 이 제품이 카디비가 K뷰티 최종 보스라고 극찬했다고 합니다.
1: 와,
0: 카디비가.
1: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거는?
0: 와.
1: 근데 확실히 네. 할리우드 스타들도 네. 이제 K뷰티 템을 정말 추천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클레이 팩 클렌저로 바르고 2분 기다리면 팩 끝. 오. 완전 그냥 끝. 오버.
1: 오.
0: 그래서 이제 바르고 2분 기다리고 또 거기에 물만 묻히면 풍부한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1: 바르고 있으면은? 팩이 되고 이어서 바로 세정을 하면 클렌징까지 한 번에 되는 제품이다.
0: 그렇지. 일석이조인 거죠.
1: 사실 근데 이거를 네. 이게 또 직접 써봐야 저희가 확실히 알기 때문에.
0: 맞아요. 저희는 솔직한 리뷰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저희는 거짓말 안 칩니다. 한번 해볼게요.
1: 아, 좀 약간 그거 같다.
0: 뭐?
1: 진흙. 어때 이런 질감의 제형을 좀 써봤어요?
0: 아니요 전혀.
1: 어때요 지금 발랐을 때 비키니?
0: 좀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네, 솔직한 네. 네, 쿨링감도 있습니다.
1: 오.
0: 약간 시원해요.
1: 그럼 약간 이제 여름철에 네. 열을 많이 받았을 때 올려놓으면 확실히 쿨링 때문에 좀 그 안에 열도 좀 가라앉겠네요.
0: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열이 많거든요. 저 같은 사람이 쓰면 진짜 좋을 것 같긴
1: 오.
0: 해요. 일단 또 2분이 지났는데 그쵸? 한번 씻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사장님.
1: 오.
0: 감사합니다.
1: 거품 안 나는데요? 이렇게 지워지는 건가 봐요.
0: 이게 거품이죠.
1: 어, 나네! 납니다!
0: 거품이죠.
1: 오!
0: 오! 오. 확실히 거품 많이 나네.
1: 오.
0: 아, 확실하네.
1: 아, 이게 진짜 확실히 팩에서 약간 네. 클렌징처럼 거품이 네. 납니다.
0: 엄청 막 거품이 호로로 이렇게 나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하게
1: 그쵸.
0: 거품이 약간 조그만하게 나는 느낌?
1: 마이크로 미세 버블.
0: 마이크로 미세 버블.
1: 맞았어요? 진짜 나 BTMC인가 봐.
0: 네, 그쵸.
1: 이제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0: 네.
1: 근데 이게 중요해요. 클렌징 네. 자극이 되나요?
0: 아니요.
1: 왜 빵소리요?
0: 아, 자극이 아니에요.
1: 솔직하게 돼요.
0: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1: 아, 없어요?
0: 네, 자극이 그렇게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씻어볼게요.
1: 씻어봅시다.
0: 이게 씻는 후회가 더 중요해요, 사실.
1: 네.
0: 오!
1: 오!
0: 오, 아니 이게 솔직하게 진짜 말씀드릴게요. 이게 느낌이 어떠냐면은 수분감이 좋아요. 좋고 되게 부드럽고 하고 나서 느낌이 약간 시원하고 그러잖아요.
1: 그쵸, 그쵸.
0: 그래요.
1: 쿨링감?
0: 네, 쿨링감도 좋고.
1: 어, 차가워, 차가워.
0: 네, 차가워요.
1: 아, 진짜 차가워.
0: 차가운 물로 해서 그런 건 아니고.
1: 어.
0: 확실히 다르네.
1: 야, 여기가 더러운 거냐, 그러면? 왜 이렇게 뽀얘졌지?
0: 그니까.
1: 이게 이 클레어가.
0: 네.
1: 이제 피지를 흡착해서
0: 네.
1: 다 이렇게 지우면서 생활 때 다 빼준다고 합니다.
0: 와, 근데 진짜 확실히 차이가 있다. 그럼 사람들이 오해하겠다. 여기도 나중에 씻어야겠다. 네. 아무튼
1: 자,
0: 네.
1: 이제 원팩을 뽑을 시간이 왔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 또 이제 와이엇이
0: 네.
1: 또 클렌징을 또 제대로 알아갔으니까
0: 네.
1: 와이엇부터 골라주시죠.
0: 진짜 솔직하게?
1: 진짜 솔직하게.
0: 전 이거.
1: 오.
0: 원래는 기대 많이 안 했어요. 이게 사실 색감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지워지고 세정이 잘 될까 했는데 딱 그 쿨링감과 그 부드럽고 정말 느낌이 좋았어요.
1: 아, 그러니까 또 와이엇이 내가 봤을 땐 한 번에 팩이랑 클렌징 할 수 있다는 점에 매력을 좀 그게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0: 제 일석이조.
1: 예.
0: 네. 나 그게 너무 좋아.
1: 저는
0: 예. 네.
1: 아. 저는 전 클렌징 밀크.
0: 어? 왜요?
1: 클렌징 밀크는 좀 네. 세정이 좀 약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0: 네네네.
1: 그래가지고 아, 좀 세정이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네네. 오늘 해보니까 잘 지워져가지고 굉장히 또 근데 순하게 또 잘 지워지는 것 같아서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네요.
0: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또 이렇게 또 골라봤는데 또 그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1: 그쵸.
0: 다이어리북, 뷰티 리뷰북을
1: 그쵸.
0: 꾸밀 자리죠. 와우, 또 꾸며주셨네요.
1: 이렇게 지금 차곡차곡 저희 리뷰북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한번 열어볼까요?
0: 네.
1: 스르륵.
0: 스르륵. 오, 이거 처음에 만든 거잖아. 아, 진짜 못 만들었다.
1: 그러니까 이거.
0: 뭐가 비어있냐?
1: 미화잖아요, 이거는.
0: 네.
1: 자, 발전합니다, 뒤에. 짜라란. 확실히 기승전결이 있어요.

0: 이거를 네. 또 리뷰북을 좀 이쁘게 꾸며야 네. 이걸 또 보시고 네. 이제 KBT를 또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1: 아, 그래서
0: 사명감 가지고 또 멋있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아요. 우와!
0: 장난 아닙니다.
1: 어? 형, 아, 형 캐릭터도 있어?
0: 와.
1: 근데 너 뭐야?
0: 이제
1: 원신인가?
0: 맞긴 맞는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1, 2화를 보고 이제 좀 저희 꾸밈의 그런 능력치를 보고 스티커로 가야겠다 해서 우아하게도 직접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와.
1: 잘 만들었어요. 뷰티가 되나? 오 마이 갓.
0: 나 지금 느낌 왔어.
1: 나도 느낌 왔어.
0: 오케이, 나 지금 느낌 왔어.
1: 근데 그거 알지? 또 이따가 그걸 막 사용하면 안 된다.
0: 아니, 왜 난 지금 느낌 좀 영감 몰랐어. 일단은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이 패키징에 있는 걸 좀 이제 써줘야 멋이 나더라고.
1: 맞아, 활용을 좀 해줘야 돼.
0: 아니, 사마만 이렇게 바뀌었다고?
1: 어, 되게 귀엽다 이거. 또 글로 반 이상을 채우네.
0: 아, 내 스타일이야.
1: 저게 무슨 영감이야.
0: 오, 좋아 좋아, 느낌 왔네. 이제 하네 되네 나오네. 이거 잘못된, 뭐가 잘못됐죠? 제가 봤을 땐 스티커 문제예요.
1: 그 탓을 한다고?

0: 형 웃었다.
1: 느낌 있으니까 지금. 좀 미감이 높아야 이해할 수 있어요. 일단 내 인스타 아이디 써도 돼요? 보면서 팔로우 좀 하시라. 팔로우 좀 늘리게.
0: 하나, 둘, 셋.
1: 짜란. 짜란. 오.
0: 야, 이거 일단 느낌이 보면 초록색으로 최대한 다 꾸며봤습니다. 이제 제품이 이렇게 또 보이는 게 포인트고, 네, 마스킹 테이프를 불하고 나무로 표현해가지고 불나고 있다. 열 이거를 바르면 뜨거운 피부에 컴다운 된다. Change good feeling. 네, 해서 believe in yourself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그림을 장난스럽게 그리긴 했는데 이제 블랙헤드 모공세정 이걸 좀 표현했습니다.
1: 그만하세요 이제. 저는 사실 이 클렌징 밀크랑은 그냥 관계 없습니다. 스티커로 도배를 했습니다. 또 제가 말했죠 아까 이션이 써보고 싶다고 한 거잖아요.
0: 맞아요.
1: 확실하게 이제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써보고 싶다. 그래서 이션이 써보고 싶은 이렇게 클렌징 밀크 부드럽게 너에게 다가가. 저희가 이제 클렌징 밀크처럼 이제 부드럽게 인터뷰도 다가가도록 하죠.
0: 좋아요.
1: 오늘 꽃보다 클렌징이란 주제로 클렌징 네.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0: 네.
1: 다시 한번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오늘 절실히 느꼈어요.
0: 네, 여러분들도 K 클렌징 제품으로 건강한 피부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1: 안녕!

0: 이제 대한민국도 SK텔레콤 컨소시엄을 통해 전 세계에 손꼽히는 초거대 모델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1: 아트피셜 어널리스에서는 엑사원 4.0을 글로벌 탑10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모델로 평가했습니다.
2: 어머니가 왜 짜장면 싫어하냐?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모델에게. 일본 모델은 굉장히 자세하죠.

0: And the firm has carried out the cutting, welding, and assembling stages by making use of the cutting-edge technologies. After thoroughly checking the finished products, only the ones that pass the tests are packed and released to the market.
1: 금난 산업 개발의 경쟁력은 최상의 품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정 내 스마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으로 생산 도면을 대조 확인함으로써 품질 오차를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산 과정에서 도면과 실제 생산품의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상시 검수 체계를 구축하여 규격의 정밀함이 곧 품질의 완성도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he company has applied a smart factory system to increase production efficiency and for more systematic production management. As a result, it has removed unnecessary elements for the overall production lines. And it has implemented optimal solutions based on the collected data.
2: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스마트 팩토리 구축 사업을 통해 공정 흐름에 맞춰 설비를 재배치하고 작업과 물류 이동이 동시에 가능한 다기능 대차를 자체 제작해 공정 간 연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또한 창고의 위치를 표준화하고 비산먼지 및 집 배출 시설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스마트 작업 환경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재배치와 전용 작업대 도입만으로 생산성을 약 6.7%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이송대차 시스템 적용을 통해 물류 이동 거리를 94% 단축하고 부자재 보관 방식 또한 기존 대비 25%의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0: By promoting research and development activities, the firm has obtained a lot of patents with its products and designs. Also, it has applied these source technologies to the whole manufacturing process, and these certified products have gained positive responses in the market.
3: 저희 금난산업개발은 꾸준한 연구개발을 통해 올해 신규로 두 건의 특허를 등록하였고 계속해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확보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은 교량이음장치의 제조와 설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생산성, 경제성은 물론 설치가 용이한 난간 및 울타리의 신제품 개발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By reflecting the opinions from different industrial sites, Kumran Industrial Development has produced reliable and high-quality facilities. And it aims to expand the scope of business by fulfilling the global standards.
4: 금난산업개발은 현재 도로 및 경관 안전시설물 생산 분야에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에 안주하지 않고 토목공사 및 안전진단 면허 취득을 통해 사업 영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종합건설업 및 정밀 안전진단이라는 전문 영역으로의 확장을 통해 설계, 생산부터 유지관리까지 아우르는 토탈 인프라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0: 금난 Industrial Development has suggested creative solutions that can connect different cities and strengthen people's safety. And it is expected to gain more ground in the global market in the near future.

0: has made ceaseless effort to provide more reliable and convenient.
1: 올리는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 인수를 하면서 이제 시작된 기업인데요. 의약품 전문 제조 기업으로 이제 여성 헬스케어 기업인 해피문데이를 모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모회사인 해피문데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7년부터 이제 생리대 어떤 브랜드를 시작으로 탐폰 이렇게 월경 용품 브랜드를 확장해 가던 가운데에 저희의 올해 이제 OEM 파트너의 어떤 제조 공장을 인수하면서 이제 직접 제조까지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0: Organic cotton cover sanitary pads are the main products of the company. Since sanitary pads come into direct contact with the user's skin, the firm has tested the safety of the products to minimize the strain on the skin. The firm has also promoted tampons as major products. Consumers can feel comfortable when using it, and it has gained recognition as a reliable and convenient product.
1: 저희의 주력 제품은 이제 생리대와 탐폰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생산한다라는 어떤 철학을 가지고 유기농 순면, 이제 생리대부터 시작해서 이제 탐폰까지 직접 좀 프리미엄 브랜드들을 제조하고 있는 여성의 건강이라는 것을 이제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어떻게 안전하고 이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월경 용품을 이제 생산하고 있습니다.
0: Thanks to the high-speed production lines, the company has mass-produced the premium products. The firm has put top priority on safety and convenience during the entire manufacturing process, including the development, testing, and production stages. Tens of products are produced per second. As it is difficult to thoroughly check with the naked eye, the firm has introduced a real-time vision inspection system. The system can detect even small contaminants or defects, so the company has maintained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1: 저희는 이제 각 어떤 본부자재는 어떻게 보면 유기농 숙면부터 기능성 흡수체까지 그 원재료의 어떤 물성치에 따라서 그 생산이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이제 좋은 퀄리티로 품질로 생산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Considering the growing amount of production and orders for OEM products, Baldi has introduced a smart factory system. By automating the repetitive works and systematically connecting the flow of the overall manufacturing process, the company has kept the balance of the whole production stages. The company has promoted the prediction-based production so it can provide more rapid and sophisticated responses to the manufacturing system.
2: 저희 볼디는 MES 시스템으로 데이터 관리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POP 기능으로 효율화하고자 했습니다. 삼성전자와의 스마트 팩토리 협력을 통해 공장에서 진행되는 업무 전반을 디지털화 및 자동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재고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정별 작업자, 작업시간, 설비 가동 정보 등을 기록 관리하는 등 현장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장 전반에 대한 가시성이 높아지면 전 과정의 효율성과 대응력도 높아집니다. 또한 스마트 공장을 꾸준히 고도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핵심인 디지털 기반을 갖추게 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0: Since the establishment, Baldi has constantly carried out researches and enhanced quality control to stabilize the production system. The company has gained trust in the market by keeping the improved product quality and dealing with the changing market environment more effectively. Also, it has made continuous effort to expand the services that can fulfill different lifestyles of consumers.
2: 저희 볼디는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흡수체 구조와 제조 방식에 대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층 구조 흡수체나 절첩 구조와 같은 특허 기술을 통해 제품의 흡수력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유기농 인증이나 한랄 인증, 품질 경영 시스템 등 국제 기준의 인증을 확보하며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생리 주기에 맞춰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구독 서비스까지 운영하면서 제품을 넘어 고객의 사용 경험까지 개선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0: Special vehicles hav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different parts of the society. Taegwang has produced premium special vehicles based on the accumulated production skills, records which are used for accident recovery. By introducing a smart factory, the firm has increased the product quality and stability. We look into Taegwang, which has played a key role in different sites based on its advanced technologies. Taegwang is located in Iksan, Jeonbuk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ompany specializes in producing wreckers and cranes. The technologies that can lift up or move heavy loads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ore production stages based on its own skills, and it has developed advanced technologies for welded structures.
1: 저희 태광은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입니다. 고객의 이익이 곧 우리의 이익이라는 생각으로 안전한 제품을 만들고 기술 인재를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량물 인양 기술을 기반으로 군환차와 크레인을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축적된 직접 제조 역량과 기술연구소 고객 맞춤형 특장차 설계를 강점으로 항상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 안전한 특장차를 제공합니다.
0: The crane boom of the company is produced by attaching the telescopic boom to the upper part of the crane. What is more, by precisely processing and welding the Korean-made high-tension steel plates, more durable and safe products can be manufactured.
2: 크레인 붐을 장착한 형태의 붐 데카는 한국에서 생산되는 고장력 강판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특히 360도 선에 되는 상부 프레임에 다단시 직진붐이 부착되고 옵션으로 언더리프트와 A형 리프트가 제공됩니다. 저희 제품은 카고 크레인과 레카의 혼합 형태로 제작되어 다양한 사용 환경에서 안전한 군환 작업을 가능하게 합니다.
0: The company has carried out the cutting and welding stages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clients. Safety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when producing special vehicles, so precise works of skilled workers are necessary.
3: 고하중 작업을 수행하는 특장차는 용접으로 제작되는 구조물의 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정에서 규정된 도면대로 제작이 수행되어야 합니다. 절단, 절곡 공정에서 규정된 치수로 생산되었는지와 용접 공정에 사용되는 용접 재료, 용접용 가공품의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해 품질 전담 인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접 공정의 경우 구조물의 강도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용접 조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0: Taegwang has joined the smart factory project of Samsung Electronics to build more systematic production process. The data, materials, and products can be managed automatically, and the production status can be monitored in real time.
4: 기존의 수기로 입력하던 절단 공정을 자동화하는 ME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이 시스템은 배열 프로그램에 작성 시 절단 작업 지시가 현장에 설치된 터치 PC로 전송되고 절단 작업 순서를 원격으로 지정하며 작업자가 절단 작업 수량을 실시간으로 입력하여 생산 현황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한 철판 재고 관리가 철판 배열 시 자동으로 사용량이 등록되고 비정형적인 형상의 잔재를 형상 그대로 재배열이 가능하여 잔재 활용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철판류의 사용률을 최대화시키고 불필요한 이동 공수와 수기 기록물의 작성 관리가 사라졌고 축적되는 작업 데이터를 토대로 철판 재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0: The research center of the company has thoroughly checked the sizes and strength of the structures based on the designed images. Also, it has followed the safety standards since the designing stage as part of an effort to enhance the durability of the products.
2: 제품이 수출되는 국가별 사용 환경과 제품에 대한 요구 사항은 국내와는 다른 점들이 있다는 것에 착안하여 대상 국가의 현지 에이전트와 코트라의 지원 사업을 통해 요구 사항을 파악한 후 맞춤형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장차의 안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접 구조물의 안전성을 목적으로 고장력강 용접부 강도 분석을 위한 인장시험과 조직시험으로 최적의 용접 조건을 유지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0: Taeguang started its business in 2003 as a provider of components. And it has made remarkable development as a maker of welded structures. As a provider of wreckers as ODM products, the firm has made advancement into overseas markets. And it has promoted export to Bangladesh.
1: 태광은 OEM에서 더 나아가 직접 고객에 판매하는 고객 맞춤형 특장차 제조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단순한 특장차 용접 구조물 제조에서 더 나아가 붐 구조물 조립체와 같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KD 키트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분한차, 고정식 크레인과 같은 제품을 자체 상표로 판매하는 투트랙 제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며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0: Taeguang has contributed to strengthening safety in different industries by developing advanced technologies. And we look forward to its remarkable growth in the global market.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의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나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atte.
1: 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2: 아주 독특하고 또 국내외에서 볼 수 없었던 아주 희귀한 그런 유물입니다.
3: Last August, a repatriated South Korean relic was presented to the press. The artifact was slightly bigger than a baseball, but what it turned out to be was astounding.
2: 뭐 지구본 같이 생겼는데 보니까 해시계다 하는 건 알 수 있는데 그 기능과 원리를 살펴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능들이 있는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3: Let's delve into the identity of the sundial that amazed everyone. The Ideong Wongu sundial returned after 132 years. The discovery of the relic was a miracle.
1: 예, 작년 12월에 저희가 경매에 나온다는 정보를 확인했고요. 이 기존의 문헌이나 뭐 과학사 학계나 알려진 바가 없는 유물이라서 그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반드시 한국으로 들려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There are no records of the Ideong Wongu in any literature. Then why did the government have it repatriated?
1: 이동 원구의 경우에는 그 원구의 상직현이란 제작자의 이름과 그 다음에 명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명문에는 대조선 개국 499년 경인 상순 신제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제 1890년에 새로 이 유물을 만들었고 제작자는 낙관을 통해 상직현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상직현 was an engineer that experienced products of modern civilization early on while serving in the Joseon Tongshinsa, a diplomatic mission to Japan. His son is the first person to bring a telephone into Korea.
1: 그런 인물적 배경을 통해서 과학 기술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인물이고 또 그 제작자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유물이라 추정을 했고요.
3: Why was there no record of the sundial anywhere?
2: 특별히 이제 제작을 한 시계들은 문헌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특정 가문에서 아주 명품 시계로 이제 제작되어서 또 국가에서 활용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선물로도 또 사용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 수제품으로 만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 Was it because it was for a specific class of people? Everything about the Ideong Wongu remained mysterious. The inscription on one of the hemispheres and 96 vertical lines, with each line representing 15 minutes, are in accordance with the time system used during the Joseon Dynasty, dividing a day into 12 hours and 96 gak. So why does it look different from other sundials?
1: 처음 정보를 확인하고 사진 자료를 봤을 때 솔직히 유물의 용도에 대해서 조금 확신하진 않았습니다.
4: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해시계는 앙부일구처럼 움푹하게 되어 있는데 일형 원구는 원으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그것이 어떤 작동 원리로 되었는지는 사실은 정확히 몰랐습니다.
3: The curators conducted detailed research to learn about its shape and mechanism.
4: 일형 원구가 어떻게 작동되는가를 알고자 CT 조사를 하였는데 이제 반구가 따로따로 돌게끔 축에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T자형의 영침이 이제 한쪽 반구에 연결돼서 같이 움직이게 돼 있고 이제 수평을 맞추기 위한 그 다림줄 그 고정하는 곳이

0: 내부에 이제 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CT 조사로 확인하였습니다.
1: Unlike traditional sundials with a fixed and movable gnomon, the Iryong Wungu has a gnomon connected to the lower hemisphere that can follow the movement of the sun to measure time. During that process, the curators discovered something else.
2: 요 다림줄로 수평을 맞춘 다음에 만약에 지역이 바뀌어 가지고 위도가 틀리다고 하면 이걸 풀어서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움직여서 우리의 위도에 맞춰서 설치가 되면 그다음에 태양을 해바라기처럼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1: The Iryong Wungu could measure time in different regions. It works similarly to the modern wristwatch.
3: 기존의 앙블고 같은 경우는 어떤 정해진 위도 하에서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양에서 측정할 수 있는 앙블고는 한양에서만 시간을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나 또 선박에서 항해 중에 사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과학사적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1: The pattern of ships etched onto the pedestal supports this speculation. So have all the secrets of the Iryong Wungu been revealed?
2: 예, 아직도 여기서 밝히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세로줄은 96각으로 시간을 알 수가 있는데 또 가로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앙부일구는 가로줄을 통해서 절기, 24절기를 알 수가 있는데 앙부일구의 그 절기선과는 틀려요. 그것도 앞으로 연구할 과제가 될 것이고 아까 문헌을 찾지 못했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여기에 대한 기록들이 어디에 있지 않을까 더 살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The Iryong Wungu may have never been returned to us. What other mystery does this small sundial hold? Harbin Railway Station, China, October 1909. Shots aimed at Ito Hirobumi, the enemy of Joseon, rang out from An Sung-kun's gun. A decade later, another historical event occurred in this location.
4: 하얼빈역 3등 대합실에서 이 조선인 소유의 그 검정색 가죽 가방, 지갑이 이게 발견이 됩니다. 그걸 이제 일본 경찰이 습득을 하고 보니까 정말 밝혀져서는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었죠.
1: It was a confidential document holding a secret.
5: 어쩌면 그 접전을 할 거를 미리 알고 일본 경찰이 미행을 해서 거기서 가방을 접전 장소에 놓자마자 바로 일본이 수거를 해간 게 아닌가. 그래서 일본 경찰 손에 넘어간 게 아닌가.
1: Mysterious symbols were written in the document. What do the Hangul and numbers in disorganized manner indicate?
6: 이 한글 체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배열해서 독립운동 전선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암호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What do the numbers mean? It is hard to decipher what they might signify. The key to unlocking the secret of the numbers rests here. There are numbers assigned to the consonants and vowels. This is a code book filled with decryption codes. Could these numbers be decoded? The identity of the code is finally revealed.
4: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암호가 여러 형태로 활발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한글의 자음과 모음을 분리시켜서요. 그 음소별로 아라비아 숫자를 대입을 해가지고 그걸 숫자로 변환해서 암호로 만드는 것. 중요한 거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이 규칙을 모르면 절대 암호를 풀 수 없는 이게 바로 이 순전 암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The independence activists executed missions using the Hangul code. Hangul was an alphabet optimal for encryption.
5: 사실 한글은 소리 글자기 때문에 그 발음 나는 대로 적잖아요. 기역이면 항상 기역 발음으로 나오고 니은은 항상 니은 발음으로 나게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글자 갖고는 그걸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한자는 5만 자 이상이 돼서 못하고 또 로마 알파벳도 50글자 이상 되고 그 우리는 묵음이 없잖아요. 다 소리가 나는데 영어에는 알파벳 써놔도 그게 없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소리가 안 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힘들어요.
1: The superiority of Hangul has already been proven. Based on this, the weapon and cipher of the independence activists were created. The existence of the cipher that had been hidden was revealed to the Japanese authorities.
4: 1919년 2월 28일 날 하얼빈역 3등 대합실에서 그래서 이 암호를 만드는 규칙이 담겨 있는 그게 발각이 되는 바람에 그거를 보고 일본이 이제 총독부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알리게 된 것이죠. 그게 이제 3월 이제 11일자로 알려지게 된 것이고 그 안에 있었던 문서의 내용이 무엇이고 이 암호표가 어떻게 적용이 되고 암호가 이렇게 나가는지에 대한 문서가 지금 현재 남아 있어요.
1: Not long after the existence of the cipher was discovered, the Japanese police obtained a different kind of cipher.
5: 그 1919년 11월경에 또 다시 발견되는 문건들이 있어요. 암호 관련해서요. 근데 그게 1945년까지 꾸준히. 그런데 그 발각 주기가 굉장히 짧아집니다. 그거는 암호의 생명력도 짧아진다는 이야기고 또 그거에 맞춰서 계속 암호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되겠죠. 처음에는 뭐 두 자리 수 아라비아 숫자로 교체했던 암호가 있었다면 조금 더 발전해서는 세 자리수 그 다음에는 1945년경에는 네 자리수까지 발전이 됩니다.
1: As Japanese surveillance became more severe, the form of the cipher grew more complex. The power behind the cipher also increased.
5: 지구상에서 제일 익히기 쉬운 언어가 우리나라 한글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글자가 발음이 나오고 모든 글자가 허투루 쓰이는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이 훌륭하게 암호로도 생명력을 갖고 유지를 해왔던 거죠.
1: The use of cipher continued even while the activists were incarcerated. The activists used sound to create a more secret cipher.
6: 타벽 통보법은 말 그대로 벽을 두드려서 서로 간에 통보를 함으로써 서로 간에 의사교환을 하는 방법이 타벽 통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31년에 이제 윤봉길 의거 이후에 서대문 형무소에 톡이 됐었거든요. 그때 같은 동지인 김정년 선생 지사께서 도산 안창호에게 이러한 타벽 통보법을 전수한 또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준 그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1: During the night when surveillance is lax, the activists carried out a mission by risking their lives. The cipher they used then was hitting the wall.
5: 그러니까 자음과 모음 사이는 조금 쉬고 한 글자와 그 다음 글자는 조금 더 쉬어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세를 친다고 치면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리음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 여기가 아고요. 그 다음에 따다닥 받침이 있다는 소리고 두 번은 지금 기억 니은이 돼서 많이 되고 셋째를 칠 경우에는 조금 더 쉬었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디귿 시옷 그 다음에 조금 쉬었다가 따닥 딱딱 셋 넷 다섯 따닥 여기가 에예요. 그래서 만세가 됩니다. 그 독립운동가들이 거기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공부들을 많이 해가지고 왔죠. 그러니까 도저히 그걸 알지 않으면 해독을 할 수가 없잖아요.
1: The method of hitting the wall was somewhat complicated to master. This secret code used in prison still survived much longer than any other cipher.
5: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밤에 뭐 도산 안창호 선생이 수감됐다. 그럼 그게 다음 날 아침이면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전달력이 빨랐는데 소리라는 게 증발을 해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1945년도까지도 쓰였는데 일본에서 도저히 실체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6: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있던 수많은 그 독립운동가들이 타벽 통보법을 통해서 일제에 저항하는 강력한 그 단식투쟁을 전개한 또 사례가 있고요. 추모의 뜻을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러한 감동적인 장면들도 우리가 사례로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slanted eyes, a round nose, and a straight mouth. Three different expressions depending on which facet you were looking at. What is its identity?
1: 도대체 누구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면 신의 모습이냐?
0: This earthenware, estimated to be a Shilla relic, has a peculiar look. It looks very much like the penguin character that is popular today. Does this mean that penguins inhabited the Korean Peninsula 1,600 years ago? Approximately 3 years ago, this mysterious earthenware was discovered under the ground. Upon that initial discovery, however, nobody noticed the special quality of it. Then, a surprising turn of events took place.
1: 제가 처음에 그 다른 작업하는 분들과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처음 일반적인 톡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기형이었기 때문에 뭐 특별하다고 생각지 않았는데 원형 그대로 나와서 이제 한번 표면을 씻어서 이제 사진을 촬영을 해야 되니까 씻고 보자고 이제 씻다가 보니까 뭐 눈도 나오고 그다음에 코, 귀 이런 것들이 나와서 처음에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죠.
0: When the archaeologists dusted off the earth, several holes appeared. The shapes clearly suggested that someone had artificially made these holes.
2: 인면문 투각 토기는 세 개의 얼굴을 새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구멍은 아마도 토기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뚫은 것 같은데요. 다만 그 볼 부분을 살짝 눌러서 콧등을 약간 도드라지게 예,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1: 근데 중요한 거는 각기 보면 눈매가 조금 조금씩 틀리고 뭐 코는 비슷비슷한데 눈하고 입 모양이 다 다릅니다.
0: The three faces looked oddly different. They were different from the human-faced earthenware discovered in the past.
1: 사람의 얼굴을 토기에 장식한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마치 사람이 직접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사하게 유물이 거의 유일합니다.
0: Were they truly modeled after a penguin? The production period of the earthenware does not support that assumption. Could people of Shilla from 1,600 years ago encounter penguins from the Antarctic? This seems impossible. What then do the expressions on this earthenware represent?
3: 일단 기본적으로 표정이 이제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웃는 모습도 있고 뭐 화난 모습도 있고 아마 사람의 표정을 표현한 것 같은데 기존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뭔가 좀 친근하다가 요즘에도 이제 그런 비슷한 인형처럼 그렇게 좀 느껴져서 아마 그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 어찌 보면 어린애 같은 느낌도 나고 예, 달리 찬찬히 보면 노파 같은 느낌도 났습니다. 예, 그리고 화내는 모습의 그 얼굴 무늬 유추해서 세금을 걷는 혹독한 세리를 상징한 거다는 설이 있습니다.
1: 도대체 누구일까? 아니면 그 사람의 모습이냐? 아니면 신의 모습이냐?
0: While many scholars exchanged inferences, an unexpected relic was found in the same pit. At a glance, it looks like an ordinary long stick. The stick, however, presented a twist.
3: 경산 서울리에서 발견된 목관은 이제 6세기 이제 삼국 시대 이제 신라의 지방 관리나 이제 토착 세력이 이제 오늘날 경산 서울리 인근 지역의 이제 토지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이제 세금을 이제 걷기 위해 작성한 문서 목관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목관에는 이제 글자를 연습한 흔적 등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제 완벽한 형태의 문서는 아니고 이제 최종 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에서 작성한 이제 수첩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0: This wooden tablet, the longest of its kind in Korea, became a clue on the use of the earthenware.
3: 그 목관과 이제 토기가 이제 발견된 곳이 이제 하나의 구덩인데 이제 그 구덩이 주위로 이제 일정 공간이 이제 비어져 있고 그 공간 비어 있는 공간 주위에 이제 건물지가 형성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이제 구덩이가 이제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제 목관이 이제 다른 목관보다 유난히 길고 그리고 토기도 이제 다른 곳에서 볼 수 없었던 이제 독특한 형태라는 점에서 아마도 의례와 관련된 이제 유물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0: Another fact emerged that could support this hypothesis.
1: 유물 전체적인 양상을 봤을 때 6세기에 만들었다가 없어진 것인데 그럼 5세기 때 토기가 6세기까지 만약에 간다면 아마 100년 동안 그 마을에서 중요한 물건으로서 이렇게 보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0: What could this earthenware have meant to the people of Shilla back then? There was hope that we could perhaps identify what the earthenware is. Then, another interesting fact was discovered.
2: 경산의 민족지 사례를 조사를 해보게 되면 경산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 지역에 영동신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토착신의 양상과 이 토기의 모습이 부합하는 것 같습니다.
0: There was an indigenous deity that the villagers worshipped for generations for well-being and prosperity. Perhaps this represented the deity.
2: 이러한 그 토착신을 경산 지역에서는 고래로 전동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평온한 모습을 갖춘다고 하는데요. 토착신으로서 마을의 그 행복 여부를 결정했다는 것 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This is also mere conjecture, and nothing has been accurately identified yet.
1: 지금도 많은 학자분들께서 연구를 하고 계시지만 정확하게 뭐 민족지나 이런 거하고 부합시키지 않을 때는 사실 유물은 말이 없습니다. 유물 자체가 출토되어 있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3: 이것은 그냥 단순한 추측일 뿐이고 이제 정확한 사용 용도 그러니까 이게 의뢰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사용 용도는 이제 앞으로 이제 추가 연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0: A human face earthenware that transcended 1,600 years. What could be the true identity of the artifact?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판잎장이야, 그냥.
1: 판잎장은 그거 지지는 게 판잎장이야. 자갈자갈 지지, 이거는. 묵기 안 하고 자갈자갈 지지.
0: 목 비슷해.
1: 아이, 굽도 되지만은, 국은 물을 많이 안 잡아, 이거는. 자갈자갈 지지하지 마시지.
0: 그 전에 뭐가 있어? 판잎하고 된장하고 파, 마늘 그거 몇개더 있어? 그거 넣고 한 개.
1: 아, 이거 삶아가지고, 저, 울카가지고, 지지만 맛있어, 이것도.
0: 장이 맛있어야 맛있지. 옛날엔 장만 넣고 한 개.
1: 메주를, 콩을 삶아서 푹 삶아 오래도록, 콩이 좀 이색되게 푹 삶아가지고 찌가지고 요래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떠. 그럼 슬 새고 봄에 담아. 소금 풀어서. 우리 집이 남양집이요. 그래서 유리창 밖으로 이런 쇠 말목을 걸고 세워놓고 거기다가 바싹 말르면 술 전에 방에다 들이놔. 방에다 띄우면 좋은데 방을 뜨시게 해야 하잖아. 그래 거기서 말름이 뜸이 술 새고 이제 담아. 소금 풀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특히는 이제 말날 많이 담지. 자갈자갈 지지만 이제 비비 먹고 좀
0: 예,
1: 골고루만
0: 그래도
1: 지지만 말아 먹고 그래야.
0: 집에서 해 먹을 때는 자글자글 지지는 건 몰라도 그 초상 나서 하고 이럴 땐 물끄름하게 국 비슷하게 했어요. 그냥 국보다 조금 물을 덜 붓고 그래 끓여서 이제 국 대신 먹는 거예요. 뭐 반찬이 없으니까 그래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팥이 다 익었을 때 팥잎이 떨어질 무렵에 따서 말려.
1: 보관할 말리사지.
0: 지금은 망이 있잖아. 왜 그런 데다 해도 되는데 옛날에는 그냥 뭐 다락기도 있었고 왜 나물 뜯는 산에 가서 나물 뜯는 다락기 그런 데도 놓고 이래 뭐 지프로 엮은
1: 둥그메기 그런 데다가 넣어봤대야. 팥잎 말른 거는. 어른들은 다 알지. 그 전에 먹어봐서.
0: 이거 안
1: 시방은
0: 한
1: 안 하죠.
0: 분이 몇분 없어. 봤으니까, 어른들이. 나도 20살 넘어서는 안 먹어봤어. 이제 20살 넘어서는 싫다고. 싫다고 해서 먹고, 이건 20살 안쪽에 클때 먹고.
1: 나도 그 전에 먹어봤지. 이거 시방은 안 먹어봤어요. 다
0: 판잎 열고 해서
1: 밥상이지.
0: 판잎 회잡 써봤어?
1: 그 전에 해 먹어봤어.
0: 삶아서 이제 꼭 짜서 아주 쫑쫑 썰어야 돼.
1: 이거는 찌르기야.
0: 시라고는
1: 판잎이 찌르기야.
0: 약간 거칠게 썰어도 되는데 이거는 쫑쫑 썰어서 된장 넣고 주물러. 매 주물러가지고 거기다 물 약간 좀 흥당하게 보여야. 그래가지고 이제 끓이면서 마늘 넣고 파 넣고.
1: 그전에는 이것도 없었어.
0: 팥빙.
1: 아이고, 푹 삶아야 돼, 이거는.
0: 급하면 그냥 먹어도 되고.
1: 나 이거 욱해서 먹어야 돼. 독해, 이것도. 독해.
0: 시라고 비슷해, 시라고도. 시라고도 뭐 급하면 금방 해서도 먹고 하잖아. 그거 비슷해.

0: 한번 얘 돌려가지고 또 썰어요.
1: 아, 누가 그거 몰라.
0: 그렇게. 잘게 썰어졌어.
1: 잘게 썰었어.
0: 일단은 끓으면. 어? 끓으면 나.
1: 물 좀 더 조금 잘 갖고 와. 어?
0: 아니요. 다 칠해가지고.

저희 할아버님께서 이제 포도를 재배하시게 된 계기는 영동군에 이제 1958년도에 특히 이 주곡리 마을에 영동 최초로 이제 포도 묘목이 보급이 되면서 재배가 시작이 되면서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세 번째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어요. 일제 강점기 시기에 이제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그 서태평양의 한 제도의 섬으로 강제징용을 가셨어요. 일본 군속에 이제 연합군 포로 수용소에서 지내셨었는데 포로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로로 잡혀왔던 이제 스페인 장교들하고 이제 스페인 병사들하고 굉장히 친하게 지내게 되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포도와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다라고 합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셔가지고 포도 묘목 보급이 있었다는 걸 아신 뒤에 바로 이제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했을 때가 1965년도입니다. 저희 아버님과 이제 어머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시작을 했던 초기에는 사실 이만큼 일이 커질 줄 몰랐어요. 주류 제조 면허를 취득할 당시에는 7평 정도 되는 작은 창고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할아버지서부터 포도 재배가 시작이 돼서 아버님 때 실제로 한 8,000평이 넘는 포도밭을 이제 경작을 하셨어요. 주로 이제 생과출하를 하셨었고요. 생과출하를 하고 조금 상품 가치가 떨어지거나 조금 너슬너슬하거나 이런 이제 잉여 포도를 가지고 소량 포도주를 빚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26살이던 해에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확신이 좀 들었어요. 그 확신은 물론 여기 영동군의 지자체에서도 좀 많은 도움을 주신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와인메이커라는 그런 뭐 직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했었었고 또좀 도전한다라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한테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우는 수준으로 이제 배웠었고 영동 아카데미를 지나서 서울에 이제 한국 와인 이제 협회 회장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와인 스쿨에서 양조학을 이제 배웠고. 또 이제 여기 지역의 대학교인 영동대학교, 지금 유원대학교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영동대학교 와인 발효 식품학과에 이제 편입학해서 만학도로 편입학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론적으로 조금 접근을 했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아버님하고 가장 트러블이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실무로 다져져 있던 그래도 이렇게 경험에서 다져져 있던 노하우가 분명히 많으셨을 거고. 저는 이제 책으로 배운 부분이 좀 많아요.

않았어서 아버지랑은 굉장히 이제 많은 부분이 달랐는데 무첨가물 뭐 내추럴 와인이라는 걸 이제 목표점으로 두고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버릇했던 게 조금씩 다시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포도를 수확하기로 했던 날에 이제 부모님 두 분이 다 각각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서 온전히 제가 혼자 이제 했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제 그에 만든 와인들이 그 다음 해 이제 품평대회에서 좋은 상도 받고 또 국가지정 술품질 인증도 받으면서 그때 아마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이제 네가 좀 주도적으로 해봐라 라고 이렇게 좀큰 책임 그리고 또 권한을 주시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캠벨얼리라는 포도하고 또 산머루 이두 가지 품종을 가지고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캠벨 같은 경우는 일단 과피 껍질이 얇기 때문에 색이 약간 루비빛, 약간 밝은 붉은색을 띠는 것이 특징적이고 향으로서도 약간 좀 온화한 향이 난다라고 한다면은 이 산머루는 두꺼운 껍질에서 나오는 그 적색 성분, 안토시아닌 성분이 풍부해서 뭐 붉은 걸 지나서 거의 뭐 암적색, 어두운 색깔의 적색을 이제 내고 또 안에 이제 이 과육이 적다 보니까 굉장히 좀 쓰고 텁텁하고 또 산미도 높은 와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향미 자체에서도 이 야생성, 야생에서 나는 그런 야생 나무향 같은 것들이 좀 진하게 나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영동 안에 있습니다. 와인용 같은 경우는 완숙을 지나서 과숙기 때, 저희 같은 경우는 9월 둘째 주가 이제 보통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2011년도까지도 특품만 생가출하하고 그 밑에 등급, 상등급과 보통등급 같은 경우는 술을 만들었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전량 다 특품, 상품, 보통등급 할거 없이 전량 다 술을 만드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수확하고 난 뒤에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가공을 하는 것이 가장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벽 4시에서 5시쯤에 이 으깨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일단 좋은 원료를 사용을 하고 있고 와인에 들어가는 이제 보존료나 산화방지를 완전히 배제하면서 이제 나름대로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내추럴 와인 내지는 뭐 레드 와인을 좀잘 만든다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는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직판 부분 하고 이제 도매 유통 그리고 온라인 판매 그리고 이제 뭐 크게는 수출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영동군 같은 경우는 이제 포도 와인 산업 특구로 지정이 되면서 연구 분야 그리고 행정적인 지원 그리고 교육 학술 부분 그리고 또 생산자 이렇게 산학연관이 이렇게 잘 협력이 되어 있는 시스템은 사실 국내에서는 조금 드문 케이스입니다. 영동 와인이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그 시장이 커지고 더 생산량이 많아지고 주변의 포도 농가들을 같이 이제 고르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가장 좀 익숙한 맛이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익숙하고 친숙한 맛. 다양한 기분 좋은 자리에는 항상 와인이 좀 같이 했으면 하고, 저도 지금 물론 뭐 그렇기도 하고요.

이 산마루는 야생의 머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뻗어나가는 그 수세가 경쟁성을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송이가 그렇게 포도만큼 많이 크지는 않고요. 알도 더 작고 껍질도 굉장히 두꺼운데 대신에 이제 와인으로 만들었을 때 오히려 더좀 묵직한 바디감, 무게감에 그리고 색도도 좀 진하고 좀 텁텁하고 또 신맥 만들기에는 딱 적당합니다. 과육도 굉장히 적고 또 으깼을 때 국물의 양도 일반 포도의 한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는 비율밖에 안 돼요. 일반적인 포도보다는 수확기가 3에서 4주 정도

정도가 좀 늦습니다. 9월 마지막 째주 내지는 10월 첫 주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색도 또 중요하지만 직접 이제 먹어보고 내지는 이제 당도나 산도를 체크해보고 수확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와인 숙성고를 생각하시면 이제 오크통, 나무통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기 숙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제 오크통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단기 숙성을 했을 때 우리나라 품종들은 그 포도 품종의 특징이 더잘 나타납니다. 1년 내외로 조금 단기 숙성을 했을 때 평가가 더 좋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탁한 원액을 바로 이쪽으로 들여와서 한달 간격으로 한달 정도의 이런 저온 시간이 이제 저온으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위로는 맑은 술이 떠오르고 밑에는 아주 바닥에는 좀 뻑뻑한 술이 가라앉고 그 위에는 약간 좀 탁한 층이 그리고 또 위에는 맑은 층이 이제 나뉘게 되는데 위에 맑은 술들은 맑은 원액끼리만 따로 모아놓고 밑에 탁한 층들끼리 따로 모아놓으면 얘네들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상하층이 또 분리가 돼요. 그래서 겨울 동안에 이 윗술 따라내는 작업을 한세번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 차례 여과를 한 만큼 이제 좀 빛깔 좋은 원액을 이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여과기나 이런 물리적인 그 필터를 지나지 않음으로써 색도 조금 진하게 유지를 할 수가 있고 또 향미 성분 또한 많이 보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발효해서 3주에서 4주 정도 발효를 거친 뒤에 이공간에서 1년 정도 이제 최종 숙성을 하게 됩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와인살롱이라는 모임이 이제 그 와인 연구소가 있어요, 영동에. 와인 연구소 산하 모임이에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내가 출시되는 새로운 와인은 거기서 첫 번째 먼저 시험을 또 한번 해보고, 또 서로 뭐 와인 지금 흐름이 어떻더라, 저렇더라, 그런 모든 정보를 다 함께 하는 거죠. 각 지방마다 전통적인 음식이 있잖아요. 그 음식과 우리 영동 와인이, 한국 와인이 어떻게 매칭이 잘 어울릴까? 그런 거를 연구를 하면서 전국으로 다 돌아다니고 있어요. 홍어하고 와인이, 화이트 와인이 굉장히 달게 느껴지더라고요. 비빔밥에는 스위트 와인이 또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레드 와인 드라이가 동네 파전하고 또 너무 궁합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결혼했을 때그 술을 막걸리가 아니고 포도주를 장독에다가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나누고 잔치를 하셨어요. 웃기는 게막 막걸리 퍼듯이 바가지로 그 주전자에 퍼가지고 막 잔치를 하는데 저게 막걸리인지 포도주인지 몰랐어요. 근데 맛은 되게 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다고. 어떠한 비결로 이렇게 포도주를 담느냐고. 저희 아버님이 그때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그 엿질검. 엿기름을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넣고 모자란 가당은 약간 사카린 정도 넣고 포도를 넣고 주물주물 해갖고 발효를 시키더라고요. 발효를 시켜서 뭐, 한 달, 두달 정도 있으면 이렇게 위에 붕 뜨잖아요. 이제 건더기가. 그럼 건더기를 떠내고 밑에 이제 그 액체를 소쿠리에다가 받쳐가지고 그거를 또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게 2차 잔당 발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장독에다가 액체를 넣고 이제 위에 맑은 액체만 떠서 주전자에다가 막 그냥 약간 이제 지금같이 투명하고 맑은 와인은 아니었겠죠. 약간 막걸리 같은 이제 조금 투박한 색깔 레딘 포도주였죠. 그게 최초로 저희 아버님 만드는 걸 제가 봤어요. 발효는 이 항아리인데 이그 입구가 큰 항아리에다가 발효를 하셨고, 그리고 그 발효한 포도주를 걸러서 놔두는, 저장하는 포도는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장독을 묻어서 아구리가 작은 그런 장독에다가 넣고 거기다가 뭐 비닐이나 이렇게 덮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귀국을 하셔가지고 포도가 없었죠. 그래서 저희 아버님 친구가 같은 마을에 조금 아시는 분이 계셨대요. 아버님 친구하고 아버님하고 일본에 건너가서 이 캠벨이란 포도를 가지를 꺾어가지고 둘둘 말아서 삼베보재기에 둘둘 말아서 거기다가 축축하게 해가지고 그 묘목을 가지고 와서 삽목을 끊어서 땅에다가 꼽아가지고 그게 이게 넓혀진 거예요. 저희 아버님은 주문국어식으로 이제 들은 대로 만드셨고, 하지만 그 와인이 와인이라고 할수 없고 약간 막걸리 같은 느낌의 포도주였고, 저희 남편은 이제 아무래도 교육을 또 영동대학교 발효 교육과에서 교육을 공부를 몇 년간 이제 그 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또 그만의 또 와인의 맛이 특이했고, 또 저희 아들은 체계적으로 아주 그냥 기본을 가지고 배운 대로 하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와인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조금 더 이제 그 맛이 발전하고 체계적으로 만든 이제 와인이라고 볼수 있죠. 아무래도 저희 남편의 그 시작은, 내추럴 와인의 시작이었고, 그 나름대로 그때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뭔가가 이 농사를 탈피해서 조금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가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쪽에 점수를 조금 더 줄게. 1점만 더 줄까 싶어요.

0: 아,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울 때는 네. 공원을 거니는 맛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아, 진짜 오늘 너무 좋네요. 네.
0: 아, 예, 여기가 이제 월드컵 공원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서 있는 곳이 노을공원입니다. 근데 혹시 그거 아시나요?
1: 뭐야?
0: 이 월드컵 공원이 네. 노을공원, 하늘공원, 평화공원, 난지천공원, 난지한강공원 이 다섯 개를 합쳐서 월드컵 공원이라고 합니다.
1: 아, 진짜요?
0: 네.
1: 저는 각각 이 다섯 개가 다른 공원인 줄 알았어요.
0: 대부분 보통 그렇게 네. 아실 거예요.
1: 정말 넓네요.
0: 그렇죠. 네네. 그리고요, 이 노을공원이 다른 다섯 개 공원에 다르게 굉장히 특별한 시설이 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 시설이 뭘까요?
1: 또 턱 나오네. 공부했구나.
0: 공부 좀 하고 왔죠?
1: 뭐예요?
0: 모르시겠어요?
1: 힌트. 오, 풍 좋네요. 아, 설마 골프장?
0: 골프장 비슷합니다. 파크 골프장이 있습니다.

0: 골프장 하면 너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비싸잖아요.
1: 너무 비싸죠.
0: 근데 여기는 공원 안에 있고 네. 또 접근성도 너무 좋고
1: 맞아요, 맞아요.
0: 쳐보고 싶네요.
1: 그렇죠. 파크골프가 네. 저는 이제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늘상 찾아다니는 공공미술과 좀 닮아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골프란 거 자체는 이 접근하기가 조금 힘들 수도 있지만 파크골프 접근하기가 쉽잖아요. 미술 같은 경우에도 접근하기가 쉽진 않지만 공공미술 같은 거는 접근하기가 쉽다.
0: 제가 볼 때 이렇게 파크골프장까지 있을 정도면 네. 예술품이 많을 것 같아요.
1: 나 오늘 이곳에 또 예술품이 네. 많습니까?
0: 좀 곳곳 둘러보면서 네. 찾아볼까요?

0: 와 정말 진짜 시선을 압도하는 네. 엄청난 포스의 작품이 이렇게 덩그러니 서 있거든요.
1: 그러니까 이거 너무 멋있다.
0: 너무 멋있어요.
1: 이거 김영원 작가의 그림자의 그림자 부제가 홀로 서다라는 작업이거든요. 김영원 작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뭔지 아세요?
0: 오늘 뭐 퀴즈 배틀입니까?
1: 배틀이에요. 지금 이거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봤어.
0: 뭐지?
1: 응.
0: 아 진짜 모르겠는데요?
1: 광화문 광장에 네. 세종대왕상.
0: 아 그거?
1: 예.
0: 아 그 작품을 네, 김영원 작가님께서 아, 만드셨구나. 네.
1: 그거 외에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쭉 10명의 대통령의 그 동상을 제작하신 분이에요. 김영원 작가는 40년간 인체에 대한 탐구와 연구를 하시면서 현대인들의 실존적 초상, 그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사회 부속품으로 전락한 현대인들 그런 거에 대한 연구를 하시면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인체의 뒷모습을 이렇게 부조로 만들어가지고 반을 잘라가지고 다른 각도로 붙임으로 해서 이게 보는 각도에 따라서 한 면이 아예 없어져 버리잖아요.
0: 안 보이더라고요.
1: 작가님께서 노자철학

0: 사람에게 유무상생, 있음과 없음이 공존하면서 서로 살게 한다. 그런 거를 대입하셨어요.
1: 저도 이제 보면서 어떤 걸 저는 느꼈냐면은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 어디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여기에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0: 인간의 다중성.
1: 네,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걸 또 담고 있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0: 아주 훌륭한 해석인 것 같아요. 작가님도 만족하실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그렇죠.

0: 전 진짜 깜짝 놀랐어요.
1: 네.
0: 이렇게 건물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엄청나게 큰 작품이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1: 이진준 작가의 데이, 그들이라는 작품인데요.

0: 이게 보면은 여자는 하늘을 보고 있고 남자는 땅을 보고 있어요. 마치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같지 않아요?
1: 야, 그런 느낌이 드네요.
0: 예. 우리가 미디어가 네. 발달되면서 어떻게 기계랑은 가까워지는데 인간과 인간 간은 서로 소통이 점점 힘들어지고 멀어지고 각자 딴 생각을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서로 상대방의 마음은 읽지를 못해요. 이 인간과의 소통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근데 이진준 작가는 이럴수록 서로 더 함께 꼭 껴안아줘야 될 것이다. 꼭 껴안으면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겠어요?
1: 그렇죠, 들리죠.
0: 상대방의 아픔이나 어려움을 서로 느끼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좀 더 따뜻한 마음을 갖자, 뭐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요.
2: 그러니까 사람이 중요한 그런 느낌이 드네요, 확실히.
1: 이 작품 또 거대한 작품 봤으니까 또 다른 작품을 교수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0: 아, 그럼 또 퀴즈 갈까요?
1: 아, 퀴즈. 오늘 퀴즈가 너무 많은데 한번 이번에는 맞춰보겠습니다.
0: 자, 힌트 들어갑니다.
1: 네.
0: 이거보다 커요.
1: 이거보다 크다고요?
0: 네.
1: 너무 큰 거 아닌가요?
0: 그리고 인체의 신체의 일부예요.
1: 저 알 것 같아요.
0: 어떻게 또 나오라 그래?
1: 머리니까 이 몸이 있는 거죠.
0: 돌다 보면은 레이더에 걸리지 않겠어요?
1: 아, 소개 너무 궁금해서 못 찾겠어요. 가시죠. 네. 어디입니까? 교수님. 어디예요?

0: 와, 진짜 엄청나게 큽니다.
1: 네. 이 작품이 DMC 상징 조형물 공모전에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이게 우리 과학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첨성대, 그거를 상징하는 조형물이라고 해요.
0: 첨성대도 담고 있다고요?
1: 예, 이게 형상이.
0: 아니, 근데 저 궁금한 게, 교수님께서 네. 분명히 신체의 네. 일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는 뭐 대장이나 소장 같은 건가요?
1: 아니에요. 이 작품이 밀레니엄 아이라고.
0: 아, 그럼 이게 아이니까 눈입니까, 이게?
1: 대성 씨가 너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작가님을 어렵게 초청했어요.

0: 뒤에 보시는 저 엄청난 작품, 거대한 작품을 만드신 우리 작가님을 모셨는데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배경 작가입니다.
0: 아, 이배경 작가님. 인사 너무 단촐합니다.
1: 아,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0: 네네네네.
1: 시간, 공간, 몸이라는 주제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중에 질문들을 그대로 작품으로 옮겨서 전시를 많이 하는 작가입니다.
0: 그 어떤 작품인가요? 저 작품이 궁금합니다.
1: 형태를 보시면 네. 어떤 게 떠오르세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밀레니엄 아이니까 네. 눈
1: 외부 형태만으로 좀 유치해 보기는 어려울 것도 같은데요.
0: 네, 네.
1: 개념적으로 이 형태가 나온 건 사실은 첨성대예요. 뭔가 상징성 있는 형태를 부여해야 되는데 디지털 미디어라는 게 형태가 없어요. 작가 개인적인 상상력으로 하기에는 공공미술 작품에서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산책 다니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뭐 여기 앞쪽에 문구라도 읽고 유추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접근성은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역사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바깥의 세상에 관심을 가진 가장 최초의 아직 현존하는 유물이 뭘까를 한번 봤어요.
2: 네.
1: 그랬더니 선도경왕 때 만든 첨성대였다.
0: 저는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딱 보자마자 약간 놀이공원에 온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공원이랑 솔직히 말해서 좀 안 어울린다.
1: 그게 저희 컨셉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햇빛 뒤에 있는데
0: 네.
1: 햇빛 비치는 방향이나 빛이 불분명할 때 이렇게 보면 리얼 세상에 3D 가상 물체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네.
1: 풀 스테인리스로 한 이유가
2: 네.
1: 현실에서는 저런 반사나 네. 뭐 저런 느낌이 나는 자연 물체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걸로 동그랗게 만들어 놓으면 더더욱이나 그런 반사나 형태를 보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 눈은 되게 생경하게 보거든요. 그래서
0: 맞아요.
1: 저게 네. 실제가 아닌 그냥 가상의 데이터로 딱 갖다 놓은 그런 느낌?
0: 네네네. 네, 네. 좀 약간
1: 그런 네. 느낌을 주려고 했죠.
2: 이 작품 제목이 밀레니엄 아이잖아요. 작가님께서 그 밀레니엄 아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거기에 맞게 뭔가 기획한 의도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1: 그러니까 시각적으로는 지금 낮이어서 조금 보기가 어려우실 텐데 밤에 가시면은 LED가 반사가 돼서 구체들이 또 서로 반사하니까 네. 셀 수 없을 정도의 눈의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밀레니엄이라는 게 그냥 숫자가 아니고 어떤 세대의 전환 같은 거잖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그 세대에 전환하는 새로운 시각이라는 걸로 좀 풀어서 얘기하면 그렇게 저희 제목이 해석이 될 수 있을 텐데 저 가운데 누나를 만들었는데 그게 이렇게 보면 서울의 지구 반대쪽에 하늘이 실시간으로 보여요.
2: 우루과이.
1: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앞바다예요.
0: 아, 네. 그 누가 가 있습니까? 찍어준 사람이?
1: 현장에 제가 카메라 네. 설치하고 왔어요.
0: 설치? 아, 그 진짜요?
1: 네, 그쪽 시청 도움을 받아서 우린 밤에 여기 우루과이 몬테비디오 하늘을 볼 수 있고
0: 멋있다.
1: 낮에는 그쪽에 야경을 볼 수 있고 실시간으로.
0: 지금도 이제 가능합니까?
1: 지금은 관리 서울로 망가져 있는 상태.
0: 서울시에서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근데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 아트를 독일에서 전공하셨잖아요. 네. 미디어 아트를 접목한 것이 좀 작품에 도움이 되나요?
1: 저는 조각 전공도 했고 뭐 영상 전공도 했고 미디어 전공도 했으니까 네. 어떤 얘기를 할 거냐에 따라서 그 무슨 재료를 쓸 거냐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0: 표현 방식이 다양해지는 거군요.
2: 그리고 세 개 중에는 뭐를 가장 좋아하시는지.
1: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 제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아 이걸 전시 작품으로 만들어야지라고 했을 때 그 테마를 펼쳐놓기 가장 좋은 재료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2: 그럼 지금 혹시 그러면 준비하고 계신 작품이 있습니까?
1: 인터랙티브 미디어 설치 작업인데요. 네. 말이 조금 복잡하긴 한데 물방울이 여러 군데에서 떨어지는데 이 물방울에 떨어지는 속도를 레버로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2: 아, 네네네네.
1: 그럼 물방울이 똑똑똑 떨어지는데 똑똑똑똑. 그 물방울 하나마다 악기를 적용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합주가 일어나겠죠. 아.
0: 그러니까 관객들이 어떻게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색이 달라지고 형태도 그렇죠. 달라지는 궁금하네요.
2: 궁금하네요. 이게 이야기만 들어도 되게 궁금해집니다. 네.
1: 저도 어떤 소리가 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차려는 놓는데 네. 불협화음이 분명히 날 수도 있을 거고 네. 그럴 확률이 훨씬 높다고 봐요.
2: 이 작가님의 작품을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떤 부분을 더 유심히 보고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해석했으면 좋겠는지 궁금하거든요.
1: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나한테 말을 안 하면 무시하셔도 되고 제가 나한테 말을 하면 귀를 기울여 보시라.
0: 뭔가 심오한데요?
2: 심오한 이런 답변은 솔직히
0: 처음이야.
2: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1: 이해하실걸요?
2: 아, 이해합니까?
1: 우리가 네네. 지나가다가도 내 관심이 아닌 나무는 그냥 지나치고 내 관심에 부합하는 나무들은 되게 자세하게 이렇게 보려고 하잖아요.
2: 맞죠. 네.
1: 그러니까 작품도 내가 작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모든 작품과 소통해야지 이건 좀 욕심인 거고 지나가다 마음에 들거나 뭔가 느낌이 오는 작품들하고는 소통하시고 네. 아니면 지나치셔도 되겠다.
0: 정확하신 답변인 것 같아요.
2: 어떤 느낌인지 정확하게는 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밀레니엄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었거든요.
1: 아유 감사합니다.
2: 조금 이따가 밀레니엄 아이랑 좀 대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오늘 나와주셔가지고 네. 너무 소중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토록 평범한 미래. 1999년 여름, 1학기 종강 파티가 끝나고 지민이 내게 자신은 곧 죽을 사람이라고 말할 때만 해도 나 역시 이런 미래를 상상하진 못했다. 어릴 때 내가 상상한 미래는 지구 멸망이나 대지진,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나 제3차 세계대전 같은 끔찍한 것, 아니면 우주여행과 자기 부상열차, 인공지능 등의 낙관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우리가 계속 지는 한이 있더라도 선택해야만 하는 건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것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미래가 다가올 확률은 100%에 수렴한다는 것을. 1999년의 내게는 일어난 일과 일어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미래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과 일어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설가 김현수이고요. 지금까지 한 30년 가까이 소설을 써왔습니다. 최근에 이토록 평범한 미래라는 소설집을 편했습니다. 8편의 단편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그 중에 두 편은 2014년에 쓴 소설이고요. 6편은 2020년 이후에 쓴 소설이에요. 그 2014년과 2020년은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좀 큰 사건이 일어난 해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세월호 그 참사가 있었고요. 2020년은 뭐 전 세계인들이 다 똑같이 겪었던 팬데믹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런 사회적인 일들이 개인의 삶 속으로 어떻게 수용되는가, 그리고 그 사건들이 개인들의 미래를 상상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삶을 그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소설이라는 이야기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2014년에 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기억을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팬데믹 상황과 관련해서는 미래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상상한다는 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기억이라는 그 키워드로 이렇게 느껴지는 소설들인 셈이죠. 외적으로는 그런 사회적인 큰 일들이 벌어졌었고요. 개인적으로는 부모님과 뭐 친척분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을 하셨는데, 간병을 하게 되면은 일단 전에 알지 못했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전까지 제가 소설을 쓸 때는 주로 미학적으로 완성된 작품을 쓰는 게 목표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런 전에 몰랐던 세계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약간 이제 글이 별로 쓰고 싶지가 않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주도 밑에 가면 가파도라는 섬이 있는데, 그 가파도에서 한 3개월 정도 레지던스에서 지낸 적이 있습니다. 낭독회를 하기로 했어요. 그 서점에 가봤더니 그 서점에서 독서 모임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약간 뭐 이렇게 농사를 짓다 오신 분도 계시고 작업복 차림도 계시고, 그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뭐 그런 도움이 되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제가 소설을 쓰는데 그런 이야기라면 쓸 수 있겠다. 사람들이 각자가 미래를 전망하는데 좋은 이야기의 바탕을 두고 전망을 하게 되면 좀 더 적극적으로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야기가 사회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 거죠. 처음에는 그 책을 절판시키려고 했고요. 에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글의 시효가 끝이 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판시키려고 했는데, 출판사에서는 그 책을 여전히 독자들이 찾고 있으니 절판은 하지 말고, 정 그렇다면 한번 고치시라, 뭐 지금 시대에 맞게 라고 했어요. 글을 고친다 하는 것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뭐 단어를 고치고 이게 아니고요, 전체를 다시 써요. 처음부터 20년 전에 30대 초반에 저를 따라 쓰는 거죠. 갑자기 안 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게 힘든 거는 뭐 어쩔 수 없고 30대 초반에 불안정하니까 힘든 건 어쩔 수 없는데 네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뭐 20년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안다면 좀 더 편하게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이렇게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 이런 시각을 가질 수가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시각은 뭐냐면 시간을 넓게 보는 시각인 거죠. 이 책이 시효가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그 의미가 생겼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전달이 될 수 있다면 저는 이제 20년 전에 저한테는 얘기는 못하지만 20년 전에 저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이야기가 전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개정판을 내봅시다 라고 해서 내게 된 거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계속 그 이과 지망생이었고 그 글을 쓰겠다는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가려고 했던 학과에서 떨어졌고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후기 시험으로 영문과에 들어가게 됐어요. 한 학기 동안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이건 내 뜻도 아니고 이 학교를 다닐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운명을 받고 싶지 않고 해서 이제 수업을 뭐 거의 안 들어가고 도서관을 갔습니다. 밤늦게까지 있을 곳이 도서관밖에 없어서. 그래서 도서관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학을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배워가면서 계속 읽었죠. 그래서 읽다가 한 6개월 정도 읽다 보니까 이제 한국 문학의 흐름은 뭐 대충 소설, 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뭐 좀 쓰고 싶은 생각이 생기더라고요. 견해가 생기면 내가 뭔가 쓰고 싶어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좀 방황하던 동안 글을 썼습니다. 문학 잡지에 투고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어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 뒤로 이제 뭐 아무튼 우연과 우연이 겹쳐가지고 제가 실을 시인이 됐고 그 다음에 시인이 됐다 그 다음에 소설가가 됐어요. 야 인생 모르겠구나. 그래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 지금 일어난 일들을 그렇게 이제 생각이 그걸 하게 됐고 그게 이제 저한테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작품들의 거의 모든 그 근본적인 토대가 되어 있는 거죠. 딱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포기하지 않으면 어딘가는 간다는 그게 이제 우리의 목표 지점은 아닐 수 있는데 어쩌면은 더 나은 지점일 수도 있는 곳에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포기하지 않으면 어쨌든 어딘가는 가게 됩니다. 아, 그 번역을 하면서 그 소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배웠어요. 지식이 좀 더 늘어나면 번역을 좀 더 잘할 수 있어요. 같은 상황인데 더 또렷하게 번역이 가능한 거죠. 번역하는 사람의 지식이 뭐 이 정도다 크기가 그러면 요 정도밖에는 번역을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작가도 이 정도의 그 뭐 세계 속에 살고 있으면 쓰는 글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다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데려와가지고 좀 고쳐줘. 그러면 이제 빌려오는 건데 그럼 고치면 이게 좀 달라져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고칠 수 있어요. 소설은 고칠 때마다 점점 또렷해지는 거죠. 그래서 번역을 통해서 이제 이야기라는 게 누가 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구나. 누가 번역하느냐가 중요하듯이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아이디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걸 누가 쓰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입장이 된 거죠. 작년에 그 같이 대화를 했던 작가가 맥스포트라는 영국 소설가인데 어머니가 그 코로나 시작할 때쯤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맥스포트가 진심으로 위로를 했어요. 자기가 이제 바로 아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병원에서 뭐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어요. 줌으로 이렇게 만난 외국 작가가 그렇게 약간 눈물을 글썽이면서까지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말을 들으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거는 이렇게 시간과 거리와 뭐 이런 문제는 전혀 아니구나. 우리가 외국 작가들의 뭐
작품을 이해하고 이런 것들도 어떤 계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구나. 그걸 알게 돼서 좀 놀랐죠.

고맙습니다. 아임라이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공연을 맡은 정준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 아임라이브 나오고 싶었는데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360도로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실 거라는 거를 대충 제가 영상을 통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굉장히 압박감이 심하고 그래서 노래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노래를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든 정신을 차려야 돼 하고 노래를 해서 첫 곡을 어떻게 불렀는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오늘 저는 피아노 한 대와 목소리로만 공연을 하려고 준비를 했고요. 피아노를 연주를 도와주실 우리 박성원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노래는 쭉 슬픈 노래 할 겁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만든 노래 중에서 밝은 노래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쭉 이별 노래, 슬픈 노래, 뭐 우울한 노래, 괴로운 노래, 좌절하는 노래 뭐 이런 노래들 이어서 쭉 할 거고요. 다음 곡은 네 번째 앨범에서 마지막 곡으로 제가 썼던 푸른끝이라는 곡이고 이 푸른끝도 이렇게 방송 카메라 앞에서는 처음 부르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제 또 피아노랑 이렇게 단둘이 듀엣으로 하는 건 또 더구나 더 처음이고요. 그래서 많이 떨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떨림이 계속 가시지가 않아가지고 제가 그 공연할 때 사실 관객분들 눈을 못 마주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신 분들을 좀 오늘 좀 보고 가야겠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오셨구나. 다들 멋있다. 예쁘시네요. 다 봤어. 그래. 고마워요. 복 받으실 거예요.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이 친구는 이제 이거 끝나고 가거든요. 우리 피아니스트 저와 함께 계속 연주 도와준 우리 성원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볼게요. 다음 곡은 공전의 히트곡 아나조입니다. 그 노래 나온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많이들 아직도 불러주셔서 저한테는 특별히 의미가 있는 노래고, I'm Live 때는 좀 뭔가 제가 혼자 연주하고 노래하는 아나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특별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해볼게요.

0: 이제 앵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고백이라는 노래 아세요? 이거 사비 그 후렴 부분 아세요?
1: 알아요.
0: 그런데 왜 지금 나 널 그리워? 아, 다 아시죠? 그러면 한번 같이 제 반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고백 후렴을 같이 불러주시면 저한테 좀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선물 좀 받고 싶어서 그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그런데 왜 아시죠?

0: 어우, 들깨 고소해.
1: 맛있어라.
2: 오늘 화신내 이번에 여행 오면서 이곳은 제가 꼭 리드하고 싶다.
3: 엄청 잘생기셨죠?
0: 그죠? 키도 크고. 네. 와.

0: 아니 잠깐 이 바지 오늘 막 토시 바지하고 토시 아니 지금 우리 총각사로 가시는 거예요?
1: 아 총각사라면은 정말 좋겠는데 네. 여기가 이제 도곡면이라는 곳인데요. 네,
0: 도곡면
1: 화순이 산세가 많다고 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알프스라고 했잖아요.
0: 네네네.
1: 그래서 복숭아 농가가 300여 농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 300여 농가에서 2천 톤이 넘는 복숭아를 생산한다고 해요.
2: 그래서 이걸 입히셨구나.
0: 복숭아 따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1: 그렇죠.
2: 트리빙 코리아 갑자기 삶의 체험 전장이 돼가지고 지금.
1: 야. 우리 코리아 TV.
2: 저 인형은 또 뭐야?
1: 아 쟤.
2: 아 이거 그 뭐야? 보통 이렇게 점포 앞에서
1: 주유소.
2: 어머 뭐, 그게 막 이게 인형인데 이거.
1: 네, 저게 이제 멧돼지 쫓는 거예요.
2: 아, 이 소리 나고 막 이런 것들이.
1: 네. 아. 멧돼지가 오다가 저걸 보면 이제 움츠리는 거지.
2: 아, 움츠리는
1: 아, 우리가 이제 일손 한번 도와봐야죠.
2: 아, 이거 아침부터 이거 쉽지 않은데. 아, 안녕하세요.
3: 예.
2: 예. 아, 처음 뵙겠습니다.
3: 예,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1: 안녕하세요.
2: 예. 아, 여기는 따님?
3: 예.
2: 와, 이게 이른 아침부터. 따님 한 번?
3: 딸이 셋이에요.
4: 아, 딸이 셋이에요.
1: 딸부자집이네.
4: 딸이 어디 갔어요?
3: 아, 두 명이 직장이자 하나는 서울에 직장.
2: 막내신가 보다.
3: 큰딸이에요.
1: 큰딸.
2: 와, 보통. 큰딸이 아니면 막내가 항상 도와주더라고요. 둘째는 절대 안 해. 아 근데 복숭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5: 아 그러시구만.
2: 저는 이제 저희 집 자체가 가족들이 다 좋아해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쪽 지역 거, 어느 날은 이쪽 지역 거 계속 돌려가면서 먹는데 오늘 한번 먹어보고 제가 한번
5: 아 맛있어야 되는 거 이거.
1: 지역마다 맛이 다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
1: 어떤 지역이면 과즙이 많고 또 어떤 지역은 과육이 탄탄하고
5: 품종도 여러 가지 있지만은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환경,
2: 네,
5: 햇볕도 좋고 바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또 물도 빗물이라도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2: 아, 이게 이제 생산된 거구나.
5: 예.
2: 다 된 거구나. 우와! 내가 좋아하는 백도야.
1: 아, 이거야, 이거 지금 이거.
2: 제가 황도보다 백도 좋아합니다.
5: 와.
2: 약간 식감 있는 거.
3: 이걸로 딱 갖고. 아, 실패는 없네요.
2: 이걸 주는 건 저보고 오늘 따라한 얘긴데.
1: 근데 이거 지금 털이 있는 거잖아요.
3: 네.
1: 어떡해요?
2: 네. 또 알러지 있구나.
1: 아, 소개할 게 있어요.
2: 알러지 있어요?
1: 복숭아 털 알러지 있어요.
2: 아, 진짜?
1: 먹는 건 되게 잘 먹어요.
2: 네. 진짜요?
1: 깎아주시면 잘 먹어. 깎아주시면 잘 먹어.
2: 근데
3: 이런 그런 분이 있어요. 네.
2: 이런 황제 같은 분이 있어요. 좀 더 맛있다고 하니까.
1: 진짜 이거 애기 궁뎅이 같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2: 아.
1: 아삭 소리.
2: 정말이.
1: 네.
2: 아 이거 너무 맛있네.
1: 아우 나 깎아먹고 싶어.
5: 맛있어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맛있게 말씀해주면 제일 고맙죠. 에이,
2: 아니 이 식감도 너무 좋은데 너무 달아.
1: 달아 보여요.
2: 아 주고 싶은데.
5: 까보실까요?
2: 네. 아 이거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3: 저기 복숭아 따는 거요.
2: 네.
3: 이런 걸 따야 돼. 이렇게 봉지가 이렇게 벌어진 거.
2: 아 봉지가 벌어진 거.
3: 네, 봉지가 벌어져서 이렇게 색깔이 예쁘게 물든 거.
1: 아 커서 터진 거네 그러니까.
3: 네, 그렇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2: 그냥 툭 따면 돼요?
3: 한번 따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2: 잘한다.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1: 아 예쁘다.
2: 와, 이게 자연적으로 벌어진 거예요?
3: 그렇죠.
1: 크면서 봉지가 터진
3: 예,
1: 거네?
3: 크면서, 예. 그러면서 터지면서 이 색깔이 이렇게 예쁘게 들어요. 예, 예.
1: 야, 이 헐크의 그 바지는 안 벗기시는데 터지는 거.
0: 여기는 뭐 지금이 완전 수확철인가 봐요. 다 거의 다 있네.
3: 예. 예.
0: 진짜
1: 요 좋네. 아,
0: 여기 있다고요.
1: 아유 여기 벌어졌어. 아이 도대체 눈 어디 두고 있는 거야? 여기 좋다니까. 아,
0: 잠시만요. 여기 있다고요. 여기 요거 좀 따고요. 여기
3: 잠깐.
0: 그렇지. 야, 아유, 혹시 우리... 알러지 있는 건 거짓말 아니죠?
1: 아유.
0: 왜 여기서 나만 일하는 거지?
3: 이거는 조용히 갑시다.
1: 요것도 잘 익었습니다.
0: 어디요?
1: 요거. 네. 내가 입에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계속 헛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0: 저 지금 땀 났어요.
3: 아. 새참 드시면서 하세요.
0: 우와.
1: 뭐야, 와.
0: 새참?
3: 화채 가깝습니다.
0: 화채, 와. 아니.
1: 아니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네.
0: 아니 이런 건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새참만 먹으려고.
1: 아 이제 내가 나설 때가 됐어. 와.
0: 새참 드셔보셨어요?
1: 먹어봤죠 저는.
0: 그래요?
1: 네. 오.
0: 보통 새참은 국수도 하죠 그러던데.
1: 아유, 복숭아잖아요, 복숭아.
0: 오늘 와 수박 화채.
3: 수박이랑 복숭아랑 넣어가지고.
0: 와 맛있다.
3: 신선하게.

0: 숟가락을 안 떼서 까요, 숟가락을.
1: 아, 맛있다. 아, 이게 과육이 너무 무르지도 않고 단단하지도 않고 딱딱하네요. 아, 진짜 맛있네요.
0: 저 이런 말 들으려고 농가지.
1: 그럼.
0: 맛있다는 소리 들으려고 1년 동안.
1: 아, 진짜 아삭아삭한 게 좋네요.

0: 예, 색깔은 것도 더.
1: 하모니카만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0: 예, 그래봐도 되죠.
1: 그요.
2: 예. 옛날 사람. 아,
3: 그러니까. 예.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0: 순간 한번 썰어보세요. 작가님이 한번 해보세요.
1: 저는 씻고 온 거니까.
2: 저는 큰 칼은 괜찮은데 작은 아, 칼은 예, 큰 칼은 잘 잡는다.
1: 큰 칼 잘 잡아.
0: 아, 채쌀 건데?
1: 그래, 알죠.
0: 예. 네.
1: 우리 또 이 전문이에요.
3: 아, 이거 채를
0: 잘 아, 채를 그래. 아, 채를 잘 쓰시구나.
3: 오, 잘하신다. 오. 아.
1: 얘가 자꾸 밀리네, 얘가.
0: 예.
1: 네. 제가 이거 좀 뭐죠? 밥 얻어 먹는 비결이 이런 거예요.
0: 야.
1: 살짝 밀면서 이렇게.
0: 예.
1: 칼질이 다 다르죠.
3: 이야.
1: 잘 잡고 있죠?
3: 네. 그럼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거예요?
0: 오이 넣으셔요.
4: 오이 넣고 저어주시고.

0: 와, 그냥 먹어봅시다. 아유, 시원해. 어우.
1: 그 맛이 없어도 맛있어.
0: 여기 살짝 달큰하네요, 이게. 국물이.
1: 아, 예, 그래요?
0: 복숭아 향이 싹 나네. 새콤달콤하네.
1: 맛있어요?
0: 네.
1: 많이 드세요.
2: 네. 농산이 하시다가 또 이렇게 가족끼리 다 세찬 먹으면 이게 또 좀 그 맛이 있어요, 그죠?
3: 저 이렇게 바람 맞으면서 자연에서 바로 나온 거 다 갖다 가지고 먹는 그런 신선한 맛은 진짜 어디서 먹을 수 없죠.
2: 지금 35도 가까이 되잖아요.
4: 그렇죠.
2: 여기 앉아 있는데 너무 시원해. 왜 여기 시원하지?
0: 이게
2: 되게 이상하네.
0: 그늘이 되어줬잖아요. 한번 보세요, 위에.
2: 아, 그늘이 있다고 이렇게 시원하나?
1: 바람이?
2: 그러니까
1: 에어컨. 바람이, 에어컨 그러니까. 바람이 되어
0: 밖에서. 에어컨 바람처럼.
1: 자연 바람이.
0: 그러니까 자연 바람이에요.
1: 예.
2: 저희 오늘 일했는데 저만 했어요. 저만 했어요. 저만. 저만 했어요. 저만.
1: 안 되기 때문에.
2: 네. 저만 해가지고.
5: 일했어요.
1: 아, 자신있어서 드시네요.
2: 어쨌든 저는 일 잘했습니까? 이 정도면 할만합니까? 예.
1: 시골 태생에서 그러신지 진짜 네. 일이 딱 그 손에 잡음과 동시에 그 아, 매끈하게 딱 그죠. 예, 잘 아, 지적할 것도 없이 잘 따시더라고.
2: 일단 저만. 일단은 네. 저만 주시면 됩니다.
1: 예. 복숭아를 일단 하겠습니다.
2: 아. 종은 일당. 아, 종은 일당입니다. 아, 근데 진짜 빛깔이 너무 좋아.
0: 그죠.

0: 숲이 되게 깊죠?
1: 네. 네. 와, 이건 뭐야?
0: 건물이 좀 특이하고.
1: 거의 피사의 사탑처럼.
0: 살짝 기울었죠?
1: 살짝 기울게. 네.
0: 자, 여기가. 네. 이 건물 뒤에 있는 저 산이 무등산이라는 산이에요.
1: 아, 그렇죠. 여기 무등산이죠.
0: 무등산 들어보셨죠?
1: 들어만 봤다. 전라도 사람한테. 당연히 무등산 수박. 광주.
0: 그렇죠.
1: 화순.
0: 들어가보자.
1: 뭐 어떻게 들어가지?
0: 이제 아는 게 없어. 아, 이 무등산이 화순과 광주를 경계하는 접경이 있는 산이거든요.
1: 아, 그렇죠.
0: 네. 그래서 이곳에 아주 예쁜 정원이 있습니다.
1: 정원이요?
0: 예. 전라남도의 민간 정원으로 지정이 됐는데 아주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하풀이라고 그러잖아요.
1: 하풀.
0: 예, 예. 정원이 너무 예뻐서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많이 오는 그런 정원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왔어요.
1: 아, 진짜.

0: 공원이 있어요?
1: 네.
0: 아, 그래서 이런 게 있는 건가?
1: 그렇죠. 요거는 여기서 보면 모르고요. 조금만 저쪽에 가서 보면은 이게 좀 특이하게 보일 거예요.
0: 아, 지금도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1: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조금 기울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정원이 좀 자연과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거기다 예술적인 홀을 넣어서 조금 비틀었어. 그래서 틀므로서 이제 예술적 가치가 드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요. 이 구간을 이제 물의 정원이라고 부릅니다.
0: 물의 정원?
1: 물소리 들리시죠?
0: 네, 그래서... 아, 저 앞에 지금 물이
1: 네, 이렇게... 맞아요.
0: 와. 야, 이래서 물의 정원이 나오는구나. 네.
1: 저 위에서 내려왔던 물이 이렇게
0: 이렇게 그렇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1: 내려와서 이 공간을 지금 수로가 다 있잖아요. 네. 저 수로를 따라서 저기 폭포처럼 물이 떨어지고 있죠. 저기서 한번 머물렀다가 물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0: 물소리, 그다음에 숨멍, 불멍 뭐 이런 거 하면
1: 물멍이라 그러죠.
0: 네. 스트레스도 없어지고 그렇죠. 좀 멍해지니까. 아.

0: 와, 우와, 소나무 봐. 우와. 저 멀리 있는 소나무 보세요. 빛을 받아 가지고 지금 되게 붉게 빛나죠.
1: 아, 그러네.
0: 네.
1: 와, 근데 산기슭이 진짜 빽빽하다.
0: 그죠?
1: 아이쿠야. 이건 뭐야 또?
0: 와.
1: 치코스밸리?
0: 되게 재밌게 생겼다.
1: 이건 이것도 명물이네.
0: 이런 눈들 한번 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밌어.
1: 그러네. 아, 이게 타일 같은 걸 네. 만들었나 보다.
0: 네, 타일을 붙인 거죠.
1: 아.
0: 구슬도 있어, 구슬.
1: 아, 구슬도 있어. 네. 와, 이건 작품이네.
0: 그죠.
1: 누가 했지?
0: 그래서 여기 예술가들이 이제 상주를 하면서 이런 것도 만들고, 아까 왜 기울어 그친 집 있잖아요. 네네네. 일반 건축가라면 이제 바로 세우는데, 그걸 기울게 하는 건 예술적 감각인 거죠.
1: 아, 여기 되게 재밌는 곳이네. 야, 여기 뭐 있다.
0: 그죠?
1: 노루 잠자리. 아, 노루 잠자리가 아니네.
0: 노루?
1: 잠자리죠,
0: 잠자리.
1: 아, 노루가 잠을 자러 올 것 같습니다.
0: 그러니까 노루가 잤던 동굴이 저 안에 있거든요. 여기가 좀 아마 그 노루가 생각했을 때는 은신할 수 있는 은신처라고 생각을 했겠죠. 아.
1: 그럼 뭐 여기 동굴 있다고요?
0: 네, 이쪽으로 가면 돼요.
1: 아, 그럼 한번 가볼까요?
0: 네.
1: 어, 동굴. 와, 대박. 와, 이게 동굴인가 보다.
0: 네.
1: 야, 이게 동굴이구나.
0: 근데 이 동굴이 6.25 전쟁 때는
1: 네네네.
0: 피난민들이 여기서 숨어서 생활을 했다고 해요.
1: 그러면 노루 동굴 뺏은 거네?
0: 그런 생각이에요. 아, 나 살자고 노루 동굴 좀 뺏었네요.
1: 야, 우리가 급하다 지금.

0: 우와.
1: 우와. 어휴. 어휴. 작은 페트라 같은데요? 아, 이런 벽면을 보니까.
0: 아, 아, 저게 하늘종인가 보다.
1: 저는 이제 하늘종이고, 네. 그놈아 이제 하늘정원. 이제 하늘이 보인다라고 해서 하늘정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자, 근데 더 재미난 게 있어요. 이 바위가 있으면, 이 바위 있죠? 네. 이 바위 어디서 났을까요? 면을 딱 보시면은.
0: 그러네, 여기 딱 맞겠네.
1: 그죠?
0: 네.
1: 그대로 그냥 쿵! 넣어진 거야.
0: 와, 이게 깨진 거야, 그래?
1: 네. 네.
0: 이야.
1: 그래서 이렇게 쿡 떨어졌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진 거죠. 조 한번 쳐보시죠.
0: 네. 아. 아이, 자. 화순의 전기를 받아 하늘에게 알린다.
1: 어휴.
0: 아,
1: 좋네요.
0: 소리 좋다.
1: 막다.
2: 네.
0: 종 한번 쳐보시죠.

0: 진짜 확실히 무등산이 바위가 많아서 그런지 네. 다른 산보다 이렇게 이제 정원은 잘 갖고 놨는데 돌 계단들이 많긴 하네요. 네. 확실히 돌이 진짜 많다.
1: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바우 정원.
0: 아, 바우 정원. 네.

0: 뷰는 여기가 제일 좋은데요.
1: 그렇죠. 네. 아, 되게 서정적이네요.
2: 여기 나뭇가지가 너무 풍성해가지고 이 노을 지는 게 살짝 걸리긴 했는데. 네. 야, 하늘 진짜 너무 멋지다. 와, 이제 화순 여행이 드디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데.
1: 그렇죠. 긴 여정이었는데.
2: 아. 작가님 어떠셨어요?
1: 저요. 처음에 제가 화순 얘기할 때. 네. 그 시간 도둑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시간을 죽일 수 있을 만큼 멍때리기 좋은 곳. 그래서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적벽 갔었잖아요. 적벽의 그 모습과 오늘 이 노을의 모습, 붉게 네. 물들어가는 이 모습이 두 가지가 딱 겹쳐 보이면서 어우러지는 게 이 붉은 기운을 제가 받아가는 것 같아서 아.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2: 저도 적벽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이 화순을 딱 화순 일경이라고 하는 이 적벽을 딱 대할 때 아 화순은 되게 신비로운 곳인가?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신비로운 곳이었고 그리고 근데 저한테 기억에 남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이 마을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 마을에 대한 이 태도. 아무튼 화순에서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1: 아유, 작가님. 좋은 여행했습니다. 아유.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seong Yongguwon. Bank은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0: 한옥에 대한 뚝심과 고집으로 K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여신 분입니다. 더 한옥 헤리티지의 대표이자 건축가이신 조정일님 오늘 토크룸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감사합니다.
0: 오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일 대표님께서 지으신 한옥 호텔이 이번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세계적인 상을 탔다고 들었습니다. 자랑 좀 먼저 해주시죠.
1: 글쎄, 약간 개인적으로는 뜻밖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한옥 건축이, 한옥이라는 건축 양식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고 또 국가적으로도 한옥 건축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뿐입니다.
0: 어떤 상이죠, 구체적으로?
1: 베르사유 건축상이라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각 부문에 이제 상이 있는데 저희 호텔 부분에 관련된 이제 건축으로서 상을 받았습니다.
0: 한국 최초라고 들었습니다.
1: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1: 예, 감사합니다.
0: 근데 이렇게 큰 상 외에도 여러 상을 탔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른 상에 대해서도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 한국의 건축 문화 대상 중에 한옥 부문에 대한 상을 수상했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그 람드래프트라고 전 세계 이제 호텔이나 전 세계 요트 다양한 분야에서 수상을 하는데 저희가 호텔 관련된 분야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0: 근데 K건축이라는 이런 말이 조금 낯설던 시기부터 한옥에 좀 집중을 하셨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요?
1: 예, 제가 이제 IT 사업을 하면서 전 세계 여행을 비즈니스 출장을 다니면서 많은 서양 건축과 공간을 봤었고요. 그런 이제 공간을 봤을 때 서양의 많은 건축물들이 잘 보존이 됐고 또 그게 문화 콘텐츠와 접목이 돼서 세계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를 드높이는 걸 많이 봤습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나라에 돌아왔을 때 우리나라의 건축 양식 중에 한옥이 있었고 그 한옥을 보면서 우리 한옥의 부족한 면을 많이 봤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제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제가 직접 연구해서 해외 그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래서 이제 한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됐습니다.
0: 사실 한국에는 한옥 호텔이 여러 곳 있죠. 대표님만의 한옥 호텔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나요?
1: 우리나라 이제 한옥이 궁궐 건축이나 사찰 건축처럼 보여주는 건축으로서는 유지가 관리가 됐는데 사람이 지내는 건축 양식으로서의 한옥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단열이 안 된다든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한옥은 한옥에 대한 미학적인 거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인이 입식 문화에서 불편함을 제거하고 실제 이제 패시브 건축처럼 단열도 잘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과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가 그걸 많이 고민해서 설계한 한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0: 어떠한 생각과 고민이 가장 많으셨나요?
1: 일단 이제 한옥을 이해하는 게 이제 첫 단계고요. 전국 한옥을 보러 다니면서 이제 한옥 건축의 문제점 이거를 제 나름대로 이제 한 150가지 정도 메모를 해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출발점이 됐고요. 그 문제점을 하나하나 이제 과학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 이제 나름대로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옥을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건 제가 연구할 수 있지만 한옥을 짓는 건 또 우리 대목수님들이기 때문에 대목수님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한옥 건축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생각을 맞춰가는 그 과정 이 과정도 나름대로 어렵고 재미있었던 과정이었습니다.
0: 처음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갈등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갈등이 있으셨나요?
1: 아무래도 이제 그분들은 이제 전통 건축 양식에 맞는 치수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관념이라는 게 굉장히 자리 잡고 있죠. 근데 그거를 이제 현대 양식으로 풀어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요구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이제 과학적이보다는 이제 경험에 의존한 그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 두 부분을 이해시키고 제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를 만들고 그거를 이해시키고 또 그분들은 그 실험을 통해서 그게 입증되어가는 과정 약간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국은 이제 다 공통된 인식은 한옥을 좀 잘 만들어보자는 공통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갈등은 그 한 1년 남짓 해소되다 됐습니다.
0: 잘 설득을 하셨군요.
1: 네, 그렇습니다.
0: 특히 뭐 대표님께서 IT 사업가이시고 또 물리학도 오셨고 그러한 배경에서 이제 또 한옥을 짓겠다고 한옥 호텔을 짓겠다고 하니까는 대목수 분들의 약간의 살짝 의심 아니면은 아, 얼마나 진정성이 있으신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설득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1: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처음에 이제 그분들이 예, 제가 한옥에 대해서 집요하게 할 때 아, 저러다 한 뭐 1년 저러다 알겠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거의 연구를 같이 한 6, 7년을 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많은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충분한 진정성을 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싹 없습니다.
0: 또 좋은 결과를 만드셨고 이제 서로는 앞다투어 이렇게 같이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1: 네, 그렇습니다.
0: 그 한옥 호텔을 지은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터가 중요하죠.
1: 네, 그렇습니다.
0: 터만 알맞은 터를 선택하시는데도 3년이 걸렸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있는 영월이 최적의 장소였나요?
1: 강원도가 자연 풍경이 되게 좋기 때문에 강원도에 3년 6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저 터를 찾았는데요. 지금의 영월이 이제 운명적으로 저한테 많은 영감을 줬기 때문에 영월을 선택을 한 거고요. 또 한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자연과 조화거든요. 그랬을 때 한옥이 그 터에 어떻게 앉았을 때 어떤 미학적인 모습을 갖춰줄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아주 중요한 터입니다.
0: 한옥을 짓는 데는 중요한 재료가 목재잖아요.
1: 네,
0: 목재인데 어떠한 나무를 사용하시나요?
1: 주로 이제 한옥은 이제 소나무를 우리 조상님들이 이제 소나무를 사용했고요. 우리나라 이제 소나무가 우리나라가 되게 이제 산이 악산이 많기 때문에 소나무가 고든 나무들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큰 대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워싱턴주에서 수입을 했고요.
0: 아. 네,
1: 중방 이상의 어떤 그 나무는 다 우리나라 강원도 육성을 통해서 조달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0: 네, 그 목재가 어떻게 보면은 한옥의 가장 특징 짓는 재료이기도 하지만은 단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1: 그 건축 소재 중에 이제 그 석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재, 그 다음에 금속 이렇게 세 가지가 중요한 건축 소재인데요. 그 목재 그 중에서 이제 목재가 자연에 따라서 변형이 제일 많은 성질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건조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한옥은 대목 구조라 대목은 건조하기가 그걸 통목으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0: 시간이 오래 걸리죠.
1: 예, 자연 건조는 일반적으로 50년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인공 건조를 해야 되는데 인공 건조 방식이 이제 대부분의 미국이나 그 중목 소목 구조의 건축을 하는 지역에서의 목재 건조 방식은 열 건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이제 대목을 쓰기 때문에 열 건조 방식이 안 돼서 저희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로 새로운 건조 장비를 개발해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전자레인지를 8m짜리 그 대형인 건조레인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마이크로웨이브를 목재에다 쏘면
0: 네.
1: 목재 안에 물 분자가 운동하면서 열이 발생되면서 안에서부터 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건조 장비를 가장 먼저 개발해야지.

0: 이제 흡수하기도 하고 뱉어내기도 하면서 그래서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야고 건축 한옥 건축은 제가 번 돈을 쓰는 쪽의 분야이기 때문에 또 제가 좋아하고 저는 이제 건축 자체가 예술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이게 한옥 건축은 더욱이 이제 우리 문화유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지르는 데만 집중을 했고 이거에 대한 비즈니스 문제는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잘 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검증됐을 때 그 한옥 건축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옥 건축을 잘 짓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1: 네. IT 기업가이자 건축가이신 조정일 대표님의 공간을 저희가 촬영하고 왔습니다.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0: 주로 여기 IT 업무하고 또 한옥의 디자인 업무를 주로 여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대표님의 집무실을 봤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사실 건축가의 사무실 같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상이 일단 많았어요. 그거는 이제 IT 기업가로서의 수상 경력이 많았는데요. 뭐 많겠지만 뭐 가장 자랑스러운 상이 있으실까요?
1: 제가 창업하고 얼마 안 돼서 한 2년 반 정도 됐을 때 IT 벤처 기업가 대상을 받았어요.
0: 2년 반 만에요.
1: 네, 그때 이제 가장 기억에 남고요.
0: 어떠한 것으로 상을 받으셨는지.
1: 저희 이 그 당시에 이제 전자화폐라고 새로운 이제 결제 수단 전자화폐를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거 관련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0: 근데 제가 또 약간 건축가의 사무실 같다고 했었던 게 많은 재료들이 있었습니다. 금속도 네, 보였었고 그거는 어떤 것들이죠?
1: 저희가 연구하는 게 이제 건축 소재, 또 한옥의 인테리어 소재, 그 다음에 이제 한옥에 맞는 그 목재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가구도 만들고 뭐 그 목재 성질을 이용하려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이제 사무실에서 테스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일일이 그것을 다 대표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나 봐요.
1: 네, 저는 이제 제가 직접 해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질이어서
0: 네.
1: 일부러 다 목재를 사서 제 지금 책상도 제가 만든 거고요.
0: 네.
1: 그래서 다 제가 디자인해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0: 네. 그 책상도 만드신 게 이게 언제 만드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한옥 호텔을 하시기 전에 만드셨나요?
1: 아니요. 그건 저거는 이제 한옥 호텔 지으면서 만들었습니다.
0: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를 직접 만져보시고 실험하시면서 그래야지 적성이 풀리신다고
1: 네, 말씀하셨네요. 제가 이제 그 목재 성질을 잘 이용 알아야지만이 그걸 네. 설계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0: 네. 그러면은 그러한 IT적인 현대적인 것을 설계나 이런 것에도 접목을 하신다고 했지만 실제로 인테리어나 뭐 게스트들이 왔을 때 또 요즘 워낙 IT를 많이 또 저희가 실생활에서도 접목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반영하고 계시나요?
1: 저희가 그 한옥에 맞는 소품 그다음에 한옥에 최적화된 조명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또 저희 회사가 IoT 기술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이제 제어 이런 것들은 저희 IoT 기술을 통해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0: 대표님, 황동색 그릇 같은 커다란 그릇도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요?
1: 그 황동색 그릇은 이제 저희 한옥

0: 호텔에 세면대를 저희 이제 전통의 황동으로 이제 설계해서 제 직접 제작한 겁니다.
1: 네. 근데 물리학도셨잖아요.
0: 네, 물리학했습니다.
1: 그런데 IT 기업을 설립하셔야 첫 번째로 그건 어떻게 하시게 된 거죠?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0: 원래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다가 그 이제 물리학을 계속 공부해서 뭐 박사가 되고 뭐 교수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삶을 가는 방향이 하나가 있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제가 물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천재들이 해온 그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 과연 그만큼 천재인가 하는 거에 대한 회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물리학이 제가 이제 졸업할 당시에는 물리학 분야가 그렇게 취업할 분야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그때 컴퓨터 분야가 시작이 돼서 제가 연구소에 가서 컴퓨터를 연구하기
1: 열심히
0: 시작했고
1: 열심히 또 배우셨고
0: 예, 그래서 물리학을 한 사람은 이제 전자공학이나 이런 쪽이 그렇게 어려운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분야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쉽게 적응을 했고요. 그래서 컴퓨터 10년 동안 컴퓨터 한 다음에 제가 창업을 했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해서는 뭐 그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1: 겸손하게 그만큼 천재가 아니시라고 했는데 그래도 천재 못지않은 그런 노력, 집념이 확실히 어떠한 분야를 하셨던 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대표님께서 사시면서 약간 인생의 모토 같은 게 있으신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든지 도전하고 뭐든지 경험해보라고 많은 후배들, 제 인생도 그렇고 많은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말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보면 거기서 실패를 하든 성공을 하든 배우는 게 너무 많고 경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은 되게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최대의 많은 경험, 많은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쪽에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 요즘 대표님이 가장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0: 한우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이제 문화 콘텐츠를 좀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게 이제 행복합니다. 그 저희가 지금 만드는 거는 이제 한옥에서 뭐 호텔처럼 숙박업을 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한옥이라는 공간과 자연과 한옥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 안에 이제 많은 문화 콘텐츠를 담아서 이 공간에 왔을 때 한국 문화, 한국의 정서를 다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제 꿈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다양한 작가들, 그 다음에 저희 공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하고 토의하는 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한옥이 이제 제가 모토로 하는 게 인간의 행복은 오감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감을 느낄 때 우리가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하고 좋은 음악 들었을 때 행복해서 결국 인간이 행복하는 거는 이제 오감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오감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역할이어서 그 오감에는 음악도 있고 뭐 공연도 있고 다양한 뭐 미술 작품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어떻게 이 한옥 공간에 스며들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하고 있습니다.
1: 한옥을 어떻게 또 글로벌하게 더 펼치거나 아니면 더 알릴 수 있는 고민도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0: 저는 이제 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사업이 이제 한옥이라는 공간을 전 세계에 유명한 곳에 그러니까 뉴욕이나 뭐 파리 같이 전 세계 그 어떤 그 나라의 건축을 비교할 만한 견줄 만한 그런 공간에 저희 한옥을 좀 져서 그 우리나라의 한국 문화의 K 건축 우수성을 좀 알려는 거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1: 그러면은 영월에 있는 그러한 한옥을 이러한 세계적인 도시에도 지을 생각이 있으신
0: 네, 그렇습니다.
1: 거세요?
0: 네.
1: 그런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0: 엄청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외국 사람들이 건축 소재 중에 목재가 가장 아름답고 따뜻합니다. 그런데 그 목재라는 그 건축 부재를 온전히 통목을 써서 대목 구조로 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K건축은 정말로 외국 사람들은 감동스럽고요. 또 석재

0: 건축 양식에 익숙한 외국 사람들이 목재에서 나는 향기, 집에 들어왔을 때, 건물에 들어왔을 때 향기, 그 다음에 목재가 어떤 조명과 어울려, 빛에 어울렸을 때 나는 그 자연 질감, 뭐 색감 이런 것들은 굉장히 감동스럽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저희가 굉장히 편안한 공간을 설계한다면 외국분들이 K건축의 우수성을 높게 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지금 뭐 K-food, K-음악, K-메이크업 뭐 다 많잖아요. K-건축 지금도 조금 말씀하셨지만은 그걸 통해서 볼 수 있는 한국 문화의 힘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감성, 그런 그 감정, 이런 감성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은 좀 탁월한 민족이라고 DNA가 좀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 어떤 그 감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지금은 이제 뭐 음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있지만 네. 그 건축도 우리나라의 그 한옥 건축도 그런 감성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소재와 그 미학적인 양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표현한다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 네, 한옥을 세계적 건축의 반열에 올려놓고자 하는 대표님의 확신과 끈기를 보니 머지않아 그 소망이 꼭 이루어질 거라 생각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 우리 시대의 멋진 리더 조정일님과의 인터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퍼짐.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입 세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혀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실기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최호정입니다. 저는 현재 LDP 무용단에서 무용수와 안무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근황 아마 무용하는 사람들 물어보면 다 똑같을 거예요. 연습, 잠, 연습, 잠, 그런 근황이에요.
1: 최호정 무용수는 K-아치 무용 콩쿠르에서 처음 만났거든요. 그때 남자 부문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했어요.
0: 제 개인적인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집에서 진짜 내 모습이랑 밖에서는 또 제가 어느 날은 선생이어야 될 때도 있고 어느 날은 무용수여야 되고 거기에서 오는 괴리감들을 집 안과 밖을 경계 삼아서 만든 작품인데 집의 단면을 만든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오는 이야기들, 나와 너의 이야기, 난데 또 다른 나의 이야기, 그런 것들을 메인으로 삼고 초점을 둔 작품인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일단 먼저, 그게 우선이었어요. 무대 안에 또 무대를 만들어 보자. 무대 안에서 뭔가 런웨이 쇼처럼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서치 하다가 아, 2층 집을 한번 세워보자. 어떻게 보면은 객기인데 전 뭐 패기 있게 도전을 한 거죠. 항상 LDP 공동 회의를 하거든요, 매달. 거기서 이제 안무자에 관한 투표를 해요. 어떻게 보면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무용단에서 이 무용수를 데리고 어떠한 작품을 기획할 건지. 그게 또 감사하게도 제가 됐고 엄청난 부담감을 안고 시작했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무용단이고 안무자로 선정이 되면 일단 주목도 많이 받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기회잖아요, 저한테. 설레기도 했어요. 나 그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야겠다. 평소에 막 생각만 했던 것들 있잖아요.

0: 무대 세트, 음악 선정, 의상도 패션숏 같은 느낌처럼 한 디자이너의 컬렉션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조명, 그리고 댄서들의 움직임, 쟁쟁한 프로들을 데리고 제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 이 댄서한테는 이러한 걸 디렉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질문했을 때 늘 플랜 D까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질문 오면은 A 안 먹혀? B 안 먹혀? C 안 먹혀? D 안 먹혀? 그런 멘탈이 계속 하루하루가 막 제 자신과의 싸움이니까 밤 새가면서 맨날 리서치하고 혼자 고민하고 그래서 이제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이런 큰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1: 그 작품을 봤을 때는 이 정도 나이에 그 정도 스케일의 무대를 만들어냈다는 것, 그 다음 그 무대 공간, 방 배치 멸치마다 스토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안무였다고 생각됩니다.
0: 근데 일단 밸런스라는 작품이 제가 진짜 애정하는데 진짜 힘든 작품이에요. 균형과 불균형을 표현한 작품인데 기울기를 표현하고 거기에 올라타면은 이제 한 번 뜨면은 최소 2, 3m 올라가거든요. 아이러니한 게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제 작품인데 무조건 해야 되니까 벌벌 떨면서 진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자신과의 싸움을 하게 해주는 작품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런 작품으로 수상까지 하니까 1등을 하니까 뿌듯했죠. 애정하는데 애증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제가 안무를 시작할 때 하는 게 저의 상황이에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겪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요즘 살고 있고 같은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끌고 와서 하다 보니까 저의 심리가 드러나고 있고 그게 이제 이야기처럼 맞춰지니까 심리에 관한 본능적인 그런 스토리라인이 짜지는 것 같고 저 자체가 본능적인 것 같아요. 해서 그런지 댄서들한테 리서치 과정에서도 요구할 때 날 것 그대로를 먼저 요구해요. 예를 들면은 고릴라 같이 해줘. 이제 댄서들이 날 것의 형태로 뽑아오면은 제가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움직임적으로 풀어보기도 하고 그런 본능적인 거에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는 못했어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작으니까 누군가를 들어주거나 이런 컨택이 안 돼요. 그래서 노력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고 잘하는 게 그 당시엔 없어서 잘하는 걸 찾다 보니까 재빠르고 되게 민첩하고 테크니컬하고 화려한 뭔가 기술들이 조금 되니까 이걸 한번 살려봐야겠다. 조만했던 재능을 제가 어떻게든 키운 거죠. 막 일단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 정글 같은 곳에서 공연의 날을 써주려면 무기는 하나 갖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단기적인 폭발력을 갖고 있는 무용수다? 이 정도는 조금 자부할 수 있다. 그냥 그거 아니면 살 길이 없다라고 막 생각이 있었나 봐요. 그 당시에는 그 제가 잘하는 것들만 고집을 계속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로로 이제 작업을 할 때 깨는 게 어려웠어요. 흡수하고 빨리빨리 이 안무자가 원하는 질감 형태가 나와야 되는데 그 과정도 힘들었고 지금도 그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
1: 무용 분야는 양갈래로 나뉜 것 같거든요. 개념적으로 조금 더 확립해가면서 미학적인 걸 완성해 간다 보면 최호정 무용수 같은 경우는 본인의 움직임, 피지컬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피지컬 시어터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거든요. 최호정 무용수가 이 작업할 때 무용수로서 그 신체 조건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아니라서 자기 그 능력을 조금 더 커버하기 위해서 본인의 장점을 쌓다 보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춤을 만들어낸 것 같아요.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빠른 움직임 한계를 넘는 스피드나 에너지를 조절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다음 공간 구성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표현을 하고 싶으면 이걸 무용적으로 철저하게 해석을 하면서 이 작품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개발을 했던 것 같습니다.
0: 최호정이라는 사람을 만들어준 것 같아요. 내가 뭘 잘하는지, 뭐가 부족한지, 뭘 보완하면 좋을지 항상 한예종은 미션을 줬어요. 그러면 제가 이 미션을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너무 많이 뭘 해야 되고 공연도 많고 연습량도 많고 수업도 많고 하니까 실력을 상승시켜요. 너 늘어! 하면 늘게 되는 뭔가 이 미션을 성사시켰을 때 이게 성장이라는 뭔가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인격체로도 성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뭔가 관계라든지 저의 성격이나 이 학교 들어와서 정리가 되고 성장이 됐던 한예종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저는 막 사고친 기억밖에 없고 애들 데리고 놀러 간 기억 막 그래 남아서 그래도 하나 크게 기억이 남는 게 서울국제무용 콩쿠르 준비하면서 파이널 전날 창훈 교수님한테 혼을 진짜 많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막 해서 그래서 12시까지 혼자 연습하고 너 네 영상 200번 보고 자. 그래서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집에 TV 연결해서 200번을 보고 잔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음날 파이널 때 학교 문 열 때 딱 들어갔던 것 같아요. 6시에 와서 또 연습하고 또 보고 항상 안 되는 두 개가 있었어요. 한 발을 들고 밸런스를 하는 동작과 그랑 점프 큰 기술이 하나 있었는데 무대에서도 늘 큰 점프하고 바닥에 손을 짚었고 항상 덜덜거렸고 근데 파이널 때 한 번도 안 되던 게 이렇게 탁 했는데 꽂히는 거예요. 됐다. 이렇게 하고 또 하는데 기술 탁 돌았는데 착지가 완벽히 된 거예요. 어? 저도 제가 좀 놀랐어. 그렇게 하고 이제 파이널 무대가 다 끝나고 제가 이제 인사드리러 나와야 되는 딱 올라왔는데 창호쌤이 딱 앞에서 잘했다 이 딱 세 글자 말해주는데 제가 저 원래 잘 안 웃는데 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창호쌤 부여잡고 그냥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컸나 봐요 저한테. 그래서 크게 그냥 큰 기억 아닐까 싶어요. 근데 또 저희 창호 교수님이 티거든요. 제가 펑펑 우는데
1: 결과는 아직 나지 않은데 왜 울었냐 하면서 마치 이미 1등 한 것처럼.
0: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진짜 막 삶을 다 지키면서 펑펑 울었거든요. 그랬던 그냥 기억이 있어요.

0: 제가 늘 안무자로서만 활동을 많이 했고 댄서로서 뭔가 큰 임팩트가 있던 댄서는 아니었는데 그걸 기점으로 아 쟤는 춤도 저렇게 자기만의 춤이 있는 댄서네? 라고 보여줬던 무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창호 교수님도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데 말썽쟁이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엄청 한예종 바라보고 딱 들어왔는데 목표가 한예종이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이루니까 목표가 없어요. 예종에 들어오니까. 근데 20살 성인이 되니까 밖에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한 번도 못 느껴봤던 신세계가. 서울로 상경까지 했겠다. 결국에는 그런 것 같아요. 예술도 좋아하는데 술도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위태위태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창호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저 그거 데리고 와서 회개하라고. 알겠습니다. 학교 안 나오면 일단 회개해야 하고 가야 돼. 그러면서 뭔가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모토가 조금씩 생기면서 그러면서 뭐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1: 일단은 저도 이제 뭐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최여정 무용수도 이제 지방에서 올라와서 남자 혼자 자취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힘들 건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일을 자기 직업으로 이제 꾸려나가야 될 건데 이 일에 좀 책임을 져야 될 것 같다 하면서 친한 동생처럼 이렇게 정말 끌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아침 수업을 못 나와서 제 집이 그때 3룸에 살았는데 제 방 하나 내줄 테니까 같이 자취할래 그 정도로 얘기를 했었어요. 인성이 워낙 좋아서 선생님들도 그렇고 동기들 간에도 전부 다 너무 친하게 지내서 겪어보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0: 이건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건데 호기심이에요. 학교 딱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한번 쳐볼까? 안무할 때 내가 이러한 댄서들을 데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막 호기심이 계속 커지니까 나중에는 뭔가 이거 써봐야지, 나 의상 이렇게 입어봐야지, 밴드 한번 써봐야겠다, 라이브로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지금도 내가 상상만 했던 게 실현이 됐을 때의 그 짜릿함, 그거의 발단은 결국 호기심인 것 같아요. 이 호기심으로 내가 이걸 계속 실현을 시킬 수 있다는 게 연출을 할 수 있고 막 해보고 싶은 것도 아직도 너무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공통점으로 듣는 말들이 있는데 젊음에서 나오는 도전적인 모습이 보인다 이런 관객들의 평이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특히 좋았어요. 딱 저 같았어요. 내가 막 이렇게 막 해볼 거야 이런 거 공감을 해줬으면 좋겠어 했을 때 환기시키는 뭔가 이런 재밌는 요소들 넣었는데 젊으니까 저렇게 그냥 기발하게도 할 수 있고 지금의 저한테 정말 그냥 딱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젊음과 도전.
1: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요. 이제 피지컬한 능력은 충분히 자기 가능치를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예술적인 미적이나 개념적인 그런 장르까지도 다양하게 포섭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유니크한 안무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자기 스타일에만 너무 이제 고착되지 않고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예술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확고한 그런 미래의 그런 계획은

아직 없어요. 근데 그건 포부는 있어요. 대한민국 현대무용의 한 획을 긋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고 싶어요. 창호 교수님의 노코멘트처럼 최호정 했을 때 딱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작품을 하나 제가 만들어 보는 게 뭔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0: 이제 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자라선 재즈 페스티벌을 이걸 통해서 시내까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면은 오히려 큰 더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측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즈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까지 좀 접목을 시켜서 가평을 음악 도시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현재 있는 뮤직 빌리지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1: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was the driving force behind this plan. This international jazz festival has been running for over 20 years and is recognized as a major festival featuring world-class musicians.
2: 미국이나 아프리카 쪽도 있고 홍콩, 핀란드, 네덜란드 그 저명한 인사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입소문이 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평 하면 재즈, 재즈 하면 가평 이런 도시가 형성이 됐습니다.
1: Most people remember Gapyeong as a once popular destination among college students. On weekends, young folks would take the train to Gapyeong and some had guitars with them. The Riverside Music Festival attracted young concertgoers, helping to cement Gapyeong's reputation as a spot for young people.
0: 수도권과 강원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가 역할도 했고 또 이런 그 대학생들이 그 당시에 뭐 청춘이라 해가지고 기타 치고 여행을 하면서 그 서울에서 근교 중에 가장 많이 찾던 곳이 가평군이 아니었을까 또 생각이 되고요.
3: 그때는 이제 기차가 통일호랑 무궁화호가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한 시간에 한 번꼴로 기차가 섰었어요. 근데 이제 한 번 기차 오고 갈 때마다 이렇게 엄청 많은 유동 인구가 이렇게 많았던 곳으로 기억이 납니다.
1: Back then, Gapyeong Station had a crowd of college students coming and going. There were many eateries, interesting sights, and entertainment options that kept them coming.
4: 그 전에는 이 경춘선이 젊은 학생들 층으로 해서 진짜 굉장히 붐볐죠. 그때는 그 이동객들이 많고 체류하는 시간이 길고 하니까 그런 장사들도 다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1: After the old station was shuttered, local stores faced hardships. Today, the neighborhood has come alive thanks to Music Station 1939.
5: 가평역이 없어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너무 시들해져가지고 여기에 건물이 사실상 다 비었었어요. 아,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아예. 그렇게 생각했는데 음악역 들어오고 나서 공연 같은 것도 큰 공연도 있지만 작은 공연들도 되게 많이 열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가 이 앞에 공연장이 꽉 차 있고 그러면은 그거를 기다리면서 주변에 있는 상가들은 또 손님들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경제 활동에 큰 영향도 주고 긍정적이에요 너무나.
1: With its artistic vibe, Music Station 1939 brings performing artists to audiences where people can connect through music and enjoy all that it offers.
0: 이곳에서는 주민들한테는 사실은 이곳을 통해서 문화와 대중 음악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도 되고요. 또는 전문 음악인에게는 이곳에 와서 창작을 하고 또 녹음과 시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복합 문화 공간으로 기획이 된 공간입니다.
1: Flowing with music 365 days a year, Music Station 1939 is a cradle of musical inspirations. Inside, the main concert hall has a seat capacity of 254.

0: people and hosts concerts, musicals, and plays. The adjacent outdoor stage lets people appreciate a variety of music performed live.
1: 광장에 보면 원형 광장이 있는데 이곳에서 앉았거나 또는 좌석을 배치해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이 한 3,500명 정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공연을 해봤을 때 오시는 분들이 3,500명 이상이 오세요. 그렇다면 그분들이 관람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다가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음악역 건물에 동영상을 같이 좀 쏴줍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가지고 실제 광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연을 콘트라베이스를 통해서 거기서 영상을 통해서 같이 관람할 수 있고 우리 가평 음악역이 어떤 곳을 하고 있구나라는 알려주는 역할도 합니다.
0: The eye-catching jumbo double bass standing in front of the building represents the Charasom International Jazz Festival. At night, movie projectors will light up the building by using it as a screen to display videos and images. It is quite a sight to behold as it makes taped performances come to life.
2: 음악역 1939 스튜디오는요, 를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술인들이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녹음을 할 수 있는 녹음실인데요. 과거의 음색을 그대로 저장하고 기록하고 레코딩할 수 있는 그런 RS88을 가지고 있습니다.
0: Designed by the world-renowned acoustician Sam Toyoshima, this state-of-the-art recording studio is the best in South Korea. Equipped with underground fiber optic cables, the studio can record live performances taking place in the concert hall. The studio can superbly handle live performances and studio recordings, making it the finest studio for recording artists. Many Korean artists, such as the South Korean soprano Sunmi Cho and singer Chang Gi-ha, have had recording sessions here.
2: 기하성 같은 아티스트도 와서 녹음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작년부터는 만원의 행복이라고 해서 관내 주민들이 이 레코딩실을 활용해서 녹음을 체험하고 싶은 분들에게 만 원을 받고 또 녹음을 하는 또 이런 이벤트를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0: also been restored to display the train that ran between Cheongnyang. There is little to remind people of the station's history. This train, reminder of the old Gyeongchun line.
1: 네, 가져오기 전에도 사실 계획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고철과 달리 또 철도가 움직이지 않은 기차여야 하고 또 기차가 엔진은 굉장히 가격이 고가라 하더라고요. 엔진이 빠진 상태에서 기차를 쓸모있는 기차를 찾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기차는 달릴 때는 계속 다니다 보니까 햇빛을 좌우로 다 골고루 받게 돼서 이 녹슨 빈도수도 비슷하게 되는데 한쪽에 오랫동안 서 있다 보면 한쪽만 부식이 너무 심한다든지 이런 어려움도 또 있었습니다.
0: Although it was challenging, the old tracks were brought back. Because it was impossible to transport an entire train, the locomotive was brought from the Busan train depot, while the passenger car was shipped from the Daejeon depot using special trailers. The whole job took a week.
2: 지금 40, 50대 정도 되신 분들에게는 옛날 경춘선의 추억을 좀 되살려 드릴 수도 있고요. 기차역을 모르는 MZ세대들에게는 여기가 이제 가평역이었다는 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기차 내부도 그때 당시에 가평군의 모습이 어땠는지도 이렇게 장식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나 여기 있을지도 몰라. 거기 있는 사진들을 보면서요. 아, 여기 나 있었을 수도 있어.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시는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0: Inside the train, there is an exhibit of old photos and framed poems that will feel like a blast from the past to older visitors who remember the old Gapyeong station.
3: 제가 여기 지금 와봤는데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사진이 여기에 지금 딱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여기서 지금 그리운 친구들 얼굴을 제가 보았거든요. 남자친구들 그리고 여자친구들을 여기서 지금 제가 만났어요. 너무 가슴이 떨리고 설레는데 그때는 그 두들기호라 그래가지고 아주 서민적인 그런 풍경이었죠. 양쪽으로 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석이 배치되어 있고 서로 마주 보면서 친구들끼리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어떤 거 놀이도 하면서 음식도 나누면서 이야기거리도 하면서 놀러 다녔던 그런 낭만이 아주 넘치는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돼요.
0: Some visitors leave messages on the walls after recalling faint memories from their youth.
4: 특히 주말만 되면 서울 쪽에서 젊은이들이 엄청 쏟아져서 여기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가평역이 굉장히 활기가 찼어요. 그때 그 시절이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저께 일 같으네요. 또 가평이라는 데가 조그만 시골 도시였는데 그 음악역이 생기면서 가평 사는 분들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있어서 참 좋습니다.
0: Not only is the music station a place for music, but it has also become a cultural space that appeals to a wide swath of generation, whether they are in their 20s, 30s, or 40s. For different generations, the place will offer fond memories or spark an interest in music and culture.
5: 공간이란 부분은 결국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뭐 특정한 공간이 되더라도 그것이 주변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이렇게 좀 떨어진 존재가 된다면은 사실은 주민들이나 관광객들 어쨌든 이용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게 무엇인가 도대체 저걸 왜 만들었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0: All people should get the chance to experience the joy of playing a musical instrument once in their lives. Music Station 1939 draws people into the charming world of music by letting them have an immersive music experience that goes beyond simply listening to songs and music.
1: I usually go to Gapyeong with friends for a chongkangseul, but this time I looked at the hotel and there was a musical station. 그래서 한번 새로운 경험을 해볼까 하면서 놀러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많은 악기들을 경험할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경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0: What makes Music Station 1939 special is the opportunity for anyone to play an instrument of their choosing, such as the piano or drums, that will bring a new level of enjoyment.
2: 이 교육 체험실에 오면은 이렇게 다양한 악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음악역에 오면은 이러한 다양한 악기들을 누구나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음악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How about relaxing in a dedicated music listening room? Many people visit Music Station 1939 just to reserve time in the music listening room. Where they can fully immerse themselves in the music. A place where you can unwind from your hectic life and find meaning in music. The nostalgia of old classics combined with a space repurposed from an old station.
3: 음악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뭐 클래식도 있고 재즈도 있고 허다한 팝도 트로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더군다나 또 쉽게 접할 수 없는 그 재즈라는 장르를 선택해서 주민들한테 보여주고 공연해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좋다 생각을 해요. 그 많은 장르 중에서 좋은 음악을 선택해가지고 또 우리가 또 살면서 지칠 때는 가끔 와갖고 멀티미디어도 가갖고 음악도 듣고 힐링도 하고 감상도 하고 이런 입장에서 주민 한 장에서 대단히 좀 뜨던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0: Music Station 1939 is where the locals can have a cultural experience ranging from watching a movie or attending a concert. It is much appreciated for satisfying those wants and desires. There is also a book cafe where people can relax with a book. It has an eclectic book selection, giving visitors another reason to come by Music Station 1939.
4: 가평역 하면은 조금 뭐라 그럴까? 여기 조금 있죠. 예. 네, 여기 좀 작고 뭐 그렇게 운치는 없었는데 이런 걸로 이렇게 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죠. 공연을 많이 자주 하니까 공연을 보러 오고 또 저녁에 뭐 여름 같은 데는 좀 자주 하는 편이에요. 나와서 진짜 그 공연도 보고요. 그리고 또 뭐 영화관이 있으니까 뭐 바로바로 와서 뭐 내가 보고 싶은 영화 볼 수도 있고요. 좋은 점 많죠. 이거 생긴 것부터는.
0: An experience heightened by the special space in which it takes place in what Music Station 1939 delivers upon. It gives a rich experience with a healthy dose of nostalgia thrown into the mix. It is this transformation of a train station that has created a special space.
5: 앞으로 좀 더 우리 음악역과 관련된 그 GSL 공연이라든지 또는 피크닉 콘서트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요. 또 관련된 콘텐츠도 좀 마련을 해서 주민과 관광객들이 좀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좀 장소가 됐으면 좋겠끔 하고요. 또 음악과 관련돼가지고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서 여기 오게 되면은 2박 3일이라든지 일주일 체류하면서 작곡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여기서 연습도 하고 녹음도 할 수 있는 이런 특화된 공간으로 좀 더 각인 좀 시켜서 그분들이 많이 좀 올 수 있게끔 이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0: After all that indoor fun, how about heading outside this time? A campsite in Gyeonggi-do Province, bathed in warm spring sunlight. Families are enjoying a relaxed weekend together.
1: 아빠랑 엄마랑 캠핑 가서 좋아? 엄마 아빠도 아람이랑 하연이랑 캠핑 가서 너무 좋고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알았지? 약속. 웃고.
0: At first glance, it looks like any other campsite. But wait, the owner seems to be preparing something. What's going on here?
2: 토요일 날에는 레크레이션이 있어가지고 지금 레크레이션 상품하고 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0: Recreation? Prizes? At a campsite? And over there, the kids are already getting in some practice. But why a campsite for this?
2: 아이들이 실내에서 되게 많이 놀고 그럴 텐데 여기 캠핑장에 와서는 새로운 친구들과 자연 속에서 조금 힐링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0: Oh, okay. So it's a space where children can play freely in the open outdoors. And now, the recreation time officially begins. A music quiz game.
2: 자, 치킨 바나나 정답입니다. 자, 정답은 맞췄고, 자, 춤까지 잘 추는 친구 볼 거예요.
0: Kids burst into dance, showing off their energy. After the warm-up, the mini sports festival officially begins. Planes take off.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혼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우리가 찾던 새로운 제주 여행 지금 만나러 가볼까요?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모두가 만족하며 제주 고유의 문화를 즐기는 여행 자연과 사람, 문화를 잇는 작은 실천이 모여 새로운 제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함께 만드는 의미 있는 여행의 시작! 함께 하실 거죠?
1: Smart Biz Accelerators introduce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which have brought about innovative changes to the manufacturing sector. This We introduce Idaemyeongwa, traditional Korean crispy and thin crackers. Also, we look into Han's Fermentation Lab, which has developed a traditional Korean fermentation starter, Nuruk. And we explore a wider range of products by using coffee as a main ingredient. Stay tuned and explore the innovative changes that have taken place in Korea's small and mid-sized companies.
2: As a two-generation family business, Idaemyeongwa has mainly produced traditional Korean crackers for over 70 years. Based on the traditional method, it has applied cutting-edge production skills to offer premium snacks.
3: 100% 만족합니다.
4: 대표님의 열정적인 그런 의지와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2: We take a deeper look into Idaemyeongwa, a provider of premium Korean crackers. It is Geumjeong-gu District, Busan. And Idaemyeongwa, a maker of thin and crispy crackers, is located in the district. Thanks to the advanced skills of the master, the company has maintained its business as a two-generation family company.
5: 저희 이대명과는 1954년부터 이어온 전통 전병 전문 기업입니다. 좋은 과자를 만들겠다는 신념 아래 고객들에게 최고의 품질의 제품을 제공하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병은 단순한 과자가 아니라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지금 세대에게는 가족과의 시간을 담은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저희는 계속해서 전통의 방식 위에 기술을 더해 한국 전병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식품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한 전병 브랜드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2: The company's 전병 products have been provided in diversified packages, including single items and gift sets. Also, a lot of different minor ingredients have kept their original flavors, so they have captivated the taste of consumers.
6: 저희 이대명과 전병의 특징은 기름에 튀기지 않고 직접